0: 야당인 국민의힘은 4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다수 여당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11명을 채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2: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3: 악마라고 했습니다!
2: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1: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는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1: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5: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6: 예,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1: 결국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1: 하지만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7: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8: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9: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10: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측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1: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4: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상하원 다수당 탈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 환경이 2006년 중간선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중간선거는 이라크 전쟁과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 불만 속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상승세의 배경으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캐서린 클라크 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는 유권자들이 생활비 부담 해결에 민주당이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과 고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현재보다 4석을 더 확보해야 하고 상원도 최소 4석을 추가로 얻어야 합니다. 공화당은 선거구 재편과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수당 수성을 노리고 있으며 주요 경합지 9곳에서 민주당보다 광고비를 1억 4천만 달러 더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재정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와 선거 지형을 고려하면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이 회고록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1997년 8월 다이애나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 3세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몹시 들떠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찰스 3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는 목소리였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회고록에는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찰스 3세가 결혼식 전날 다이애나에게 결혼이 기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수록됐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가 말년에 한 차례 이상 자살을 고려했지만 두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버텼다고도 적었습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형제자매를 잃은 슬픔이 기억을 왜곡할 수 있다며 스펜서 백작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리 왕자 측은 이 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펜서 백작의 회고록 백조의 노래 다이애나 나의 누이는 오는 22일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이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가르시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 수집도 조사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핵심 의혹은 트럼프 일가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각종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기업들이 국방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러시아 사업가가 그의 결혼 행사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배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근거 없이 공격하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국방부도 투자자나 정치적 관계는 자금 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이 보건의료와 경제 등 핵심 정책 의제를 가리고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 8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하고 수조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15조 원으로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법원은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운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16: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17: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18: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15: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9: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7: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2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1: 213-383-3838 213-383-3838.
3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6: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7: We will fight for you.
3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8: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14: 미국의 두 대도시가 치안정책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6월 30일로 마감된 폐기연도 기준으로 경범죄 딱지를 22만 800 이상 발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3% 늘었고 2022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 경찰청장 제시카 티시가 이끄는 삶의 질 전담팀이 시민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길거리 소음과 공공장소 소변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방향이 다릅니다.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경찰노조는 불법 쓰레기 투기나 길거리 음주 같은 경미한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안했습니다. 시위에도 전조등 불량처럼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차량을 세우는 단속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중범죄와 위험운전에만 집중하고 생활민원은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변수도 생겼습니다. 개혁을 내세워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 신임 시장은 후보 시절 경찰을 경범죄 단속에서 빼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경찰청의 직속보고 체계를 격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DC청장을 유임시키긴 했지만 강력 단속 기조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8: 버뱅크 경찰국은 현지 영화관에서 페퍼스프레이를 뿌린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매튜 웨어로 올해 34살입니다. 사건은 버뱅크의 한 영화관 상영관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웨어는 옆자리 관객이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페퍼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 두 명이 자극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화 관람 중 휴대폰 사용은 오랫동안 관객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인적 불만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히는 수준으로 번진 사례입니다. 페퍼스프레이는 눈과 호흡기에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물질로 밀폐된 상영관 안에서는 피해가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버뱅크 경찰은 웨어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보호연맹이 시장선거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경찰보호연맹은 시장후보인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겨냥한 30초짜리 공격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니티아 라만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고의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확산된 노숙자 텐트촌 문제가 있습니다. 등굣길 주변까지 텐트촌이 들어서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졌고 경찰 노조는 이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라만 의원은 그동안 노숙자 강제 퇴거보다 주거지원 중심의 접근을 지지해왔습니다. 경찰 노조는 이 입장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 노숙자 문제와 치안은 이미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찰 노조가 특정 후보를 직접 겨냥한 광고를 내보낸 만큼 선거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0: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무기 수출과 병력 파견 대가로 트레시조 쿠아트로 천억 원이 넘는 외화를 챙긴 것으로 오늘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BBC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병 결정이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지정학적 성과를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평양과 은산군 일대 훈련장에 사격 침투 연습용 모의 건물이 들어서는 등 다음 파병 부대의 실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전체 안보에 직결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막대한 외화를 챙긴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훈련장까지 현대화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태평양 전체 안보에 직결된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태를 조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도박이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 확실한 성과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초반 낯선 현대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희생 이면에서 북한 정권이 챙긴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병력 파견으로 챙긴 외화는 북한 GDP의 3분의 1인 1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실익을 확인한 북한은 노후화된 훈련장까지 뜯어고치며 다음 파병 부대의 실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과 은산군 일대 훈련장에 사격과 침투 연습용 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파괴된 흔적까지 위성사진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파병 대가로 챙긴 북한군의 현대전 역량과 무기 운영 경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태평양 안보에 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3만 명 추가 수용 정황을 거듭 상기시키며 북러 군사 밀착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3: 러시아 допомагає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навчатись війні. Вона покращує їхню зброю, дає їм досвід реаль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Все це загроза для кожного в Азії, хто в зоні досяжності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2: BBC는 북한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계속 파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기관들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정부와 LAC 최대 노숙자 서비스 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원인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6,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입니다. 이 자금이 동결되면서 수십 개 기관이 수백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면 노숙자 쉼터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 서비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미 전국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전망 역할을 해온 기관들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의료 노동조합인 SEIU UHW의 데이브 레이건 회장이 노조 내부 조사에서 협박과 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레이건 회장이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발의 아닌 풀업 40의 핵심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 풀업 40은 자산 5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에게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 주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발의안을 지지해온 단체들은 레이건 회장 개인의 문제와 정책은 별개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발의안의 얼굴이자 추진 동력이었던 인물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지연대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 조사는 외부 독립기관이 아닌 조직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조사의 공정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회장이 직을 유지할 경우 발의안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롭40의 향방은 회장 개인의 거취 문제와 함께 당분간 캘리포니아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2: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뉴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늘 오전 맨해튼 JP 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 대각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를 조율하는 마지막 협상 자리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장소를 제공한 JP 모건은 논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앞두고 맨해튼 일대 경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을 고려해 JP 모건 본사 건물이 회담 장소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과 희토류 등 주요 현안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상회담까지 닷새를 남긴 시점에서 이번 회동이 어느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는지가 관건입니다.
3: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천 너베센토 세텐타와인 누에베년 이후 무려 도체초 싱코 천억 톤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극지방 과학자들이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은 얼음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을 약 운어 센티미터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체 얼음 손실의 10명 중 8명 꼴이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하를 아래와 옆에서 녹이는 해양 연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빙상 손실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빨라졌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해안 지역의 침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1979년 이후 무려 12조 톤 넘게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얼음 손실의 대부분이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하를 아래와 옆에서 녹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빙상 감소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해안 지역의 침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빙산이 바다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과 무너져 내린 빙하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구의 두 거대한 얼음 저장고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얼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극지방 과학자들이 1979년 이후에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에서 사라진 얼음은 모두 12조 5천억 톤에 달했습니다. 녹은 얼음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을 약 3.1cm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 Every centimeter of sea level rise, about 2 to 3 million people would be at further risk of annual coastal flooding.
5: 주목되는 건 얼음이 녹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전체 얼음 손실의 약 84%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얼음의 증가, 즉 해양과 연관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하를 아래와 옆에서 녹이면서 얼음이 바다로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빙상 손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크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That there is a clear trend that the ice sheets are losing more mass and it has been increasing from decade to decade, especially if you look at the ice being discharged to the ocean. And that's quite clear that there is a link to climate change.
5: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 소실과 이에 따른 해안 지역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12: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5: 네.
16: 수영도?
15: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번

0: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미국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오늘 공개한 영상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호위한 원유는 10억 배럴에 달하고 상업 선박도 2천 척을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항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 숫자가 갖는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한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민병대는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미사일을 요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 아람코 연료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검은 연기가 공항 건물 위로 치솟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후티 측은 리야드 핵심 시설과 항구도시 안보의 아람코 시설을 겨냥한 두 차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예멘 내전이 재개된 이후 후티의 공격이 처음으로 사우디 수도를 직접 위협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후티는 이달 들어 예멘 홍해 연안 전역을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 페르시아만 지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7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또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관세청이 연방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민관세청 단속요원들은 이달 초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헬다 아라셀리 씨를 검거했습니다. 씨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머물면서 연방선거에 투표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연방선거에 투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추방은 물론 향후 합법적인 입국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민관세청은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할 경우 형사처벌과 강제 추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로 담합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엔트로픽과 오픈AI 그리고 스페이스X AI와 구글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조율하기로 합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은 이번 담합의 출발점으로 이번 달 12일을 지목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업계 전반의 개발 속도 감속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한 날입니다. 아모데이는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이르면 6달 안에 인터넷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들이 더 신중하고 느리게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 AI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같은 날 이 방향에 동의한다고 확인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닉 롤리는 인공지능 안전 문제가 영리 기업들 간의 사적 합의로 결정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챗GPT와 클로드 그리고 그록과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들로 이번 합의가 소비자가 구독료로 받아야 할 서비스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모데이는 처음 감속을 제안한 글에서 반독점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며 미국 정부가 기업 간 안전 논의에 대해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AI 그리고 구글과 스페이스X AI 측은 오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미국 국무부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F-30Y 신코스텔스 전투기 Quaranta-Y 5초 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판매 규모는 엔진 Quaranta-Y 누에베기 등을 포함해 최대 200 Quaranta-Y 틀에 억 달러로 우리 돈 약 Quaranta-Y 틀의 조원에 달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우디 통신망이 중국산으로 구축돼 있어 첨단 군사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트레인타와이 운호 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0: 첨단 기술 유출 우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후티와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사우디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예멘 사막지대에 떨어진 미사일 동체에 둥펑을 뜻하는 알파벳 DF가 뚜렷합니다. 중국군이 운용하는 둥펑 15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으로 사우디가 후티반군 거점을 겨냥해 발사한 겁니다. 미국을 의식해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우디는 최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급격히 확대해 왔습니다. 사우디 통신망 역시 중국산으로 덮여 있어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첨단 군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미 국무부는 최첨단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사우디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프레네디트니 엔진 49기 등을 포함해 최대 243억 달러, 우리 돈약 33조 5,800억 규모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영토 방어 및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후티반군의 홍해 점령과 사우디 공격 상황에서 사우디의 공습 개입 요청을 거절했는데,
2: Houthis called us and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They would much prefer not having us involved.
1: 이 때문에 서먹해진 사우디와의 관계를 달랠 수 있는 전략적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속 아랍권 핵심 우방인 사우디의 자체 방어 능력을 끌어올려 미군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이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과 이스라엘 등에만 F-35 판매를 허용해 온 만큼 판매가 성사되면 미국의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데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영내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던 이스라엘의 압도적 공군력에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판매안을 승인했지만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3: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귀걸이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3: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4: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5: 지난 월요일 오후 남가주 버뱅크의 한 영화관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거주자 34살 매튜 웨어가 영화 상영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관객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AMC 버뱅크 16관에서 영화가 시작된 지 약 40분이 지났을 무렵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는 에어로솔 분사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웨어는 곧바로 극장을 빠져나갔지만 로비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경범 폭행 혐의로 버뱅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극장 안에 있던 다른 관객 2명도 스프레이 자극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독립영화관 보호 캠페인 계정이 올린 관련 게시물은 17시간 만에 좋아요 3만 5천 개를 넘겼고 댓글 상당수는 웨어의 행동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실제 영화에 집중하던 다른 관객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화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에티켓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LA 유니언 스테이션을 지난 주말에 이용한 분들께 주의가 필요한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토요일 유니언 스테이션을 방문한 홍역 감염 승객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 이용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 승객은 암트랙 사우스웨스트 치프 열차를 타고 오전 8시에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으며 오전 11시 무렵 베이커스필드 행 버스로 환승해 역을 떠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 사이에 유니언 스테이션에 있었던 분들은 노출 후 7일에서 21일 사이에 홍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 모니터링 마감일은 10월 3일입니다.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권장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대체로 보호되지만 그래도 증상 여부를 살펴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홍역은 감염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발열과 기침, 콧물 충혈, 그리고 발진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집에 머물고 의료기관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홍역 확진자가 3,471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4명이 보고되는 등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은 MMR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이 오늘 오전 새 여객 터미널에 시범 운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식 개장을 10월로 앞두고 실제 이용객들이 겪을 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전에 선발된 지역 주민들이 모의 항공편을 배정받아 주차장 진입부터 탑승 게이트 통과까지 실제 여행과 동일한 절차를 직접 밟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터미널 내부와 외부를 두루 둘러볼 수 있었고 체험을 마친 뒤에는 설문지를 작성해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공항 측에 전달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장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버뱅크 소재 공항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공항 기념품도 제공됐습니다. 새 터미널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0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에 새 터미널이 문을 열면 이 지역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할리우드에서 건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슈레이더 블러바드 1611번지의 3층짜리 아파트 건물 한 세대에서 불이 났으나 LA시 소방국이 출동해 12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부상자 2명이 비생명의학 부상으로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위험물 전문팀은 잔화 처리와 배터리 관리를 위해 계속 현장에 남아 있으며 화재는 해당 세대 외부로 확산되지 않아 주민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LAPD와 LA교통국도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9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6: 오, 진짜 통 크네요.
5: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6: 단체 주문도 되나요?
5: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AI 업계를 이끄는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은 올해 7월 기준 6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1,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투자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대기업과 클라우드 파트너사에 집중돼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오픈 AI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AI 연산과 데이터 센터에 투입해야 할 자본 지출액은 2030년까지 8,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유치한 1,220억 달러의 투자금은 2028년이면 완전히 고갈되고 2030년에는 2,780억 달러의 현금 흐름 적자가 예상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 안전을 이유로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규모 적자 구조가 실질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현재 상장 대신 1조 2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오픈 AI 측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12: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차리면 24 15,000원 대형마트에서는 29 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0.5%와 6% 오른 수치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추석보다 퀸스퍼센트 가까이 뛰었고 애호박은 40% 넘게 무는 25% 도라지는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원, 대형마트는 29만 원가량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채소류 값이 지난해보다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14: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음 풍성해지는 한가위임은 분명하지만 부쩍 오른 값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15: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많이 있죠.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이제.
14: 차례상에 많이 올라오는 성수품을 기준으로 올 추석 구매 비용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9만 원이 듭니다. 4만 5천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3.5%와 6.0% 올랐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 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채소류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보다 무려 15% 가까이 껑충 뛰었는데 축산물이나 수산물, 과일류 상승률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6: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류인 이 애호박은 40% 넘게 올랐고 무는 25%, 도라지는 2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극한 호우까지 겹치면서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17: 이거야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이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안 열리잖아요.
18: 안 열려요?
17: 네, 아니 호박이 많이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런 거죠.
14: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저렴한 곳은 가락시장의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로 전통시장보다 7%, 대형마트보다 21.6% 낮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 2주 전 기준으로 실제 장을 볼 때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보면 최근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뿐 아니라 우리 집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될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13-738-1288.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4: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5: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4: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5: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4: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5: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7: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8: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9: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말 저녁 축제 냄새 진하게 나는 LA 한인타운에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수입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예요.
0: 저는 낮에는 그냥 윌셔랑 웨스턴 근처 돌아다니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고요. 밤에는 괜히 제다이를 존경하면서 UFO를 기다리는 괴짜 DJ입니다. AI로 밤마다 음악도 좀 만지작거리고요.
1: 저는 한인타운 토박이 2세 웹디자이너고요. K푸드, K컬처 냄새만 맡아도 바로 달려가는 트렌드 덕후입니다. 선배님이 공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실 때 저는 지상에서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0: 오늘 회차 제목부터 맛있습니다. 제53회 LA 한인축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질 먹거리 특집으로 함께 할게요. 노먼디랑 올림픽 사이 그 공원에 길게 늘어선 부스들 떡볶이 순대 핫도그 호떡 냄새가 저녁 바람 타고 싹 올라오는 그 풍경 상상만 해도 침이 돌죠.
1: 주제도 딱이죠. LA 아리랑, 먹거리도 아리랑이에요. 한쪽에서는 농수산 엑스포라고 해서 한국 각 지역 특산물 잔뜩 늘어놓고 다른 쪽에서는 길게 줄 서서 꼬치 치킨 어묵 국물 받아들고 아이들은 솜사탕 들고 뛰어다니고요. 이번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그 축제 한가운데를 우리 입으로 한번 같이 걸어볼 겁니다.
0: 진우션 타이거 JK 윤미래, 이런 분들 무대도 멋지지만 저는 솔직히 라면 하나랑 김치전이 더 설레요. 잠시 후에는 제가 AI로 만든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도 살짝 들려드릴 거고요. 새 광고주 소반 이야기도 맛있게 풀어볼 겁니다.
1: 지금 한인축제에 가실 준비하면서 차 몰고 나오신 분들, 집에서 저녁 드시다가 라디오 켜신 분들 다 같이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나도 그 골목 기억난다, 나만 아는 축제 맛집 있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다이 RS1650으로 사연이랑 맛집 추천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같이 나눠볼게요.
0: 자, 서울국제공원 옆 올림픽길, 군침 도는 그 냄새 따라 슬슬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도 맛있게 시작합니다. 주말 저녁 날씨 맑고 공기도 맛있는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곳,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짝 입맛 돋우는 양념 코너부터 가야죠.
1: 그러니까요. 선배 지금 한인타운 지나가시는 분들, 올림픽이랑 노만디 쪽 서울국제공원 근처는 벌써 축제 준비 분위기 느껴지실 텐데요. 그 설레는 주말 저녁 입맛을 책임질 양념 코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제가 또 이 축제 시즌만 되면 밤에 괜히 DJ 모드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자작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LA 멋진 토요일. 이름 그대로 딱 지금 같은 토요일 저녁 한인축제 가기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만두 먹고 순댓국 한 그릇하고 밤 공기 들이키는 그 느낌을 음악으로 한번 버무려봤습니다.
1: 선배가 이 곡 만들면서요, 올림픽이랑 서터모어 사이 그 골목에서 김치 구워지는 냄새, 길거리, 떡볶이 국물 매콤한 냄새까지 상상했다는 거 제가 봤거든요. LA 멋진 토요일 들으시면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에서 어묵 한 꼬치 들고 걷는 그 그림이 자동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0: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배를 진짜 책임져줄 새 광고주도 모셨습니다. 이름부터 든든하죠, 소반. BTS도 반한 한식의 본가라고 합니다. 윌셔에서 올림픽까지 여기저기 한식집 많은 동네지만 진짜 집밥 같은 한상 받으면 축제 구경 가기 전에 밥심 제대로 채워지잖아요.
1: 맞아요. 소방 같은 데 가서 따끈한 된장찌개에 구수한 공깃밥 한 술 떠먹고 겉절이 한 점 딱 올려서 먹으면 바로 축제 갈 준비 완료죠. 오늘 LA 한인축제 음식 이야기 나눌 때 소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골 한식집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0: 자, 그럼 우리 LA 토요일 저녁을 맛있게 시작해볼까요? 김재현의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 한 곡 들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제53회 LA 한인축제 서울국제공원 먹거리 이야기는 본편에서 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와 함께 주말 저녁 입맛 준비하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축제 먹방 토크로 돌아올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공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직 해는 쨍한데 바람결이 살짝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저도 오늘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햇빛은 세긴 한데 그늘에 서 있으면 살짝 선선해져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확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덥다가 갑자기 비 오고 그런 기억인데 요즘은 아침 저녁 바람이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1: 선배, 저는 어릴 때부터 LA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절 감각이 좀 무뎌져 있었는데 작년에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가을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길가에 낙엽도 더 보이고 사람들 옷 색깔도 조금 차분해지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수씨가 작년에 타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저는 여전히 한인타운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요즘 올림픽 거리 쪽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공원 쪽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벌써 무슨 축제 준비하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서울국제공원 쪽 자주 지나가는데요. 부스 들어올 자리 표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공원 잔디 상태도 정리하고 있고 밤에 보면 조명 테스트하는 것 같고 와, 한인축제가 진짜 코앞이구나 싶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 학교 개강 아이들 새학기 이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인타운에선 가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인축제 생각이 먼저 나요. 뭔가 우리 동네 나름의 계절 마크 같다고 할까요?
1: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한인축제 별로 안 갔거든요. 부모님이 한인타운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셔서 주말이면 다른 데로만 나갔어요. 근데 크고 나서 다시 와보니까 이 가을 축제가 이게 우리 커뮤니티 시즌이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축제가 그냥 요즘 생긴 행사가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동네 잔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상점 앞에서 간이 무대 세워놓고 동네 분들이랑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 먹고 놀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1: 선배,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스트리트 페스티벌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울국제공원 전체를 축제장처럼 쓰잖아요. 나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푸드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0: 제가 그때는 말이죠. 한인타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공원 주변도 조금 한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을 축제가 커지면서 서울국제공원 주변 도로까지 북적이고 주차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걸 보면서 아, 동네가 진짜 커졌구나 느꼈죠.
1: 선배 주차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공감돼요. 작년에 한인축제 갔을 때도 집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친구들이랑 차 가져갔다가 결국 공원에서 좀 떨어진 데에 겨우 대고 걸어갔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0: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 사람 많은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도 돼요. 이렇게 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갖 인종, 온갖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1: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어요, 선배. 요즘 축제 테마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잖아요. LA 전체에서 라티노 흑인 백 인 아시아계 다 같이 와서 한식을 먹고 K-POP 공연 보고 우리 문화 체험해보는 거니까 코리아타운이 진짜 도심 공공 공간이 된 느낌이에요.
0: 물론 지수 씨 말도 맞죠. 다 같이 어울리는 장은 좋은데 가끔은 우리 이야기, 우리 이민사의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한류쇼처럼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먹거리 축제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선배. 그래서 요즘 축제 가보면 K-POP 공연이나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이나 역사 전시 같은 코너도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복 입어보고 이름 한글로 써보고 부모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짝이나마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건 제가 못 봤네요. 저는 주로 저녁에 가서 음악 소리만 듣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다 오는 편이라서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올해는 낮 시간에 좀 더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런 전시나 체험 부스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선배, 이번에는 꼭 낮에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보면 한 손에는 떡볶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애들 사진 찍어주면서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정신없지만 그래도 우리 뿌리를 같이 확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동네를 봐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존재를 알리려고 퍼레이드도 하고 깃발도 들고 나가던 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와서 같이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게 참 감격스럽죠.
1: 선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LA 가을 얘기에서 슬슬 이번 가을의 가장 큰 잔치 LA 한인축제 이야기로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에서 선배가 기억하시는 예전 거리 축제 모습도 좀 들어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0: 선배, 이번 주는 진짜 코리아타운이 들썩이겠어요.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한인축제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니까 동네 공기부터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니까 주말 나들이처럼 찾는 분도 많겠네요. 음식 공연 체험 부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늘 매력적이에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축제는 동네 잔치 느낌이었거든요. 상점 앞에 조그만 무대 세우고 가족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죠.
1: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도 뿌리는 같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상인들 중심의 거리 행사였다면 이제는 LA 전역 사람들도 코리아타운을 일부러 찾아오는 공공행사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0: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리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 시절엔 한인 상권이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였고 지금은 그 얼굴이 꽤 당당해졌죠.
1: 선배, 올해 테마도 다양성과 포용 쪽으로 읽히더라고요. 한인만 보는 잔치가 아니라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아계 이웃까지 함께 오는 자리라서 코리아타운이 더 넓은 도시의 무대가 된 느낌이에요.
0: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당당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처음 마음까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생존이었고 홍보였고 이제는 문화가 됐으니 그 무게를 같이 기억해야죠.
1: 선배 말씀도 맞아요. 다만 요즘 세대는 그 역사를 교과서처럼 듣기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축제에서 떡볶이 냄새 맡고 전통놀이 보고 K-POP 무대 보는 순간에 연결이 생기거든요.
0: 아, 그건 참 좋네요. 예전엔 한국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만나는 거니까요.
1: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부모님 세대는 상권을 지키는 자리로 기억하고 저희 세대는 돌아와서 다시 배우는 자리로 느끼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동네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리고 서울국제공원이라는 장소가 또 상징적이에요. 올림픽하고 노르만디 근처 그 넓은 공간이 축제철만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사람들 발걸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보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LA답다고 느껴요. 길 하나, 공원 하나가 그냥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엔 그릇이 아주 크게 열리는 셈이에요.
0: 저는 또 이런 큰 행사 볼 때마다 한인사회가 여기서 오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1: 그쵸. 그리고 올해도 음식 공연 체험 소상공인 부스까지 다 모이면 그냥 구경하는 행사 이상이 되겠죠. 동네 경제에도 힘이 되고 서로 얼굴 익히는 자리도 되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이런 축제는 사진 몇 장으로는 다 못 담아요. 직접 걸어야 해요. 사람 소리, 음식 냄새, 무대 소리, 그게 한꺼번에 와야 코리아타운답거든요.
1: 선배, 저도 그게 좋아요. 한번 가면 아, 내가 돌아온 동네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런 새 기억이 많이 생기겠네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요즘 한인축제 준비로 동네가 분주한데요. 저는 이런 시즌만 되면 제가 처음 LA 왔을 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80년대 중반이었죠.
1: 선배, 그때는 축제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달랐겠어요.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쪽이랑 올림픽 길 전체가 화려해지잖아요. 선배가 처음 느꼈던 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처음 본 한인 퍼레이드는요. 올림픽 거리 한복판이라기보다 윌셔랑 그 옆 골목들에서 조용하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점 간판들이 한국말로 빼곡한 게 신기했죠.
1: 어머, 윌셔 쪽이요? 저는 항상 올림픽 쪽만 떠올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퍼레이드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가족이랑요?
0: 처음 퍼레이드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멕시코계였는데요. 너네 동네 축제 있다며?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버스 타고 윌셔까지 와서 어색하게 길가에 서 있었죠.
1: 멕시코계 친구랑 같이 온 게 재밌네요. 그 친구 반응이 어땠어요? 한국말 간판이랑 태극기랑 이런 거 처음 보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 친구가요. 길에 줄지어 선 트럭들 보더니 와 여기 냄새부터 다르다라고 했어요. 떡볶이랑 순대 국물 냄새가 퍼레이드 길 따라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냄새가 한국에서 공기처럼 익숙한데 그 친구 눈에는 완전 새로운 거였죠.
1: 아 상상이 돼요. 요즘도 축제 가면 음식 부스에서 나는 김치 고기 굽는 냄새가 먼저 반기잖아요. 그때는 트럭이 부스 역할을 했던 거예요?
0: 맞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깔끔한 텐트 부스보다요. 픽업트럭 뒤를 간이 주방처럼 꾸미고 아이스박스에 음료 넣어두고 그 앞에서 종이컵에 떡볶이 퍼주고 그랬어요.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 그릇 더 먹어 하시고요.
1: 선배가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눈앞에 그려져요. 저는 그런 풍경을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날 퍼레이드 행렬에는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마칭밴드 전통무용단 봉고차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0: 그때는요. 제일 기억나는 게 태권도 도복 입은 아이들 트럭이에요. 좁은 트럭 뒤에서 뒤돌려차기 시범을 하는데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다 같이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얍! 소리가 길 전체에 퍼지는 거 들으면서 괜히 제가 뿌듯해졌죠.
1: 아 귀엽다.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무대에서 멋진 태권도 시범 보여주지만 그때는 진짜 거리 자체가 무대였네요. 선배는 퍼레이드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0: 저한테 제일 강하게 남은 건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작은 그로서리들 앞이에요. 퍼레이드 행렬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게에서 일하시던 이모 삼촌들이 잠깐 나와서 손 흔들고 또 금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손님 계산하고 그랬죠. 일과 축제가 섞여있는 풍경이랄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큰 행사라기보다는 동네 일상 속에 퍼레이드가 끼어들어온 느낌이었네요. 선배 부모님 가게 앞도 퍼레이드가 지나갔어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부모님 마켓 앞도 퍼레이드 길에 걸려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계산대 대신 문 앞에 서서 행렬을 구경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셔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 깃발을 저한테 하나 더 쥐어주시더라고요.
1: 어머니가요? 어떤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엄마 아빠 세대한테는 더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0: 어머니 눈이 살짝 촉촉했어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흔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오래된 냉장고 소음이 윙 하고 울리고 안에서는 손님 한 분이라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로 퍼레이드 음악이 흘러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1: 그 공기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축제 때 서울국제공원에서 자라난 세대라 어릴 때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퍼레이드가 마켓안까지 스며들던 시대가 따로 있었네요.
0: 지수 씨 세대는 공원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햇빛 피하면서 공연 보는 기억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저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가게 출입문 사이에 끼어서 행렬을 봤죠. 길바닥에 떨어진 오뎅 국물과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있던 그런 거리 축제였어요.
1: 선배 잠깐만요. 저는 자동차 매연 냄새 대신 축제하면 불꽃놀이랑 번쩍이는 LED 조명부터 떠올라요. 세대별로 코리안 퍼레이드 이미지는 진짜 다르네요. 같은 행사인데도 기억 속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0: 맞아요. 저는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항상 가게로 돌아와서 뒷정리부터 했거든요. 길에 붙은 전단지 떼고 태극기 작은 깃발을 계산대 옆에 꽂아두면 축제는 끝났는데 동네 공기가 하루 정도는 계속 들떠있는 느낌이었죠.
1: 저는 축제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스웨스턴 쪽 카페 가서 사진 정리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랬거든요. 선배 세대는 계산대 옆 깃발이 추억을 붙잡는 장치였다면 저희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친구들은 축제를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화면의 추억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네요. 저희는 종이 깃발, 플라스틱 피켓 그런 게 구석에 남아서 몇 해를 버티곤 했죠. 색이 바래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1: 선배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도 올림픽 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집에서 걸어서 나가면 바로 그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선배는 요즘 퍼레이드 볼 때는 어디서 서 계세요?
0: 요즘은요. 예전처럼 길 모서리에만 서 있지 않고 서울국제공원 쪽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올림픽가에서 작은 가게들 사이로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간판들 사이로 행렬이 비집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는 제일 반가워요.
1: 저는 공원 쪽 메인 무대를 좋아하지만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이번엔 일부러 올림픽 거리 가게들 앞에서 퍼레이드 구간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서 있었을 자리도 상상해보고요.
0: 그렇게 한번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공원 안에서 보는 축제랑 상점들 사이에서 보는 퍼레이드는 공기가 달라요. 하나는 잔디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축제고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는 계산대에 서 있고 누군가는 길가에 서 있는 그런 엇갈린 시간 속의 퍼레이드죠.
1: 선배 올해 퍼레이드 때 저랑 같이 올림픽 거리 중간 어딘가에서 서서 볼래요? 저는 사진 열심히 찍을게요. 선배는 그 옛날 트럭 떡볶이 냄새 태권도 얍 소리 생각하시면서 지금 행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비교해주세요.
0: 좋죠, 지수씨. 그럼 저는 옛날에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작은 깃발처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팸플릿이라도 하나 꼭 들고 서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옛날 퍼레이드하고 지금 퍼레이드를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바라보면 또 새로운 장면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1: 그 약속 지켜요,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예전에 윌셔 쪽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 또 요즘 공원 위주로 다니셨던 분들은 거리 구간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때 그 시절 퍼레이드 한 장면을 새로 찍어두는 거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수씨 이제 진짜 한인축제에 카운트다운 들어간 느낌이에요. 서울국제공원 쪽은 요즘 지나가 보면 준비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출근길에 일부러 노르망디랑 올림픽 근처로 돌아가는데요. 공원 옆 도로에 이런저런 장비들 쌓여 있고 안내 배너도 하나둘 걸리니까 또 그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수 씨는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처음 제대로 느낀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윌셔 쪽 거리 퍼레이드만 떠올랐는데 요즘은 이 공원 풍경이 한인축제 이미지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1: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밤에만 잠깐 들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잖아요. 낮에는 가족 단위로 잔디 위에 돗자리 펴고 쉬고 저녁엔 K-POP 무대 앞에 젊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0: 그게 참 흥미로운 게요. 제가 처음 봤던 한인축제는 상점 앞 길바닥 무대였거든요. 조그만 트럭 위에 앰프 올려놓고 바로 옆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팔고 상인분들이 손님 끌어모으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1: 선배가 말씀하시는 그 시절 축제는 완전 커뮤니티 생계형 이벤트 느낌이고요. 지금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은 좀 더 시티 페스티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문화체험하고 푸드부스는 거의 한식 박람회 수준이고요.
0: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화제가 됐었어요. 요즘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수 씨 말대로 동네 브랜드 이미지 K 콘텐츠 홍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1: 맞아요. 선배 요즘 축제재단에서 쓰는 슬로건들 보면 다양성이니 포용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사 자체가 한인상권을 널리 알리면서도 동시에 여러 민족이 함께 즐기는 도시축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80년대 후반쯤 윌셔 거리를 걸어가던 때하고 지금 올림픽 거리 서울국제공원 주변을 보면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 동양인 동네에서 또 뭐 하나보다 이런 눈길도 있었거든요.
1: 요즘은 오히려 라티노 가족들이랑 흑인 백인 커플이 애들 손잡고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불고기랑 핫도그를 함께 들고 다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해시태그로 올리는 사람도 꽤 많고요.
0: 코리아타운이 LA지도 위에 이름을 제대로 올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뒤로 축제랑 퍼레이드가 이 동네 얼굴 역할을 해온 셈인데 요즘은 그 얼굴에 K-POP 공연 푸드 엑스포 전통문화 체험이 한꺼번에 얹힌 셈이네요.
1: 맞아요. 요즘 프로그램 구성 보면 낮에는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같은 것도 해요. 저녁에는 아이돌 커버 댄스 콘테스트랑 라이브 밴드 공연이 이어지는 식으로 하루가 꽉 차 있더라고요.
0: 지수 씨, 그런 구성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축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희 또래는 아직도 동네 잔치 이미지가 강한데 젊은 세대는 거의 K컬처 페스티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1: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저는 1.5세대. 2세대의 3세대가 같이 걸어다니는 장면을 보면요. 한자리에서 뿔이랑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누군가는 부침개를, 누군가는 브라우니를 먹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영어 울렁증 있는 부모님들이 축제장에서 안내 방송 잘 못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저기 좀 번역해봐라 하시던 모습이 있었어요. 요즘은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오니까 서로 통역해줄 필요가 조금 줄어든 게 느껴지죠.
1: 그래도 세대차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배. 예를 들면 할머니는 농악 공연하고 사물놀이 보면서 눈이 반짝이고 손자 손녀는 옆에서 K-POP 댄스 배틀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축제 안에서도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0: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축제는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다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야 우리도 당당히 메인스트림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여러 목소리가 섞이는 게 또 이 동네답죠.
1: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푸드 엑스포만 해도 예전식 한식당 부스랑 요즘식 퓨전 한식 푸드트럭이 같이 서 있잖아요. 남은 건 어느 쪽이 더 잘 팔리냐가 아니라 둘 다 소개되는 거라고 봐요.
0: 지수 씨 말 듣고 보니까 코리아타운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혼합을 계속 실험해온 동네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장터 정서랑 대형 이벤트가 섞여 있고 한복이랑 청바지가 나란히 있는 그런 풍경 말이죠.
1: 게다가 요즘 축제는 지역 경제에도 꽤 도움이 되잖아요. 축제 기간엔 공원 안부스뿐 아니라 주변 식당 카페마트까지 다 바빠지거든요. 같이 온 손님들이 행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근처 가게도 들르는 패턴이 꽤 많아요.
0: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축제장 나와서 올림픽 길 건너 쪽에서 냉면 한 그릇, 숯불갈비 한 접시 드시고 가시는 분들 많죠. 동네 전체가 하나의 큰 장터처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선배의 그 연결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축제재단이랑 로컬 상권의 과제인 것 같아요. 공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윌셔나 버몬트 쪽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만드는 동선 설계 같은 거요.
0: LA 한인축제가 해온 역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건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도 여기 있다 를 눈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퍼레이드 행렬이 올림픽가를 따라 쭉 지나갈 때 그 존재감이 정말 크죠.
1: 그런 면에서 이번 퍼레이드 주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배.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말 자체가요. 한인사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LA 전체가 같이 걸어갈 내러티브를 축제라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0: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정작 소규모 커뮤니티 단체나 작은 교회 봉사 모임 같은 데는 존재감이 묻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 축제의 뿌리인데 말이죠.
1: 그 부분은 진짜 고민해볼 지점이네요, 선배. 그래서 요즘은 부스 중에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소개 코너도 따로 만들어서 청소년 봉사단체, 시니어 지원단체 같은 곳을 소개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0: 지수 씨가 그런 건 정보를 더 잘 아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민일 세대가 읽어놓은 터전에 다음 세대가 어떤 구조를 더 얹을 건지 실험하는 장면 같아요. 축제판이 그 실험실 역할까지 하는 셈이고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이제는 축제에 오는 사람이 꼭 한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라티노 중동계, 동유럽계 손님들까지 한식 먹고 K-POP을 즐기면서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0: 그렇게 여러 민족이 얼쩡얼쩡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도 줄고 편견도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저는 믿어요. 저 동네는 위험하다 이런 말 듣던 시절도 있었는데 축제 덕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요.
1: 선배, 한인축제가 그런 도시 이미지까지 바꾸는 힘을 갖게 된 건 반세기 넘게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잠깐 반짝하는 행사였다면 그 정도 무게감을 갖기 어렵잖아요. 시간의 레이어가 쌓인 거죠.
0: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축제장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면 단순히 놀이공원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뿌리가 남긴 발자국을 밟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본인은 잘 몰라도 몸으로 그런 공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릴 땐 한인타운이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가운데 서 있으면 이곳이 제 루트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돼요. 낯설던 타운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집 같은 공간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0: 지수 씨 이야기 들으니까 축제가 단순히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한쪽에서는 이민 선배님들 행렬이 지나가고 다른 쪽에서는 차세대가 무대에서 춤추는 그 풍경 말이죠.
1: 그래서 저는 이번 축제에도 청취자 여러분이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까지 한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어보는 경험 자체가 요즘 도시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선배. 선배,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축제 얘기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려고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0: 아, 좋네요, 지수 씨. 저희가 아는 건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거고 AI는 또 숫자랑 자료로 보는 거니까요. 어떤 얘기 들고 오셨나요?
1: 일단요, 선배, LA 코리아타운 같은 동네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에 누가 많이 오나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인뿐 아니라 라티노 백인 아시아계가 골고루 섞여서 오는 비율이 꽤 높게 잡히더라고요.
0: 그래요? 저는 한인 비율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퍼레이드 나가보면 한국말이 더 많이 들리긴 했거든요.
1: 퍼레이드랑 공원 축제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 서울국제공원에서 하는 행사 사진이랑 위치태그 분석한 자료에서는 한인 아닌 방문객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0: 아, 공원이라 그런가 보네요. 퍼레이드는 길에서 행렬 보는 느낌이라 한인 커뮤니티가 주인공이고 공원 안은 피크닉 온 이웃들까지 같이 섞이는 분위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선배. 재밌었던 건 같은 도시 안에서 비교해도 차이가 있어요. AI가 LA 다른 커뮤니티 축제도 같이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계가 많이 사는 동네 퍼레이드는 종교색이 강해서 지역 주민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요.
0: 그렇겠네요. 시나고그 주변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 동네 행사 느낌이 강하죠. 한인 축제는 종교보다는 문화 중심이라서 문턱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리고 중국계 축제의 데이터 보면요. 설날 시즌에 하는 행사는 관광객 비율이 되게 높게 잡혀요. LA 차이나타운 쪽은 타운 자체가 관광 코스처럼 돼 있어서 그런지 외지인 비중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코리아타운은 사이에 있는 느낌이네요. 완전 동네 안잔치도 아니고 완전 관광 코스도 아니고 주민이랑 손님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자리랄까요?
1: 맞아요, 선배. 또 AI가 재미있는 비교를 보여줬는데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하는 한인 행사랑 LA 한인 축제를 나란히 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뉴욕 쪽은 한인 거주 비율이 높아서 동네 사람 모이는 장터 느낌이 강하고요.
0: 플러싱은 제가 잠깐 들렀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역 옆에 한인 가게들이 쫙 붙어있고 길에서 한국말이 계속 들리는 그런 동네였죠.
1: 반대로 토론토 같은 곳은요. 코리아타운 축제들이 캐나다 전체 다문화 행사 속에 한 코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같이 참여하는 그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LA는 도시만의 코리아타운이 박혀 있으니까 도시 행사랑 한인 행사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네요. 도로 막고 하는 거 보면 시에서 보는 시선도 다를 테고요.
1: 선배, 숫자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AI가 최근 몇 년 자료를 쭉 모아서 보여줬는데 LA 한인 축제 시즌에 주변 식당이나 카페카드 사용량이 평소보다 꽤 많이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0: 아, 그건 제가 체감으로도 느꼈어요. 축제 주간에는 예약이 잘 안 되고 점심 저녁 시간에 줄이 길어지죠.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데이터에도 찍히는 거군요.
1: 네, 물론 정확한 숫자를 다 외우진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AI가 보여준 카드 모바일 결제 패턴만 봐도 축제가 동네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눈에 보이더라고요.
0: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축제 준비가 번거로워도 매출 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예전에는 상점 홍보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음식점이랑 카페들이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같고요.
1: 선배,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퍼레이드 참가자 구성을 시간 흐름으로 비교한 자료예요. 예전엔 거의 한인단체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카운티나 시 정부 차량, 다른 커뮤니티 그룹 참가 비율이 많이 늘어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요즘 보면 경찰차, 소방차, 시의회 쪽 차량, 그리고 다른 민족 학교 밴드도 같이 행렬에 들어오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한인 상점교회 깃발이 거의 다였는데요.
1: 이게 또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선배. AI가 사진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요즘 퍼레이드에는 유모차 끄는 젊은 부모 중고등학생, 그리고 시니어 그룹까지 같이 나온 사진이 많은데요. 몇십 년 전 자료는 가족 단위보다는 단체 중심이라 표정이 좀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옛날 사진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단체 깃발 들고 정렬해서 걷는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애들 손잡고 걷고 강아지 줄도 보이고 좀 더 동네 산책 같은 분위기도 섞인 것 같아요.
1: 선배, 미래 얘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0: 글로벌 팬들 대상 온라인 팬미팅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1: 그러면 코리아타운에서 하는 행사가 동네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에 보는 시대가 되는 거네요. 예전에는 사진 몇 장 신문에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요.
0: 맞아요, 선배. 또 흥미로웠던 건 베트남계 커뮤니티 축제랑 비교 자료예요. 리틀 사이공 쪽 설 행사들은 베트남 이민 1세대 상점들이 중심인데 차세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요. 한인 축제는 2세대, 3세대 자원봉사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1: 그건 조금 의외네요. 제가 보기엔 베트남 젊은 세대도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데이터상으론 우리 쪽이 다음 세대 참여가 더 활발하게 잡히는군요. 퍼레이드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실제로도 젊은 얼굴이 많긴 해요.
0: 선배, 뉴욕, 토론토 같은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봐도 LA는 퍼레이드 같은 야외 행사가 도시 이미지랑 연결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관광 안내 자료나 도시 소개 사진에 코리안 퍼레이드 장면이 꽤 자주 쓰인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늘 보던 그 행렬이 LA라는 도시를 소개할 때 하나의 상징 그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저도 조금 놀랍네요.
0: 마지막으로요, 선배 AI가 축제 자원봉사 지원 양식을 모아본 자료를 보여줬는데 요즘은 지원서에 한국 문화 경험을 쌓고 싶다 다른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싶다 이런 문장이 많이 보였어요. 예전엔 이력서 쌓기용 문구가 더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얘기 들으니까 세월이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그냥 봉사 시간 채우려고 나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재미있어서 또 자기 뿌리 좀 느껴보려고 나오는 젊은 분들도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AI가 보여주는 그림이 제 현장 기억하고도 꽤 맞아떨어지네요. 선배, 오늘처럼 햇빛은 아직 센데 바람만 먼저 서늘해지는 날엔 괜히 마음이 축제 쪽으로 가죠. 코리아타운이 참사람 마음을 잘 데려가는 동네예요.
0: 맞아요, 선배.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어요. 동네 공기랑 사람 얼굴이 같이 밝아질 것 같아요.
1: 저는 이런 날이면 오래된 단골집 생각이 나요. 그 가게 불빛 앞에서 서로 인사 나누던 풍경, 그게 축제하고도 이어져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 오래 남으시면 좋겠네요.
0: 그러게요. 선배, 결국 축제라는 게 그냥 흥겨운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다음 주에는 코리아타운의 또 다른 골목 이야기로 이어가보죠.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공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직 해는 쨍한데 바람결이 살짝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저도 오늘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햇빛은 세긴 한데 그늘에 서 있으면 살짝 선선해져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확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덥다가 갑자기 비 오고 그런 기억인데 요즘은 아침 저녁 바람이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1: 선배, 저는 어릴 때부터 LA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절 감각이 좀 무뎌져 있었는데 작년에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가을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길가에 낙엽도 더 보이고 사람들 옷 색깔도 조금 차분해지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수씨가 작년에 타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저는 여전히 한인타운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요즘 올림픽 거리 쪽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공원 쪽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벌써 무슨 축제 준비하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서울국제공원 쪽 자주 지나가는데요. 부스 들어올 자리 표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공원 잔디 상태도 정리하고 있고 밤에 보면 조명 테스트하는 것 같고 아, 한인축제가 진짜 코앞이구나 싶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 학교 개강 아이들 새학기 이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인타운에선 가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인축제 생각이 먼저 나요. 뭔가 우리 동네 나름의 계절 마크 같다고 할까요?
1: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한인축제 별로 안 갔거든요. 부모님이 한인타운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셔서 주말이면 다른 데로만 나갔어요. 근데 크고 나서 다시 와보니까 이 가을 축제가 이게 우리 커뮤니티 시즌이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축제가 그냥 요즘 생긴 행사가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동네 잔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상점 앞에서 간이 무대 세워놓고 동네 분들이랑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 먹고 놀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1: 선배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스트리트 페스티벌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울국제공원 전체를 축제장처럼 쓰잖아요. 나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푸드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0: 제가 그때는 말이죠. 한인타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공원 주변도 조금 한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을 축제가 커지면서 서울국제공원 주변 도로까지 북적이고 주차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걸 보면서 아, 동네가 진짜 커졌구나 느꼈죠.
1: 선배 주차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공감돼요. 작년에 한인축제 갔을 때도 집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친구들이랑 차 가져갔다가 결국 공원에서 좀 떨어진 데에 겨우 대고 걸어갔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0: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 사람 많은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도 돼요. 이렇게 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갖 인종, 온갖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1: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어요, 선배. 요즘 축제 테마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잖아요. LA 전체에서 라티노 흑인 백 인 아시아계 다 같이 와서 한식을 먹고 K-POP 공연 보고 우리 문화 체험해보는 거니까 코리아타운이 진짜 도심 공공 공간이 된 느낌이에요.
0: 물론 지수 씨 말도 맞죠. 다 같이 어울리는 장은 좋은데 가끔은 우리 이야기, 우리 이민사의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한류쇼처럼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먹거리 축제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선배. 그래서 요즘 축제 가보면 K-POP 공연이나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이나 역사 전시 같은 코너도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복 입어보고 이름 한글로 써보고 부모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짝이나마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건 제가 못 봤네요. 저는 주로 저녁에 가서 음악 소리만 듣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다 오는 편이라서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올해는 낮 시간에 좀 더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런 전시나 체험 부스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선배, 이번에는 꼭 낮에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보면 한 손에는 떡볶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애들 사진 찍어주면서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정신없지만 그래도 우리 뿌리를 같이 확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동네를 봐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존재를 알리려고 퍼레이드도 하고 깃발도 들고 나가던 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와서 같이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게 참 감격스럽죠.
1: 선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LA 가을 얘기에서 슬슬 이번 가을의 가장 큰 잔치 LA 한인축제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에서 선배가 기억하시는 예전 거리 축제 모습도 좀 들어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0: 선배, 이번 주는 진짜 코리아타운이 들썩이겠어요.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한인축제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니까 동네 공기부터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니까 주말 나들이처럼 찾는 분도 많겠네요. 음식 공연 체험 부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늘 매력적이에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축제는 동네 잔치 느낌이었거든요. 상점 앞에 조그만 무대 세우고 가족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죠.
1: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도 뿌리는 같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상인들 중심의 거리 행사였다면 이제는 LA 전역 사람들도 코리아타운을 일부러 찾아오는 공공행사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0: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리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 시절엔 한인 상권이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였고 지금은 그 얼굴이 꽤 당당해졌죠.
1: 선배 올해 테마도 다양성과 포용 쪽으로 읽히더라고요. 한인만 보는 잔치가 아니라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아계 이웃까지 함께 오는 자리라서 코리아타운이 더 넓은 도시의 무대가 된 느낌이에요.
0: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당당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처음 마음까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생존이었고 홍보였고 이제는 문화가 됐으니 그 무게를 같이 기억해야죠.
1: 선배 말씀도 맞아요. 다만 요즘 세대는 그 역사를 교과서처럼 듣기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축제에서 떡볶이 냄새 맡고 전통놀이 보고 K-POP 무대 보는 순간에 연결이 생기거든요.
0: 아, 그건 참 좋네요. 예전엔 한국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만나는 거니까요.
1: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부모님 세대는 상권을 지키는 자리로 기억하고 저희 세대는 돌아와서 다시 배우는 자리로 느끼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동네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리고 서울국제공원이라는 장소가 또 상징적이에요. 올림픽하고 노르만디 근처 그 넓은 공간이 축제철만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사람들 발걸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보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LA답다고 느껴요. 길 하나, 공원 하나가 그냥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엔 그릇이 아주 크게 열리는 셈이에요.
0: 저는 또 이런 큰 행사 볼 때마다 한인사회가 여기서 오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1: 그쵸. 그리고 올해도 음식 공연 체험 소상공인 부스까지 다 모이면 그냥 구경하는 행사 이상이 되겠죠. 동네 경제에도 힘이 되고 서로 얼굴 익히는 자리도 되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이런 축제는 사진 몇 장으로는 다 못 담아요. 직접 걸어야 해요. 사람 소리, 음식 냄새, 무대 소리 그게 한꺼번에 와야 코리아타운답거든요.
1: 선배 저도 그게 좋아요. 한번 가면 아 내가 돌아온 동네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런 새 기억이 많이 생기겠네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요즘 한인 축제 준비로 동네가 분주한데요. 저는 이런 시즌만 되면 제가 처음 LA 왔을 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80년대 중반이었죠.
1: 선배 그때는 축제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달랐겠어요.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쪽이랑 올림픽 길 전체가 화려해지잖아요. 선배가 처음 느꼈던 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처음 본 한인 퍼레이드는요. 올림픽 거리 한복판이라기보다 윌셔랑 그 옆 골목들에서 조용하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점 간판들이 한국말로 빼곡한 게 신기했죠.
1: 어머, 윌셔 쪽이요? 저는 항상 올림픽 쪽만 떠올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퍼레이드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가족이랑요?
0: 처음 퍼레이드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멕시코계였는데요. 너네 동네 축제 있다며?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버스 타고 윌셔까지 와서 어색하게 길가에 서 있었죠.
1: 멕시코계 친구랑 같이 온 게 재밌네요. 그 친구 반응이 어땠어요? 한국말 간판이랑 태극기랑 이런 거 처음 보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 친구가요. 길에 줄지어 선트럭들 보더니 와, 여기 냄새부터 다르다라고 했어요. 떡볶이랑 순대 국물 냄새가 퍼레이드 길 따라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냄새가 한국에서 공기처럼 익숙한데 그 친구 눈에는 완전 새로운 거였죠.
1: 아, 상상이 돼요. 요즘도 축제 가면 음식 부스에서 나는 김치고기 굽는 냄새가 먼저 반기잖아요. 그때는 트럭이 부스 역할을 했던 거예요?
0: 맞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깔끔한 텐트 부스보다요. 픽업트럭 뒤를 간이 주방처럼 꾸미고 아이스박스에 음료 넣어두고 그 앞에서 종이컵에 떡볶이 퍼주고 그랬어요.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 그릇 더 먹어 하시고요.
1: 선배가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눈앞에 그려져요. 저는 그런 풍경을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날 퍼레이드 행렬에는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마칭밴드 전통무용단 봉고차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0: 그때는요. 제일 기억나는 게 태권도 도복 입은 아이들 트럭이에요. 좁은 트럭 뒤에서 뒤돌려차기 시범을 하는데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다 같이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얍! 소리가 길 전체에 퍼지는 거 들으면서 괜히 제가 뿌듯해졌죠.
1: 아, 귀엽다.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무대에서 멋진 태권도 시범 보여주지만 그때는 진짜 거리 자체가 무대였네요. 선배는 퍼레이드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0: 저한테 제일 강하게 남은 건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작은 그로서리들 앞이에요. 퍼레이드 행렬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게에서 일하시던 이모 삼촌들이 잠깐 나와서 손 흔들고 또 금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손님 계산하고 그랬죠. 일과 축제가 섞여있는 풍경이랄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큰 행사라기보다는 동네 일상 속에 퍼레이드가 끼어들어온 느낌이었네요. 선배 부모님 가게 앞도 퍼레이드가 지나갔어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부모님 마켓 앞도 퍼레이드 길에 걸려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계산대 대신 문 앞에 서서 행렬을 구경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셔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 깃발을 저한테 하나 더 쥐어주시더라고요.
1: 어머니가요? 어떤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엄마 아빠 세대한테는 더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0: 어머니 눈이 살짝 촉촉했어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흔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오래된 냉장고 소음이 윙 하고 울리고 안에서는 손님 한 분이라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로 퍼레이드 음악이 흘러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1: 그 공기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축제 때 서울국제공원에서 자라난 세대라 어릴 때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퍼레이드가 마켓 안까지 스며들던 시대가 따로 있었네요.
0: 지수 씨 세대는 공원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햇빛 피하면서 공연 보는 기억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저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가게 출입문 사이에 끼어서 행렬을 봤죠. 길바닥에 떨어진 오뎅 국물과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있던 그런 거리 축제였어요.
1: 선배 잠깐만요. 저는 자동차 매연 냄새 대신 축제하면 불꽃놀이랑 번쩍이는 LED 조명부터 떠올라요. 세대별로 코리안 퍼레이드 이미지는 진짜 다르네요. 같은 행사인데도 기억 속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0: 맞아요. 저는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항상 가게로 돌아와서 뒷정리부터 했거든요. 길에 붙은 전단지 떼고 태극기 작은 깃발을 계산대 옆에 꽂아두면 축제는 끝났는데 동네 공기가 하루 정도는 계속 들떠있는 느낌이었죠.
1: 저는 축제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스웨스턴 쪽 카페 가서 사진 정리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랬거든요. 선배 세대는 계산대 옆 깃발이 추억을 붙잡는 장치였다면 저희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친구들은 축제를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화면의 추억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네요. 저희는 종이 깃발, 플라스틱 피켓 그런 게 구석에 남아서 몇 해를 버티곤 했죠. 색이 바래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1: 선배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도 올림픽 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집에서 걸어서 나가면 바로 그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선배는 요즘 퍼레이드 볼 때는 어디서 서 계세요?
0: 요즘은요, 예전처럼 길 모서리에만 서 있지 않고 서울국제공원 쪽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올림픽가에서 작은 가게들 사이로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간판들 사이로 행렬이 비집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는 제일 반가워요.
1: 저는 공원 쪽 메인 무대를 좋아하지만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이번엔 일부러 올림픽 거리 가게들 앞에서 퍼레이드 구간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서 있었을 자리도 상상해보고요.
0: 그렇게 한번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공원 안에서 보는 축제랑 상점들 사이에서 보는 퍼레이드는 공기가 달라요. 하나는 잔디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축제고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는 계산대에 서 있고 누군가는 길가에 서 있는 그런 엇갈린 시간 속의 퍼레이드죠.
1: 선배 올해 퍼레이드 때 저랑 같이 올림픽 거리 중간 어딘가에서 서서 볼래요? 저는 사진 열심히 찍을게요. 선배는 그 옛날 트럭, 떡볶이 냄새 태권도 얍 소리 생각하시면서 지금 행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비교해 주세요.
0: 좋죠, 지수 씨. 그럼 저는 옛날에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작은 깃발처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팸플릿이라도 하나 꼭 들고 서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옛날 퍼레이드하고 지금 퍼레이드를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바라보면 또 새로운 장면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1: 그 약속 지켜요,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예전에 윌셔 쪽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 또 요즘 공원 위주로 다니셨던 분들은 거리 구간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때 그 시절 퍼레이드 한 장면을 새로 찍어두는 거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수씨 이제 진짜 한인축제에 카운트다운 들어간 느낌이에요. 서울국제공원 쪽은 요즘 지나가 보면 준비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출근길에 일부러 노르망디랑 올림픽 근처로 돌아가는데요. 공원 옆 도로에 이런저런 장비들 쌓여있고 안내 배너도 하나둘 걸리니까 또 그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수 씨는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처음 제대로 느낀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윌셔 쪽 거리 퍼레이드만 떠올랐는데 요즘은 이 공원 풍경이 한인축제 이미지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1: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밤에만 잠깐 들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잖아요. 낮에는 가족 단위로 잔디 위에 돗자리 펴고 쉬고 저녁엔 K-POP 무대 앞에 젊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0: 그게 참 흥미로운 게요. 제가 처음 봤던 한인축제는 상점 앞 길바닥 무대였거든요. 조그만 트럭 위에 앰프 올려놓고 바로 옆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팔고 상인분들이 손님 끌어모으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1: 선배가 말씀하시는 그 시절 축제는 완전 커뮤니티 생계형 이벤트 느낌이고요. 지금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은 좀 더 시티 페스티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문화체험하고 푸드부스는 거의 한식 박람회 수준이고요.
0: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화제가 됐었어요. 요즘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수 씨 말대로 동네 브랜드 이미지 K-콘텐츠 홍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1: 맞아요. 선배 요즘 축제재단에서 쓰는 슬로건들 보면 다양성이니 포용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사 자체가 한인상권을 널리 알리면서도 동시에 여러 민족이 함께 즐기는 도시축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80년대 후반쯤 윌셔 거리를 걸어가던 때하고 지금 올림픽 거리 서울국제공원 주변을 보면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 동양인 동네에서 또 뭐 하나보다 이런 눈길도 있었거든요.
1: 요즘은 오히려 라티노 가족들이랑 흑인 백인 커플이 애들 손잡고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불고기랑 핫도그를 함께 들고 다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해시태그를 올리는 사람도 꽤 많고요.
0: 코리아타운이 LA지도 위에 이름을 제대로 올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뒤로 축제랑 퍼레이드가 이 동네 얼굴 역할을 해온 셈인데 요즘은 그 얼굴에 K-POP 공연 푸드 엑스포 전통 문화 체험이 한꺼번에 얹힌 셈이네요.
1: 맞아요. 요즘 프로그램 구성 보면 낮에는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같은 것도 해요. 저녁에는 아이돌 커버댄스 콘테스트랑 라이브 밴드 공연이 이어지는 식으로 하루가 꽉 차 있더라고요.
0: 지수 씨, 그런 구성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축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희 또래는 아직도 동네 잔치 이미지가 강한데 젊은 세대는 거의 K-컬처 페스티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1: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저는 1.5세대, 2세대의 3세대가 같이 걸어다니는 장면을 보면요. 한 자리에서 뿌리랑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누군가는 부침개를, 누군가는 브라우니를 먹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영어 울렁증 있는 부모님들이 축제장에서 안내 방송 잘 못 알아듣고 아이들이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 안팎에선 AI 안전을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처럼 AI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요?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인공지능 AI군을 만들겠다며 곧 책임자 AI 차르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AI 개발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 민사, 사법 체계를 이용해서 나쁜 것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AI군을 창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미국 국내 총 생산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현 상황을 유지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3: I've said it from the beginning. Whoever wins AI, and we're leading by a lot. Whoever wins AI wins.
2: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AI 인류 멸망론을 지구 온난화 등과 함께 미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급진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면서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명칭이라면서 우월한 지능, 극도의 지능, 최고의 지능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의미를 부각하는 인공을 제외하고 AI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0: 이런 가운데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움직임을 두고 담합이라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2: 네, 엔트로픽과 오픈 AI, 스페이스X AI, 구글이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불법 합의했다는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부부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 글에 나머지 기업 CEO 등이 동조한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챗GPT와 제미나이 이용자 등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지에는 AI 안전을 기업들의 사적인 합의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닉 로울리 변호사는 강력한 영리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맺은 합의를 통해 AI 안전 규칙을 좌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모데이 CEO가 AI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업계 전체는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4: A real fear that some of these companies or some companies developing AI could get too much power. And I think the world is right to be afraid of this.
5: When a product is not safe enough, we should hold it back and keep engineering. We've always done that. And we should continue to do that.
2: 이 문제는 이번 주 외교 무대로도 옮겨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와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논쟁이 미중 기술 경쟁과 국제적인 AI 안전 규범 논의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6: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7: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0: 네,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1: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9: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8: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9: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8: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0: 네,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11: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0: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0: 네, 이번 청문정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1: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13: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독약 로비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한 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12: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4: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기회를 청탁으로 빼앗아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12: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15: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12: 용해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덕 도서관 앞 행사장에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 탈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이 돌진한 곳에서는 오후부터 벼룩시장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마터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건데 65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16: 사고가 난 도서관 앞엔 시민 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벼룩시장 행사를 준비하는 판매자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쯤 갑작스럽게 돌진한 트럭에 모자가 참변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17: 시작하기 전이고 이제 바다 물통 같은 거 논문 진열하는 과정 그때 미용이었으면 진짜 대형사고 터진 거예요.
16: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면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18: 사고 충격으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가 밀고 들어간 자리를 따라 그늘막이 무너져 있습니다.
16: 65살 고령인 트럭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차량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사고를 낸 트럭 기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수돗물에서 신호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지만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 예수대의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여 있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세면대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둔 물은 냄비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5,2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일부에서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20: 저 포함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하고 와서 씻고 많이 땀도 나고 하는데 씻지도 못하고 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뭐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9: 아파트 물탱크 바닥에 에폭시 방수 작업을 한 뒤 신호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 측이 급수를 중단한 겁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다는데 당장 수질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위해 몰려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생수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 가져가려는 주민끼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차례로 재개되더라도 수질 검사에는 또다시 하루 이상 걸리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쓰기까지는 수일 더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상어를 보기 위한 이 주말 나들이객들로 공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21: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 모두 물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진회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상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반응입니다.
22: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21: 상어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며 공원은 상어를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관계기관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전문가 권고에 해경도 퇴치를 중단한 상황. 이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내보내거나
3: 안전을 위해 수로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절대 삼가두시기 바랍니다.
21: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에 출몰한 상어는 몸길이 3m, 몸무게는 250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무태상어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어로 백상아리 상어만큼 강한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드렸을 때 다치게 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가까이 접근한 상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서만 10.4%에 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서울 아파트값이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비상인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올랐습니다. 1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무려 10.4%.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5억 원짜리 전세가 1년 3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 정도로 오른 셈입니다.
5: 물가라는 큰 범주 안에 주거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8월에 3.1% 정도였어요. 즉 상회하는 속도의 임차비용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4: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비쌌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이후 1년 4개월 뒤 저점을 찍고 계속 오르다 지난달 6억 3,663만 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로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 허가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들이 꼽힙니다.
23: 전세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거주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퇴거자금 대출 규제 이런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세 물량도 감소를 하고
4: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와 땜질식 규제 보완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도 전셋값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 원, 대형마트는 29만 원가량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채소류값이 지난해보다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24: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음 풍성해지는 한가위임은 분명하지만 부쩍 오른 값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25: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많이 있죠.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이제.
24: 차례상에 많이 올라오는 성수품을 기준으로 올 추석 구매 비용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9만 원이 듭니다. 4만 5천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3.5%와 6.0% 올랐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 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채소류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보다 무려 15% 가까이 껑충 뛰었는데 축산물이나 수산물, 과일류 상승률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6: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류인 이 애호박은 40% 넘게 올랐고 무는 25%, 도라지는 2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극한 호우까지 겹치면서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27: 이거야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이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안 열리잖아요.
28: 안 열려요?
27: 네, 아니 호박이 많이 이게 안 열려가지고.
24: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저렴한 곳은 가락시장의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로 전통시장보다 7%, 대형마트보다 21.6% 낮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 2주 전 기준으로 실제 장을 볼 때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보면 최근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뿐 아니라 우리 집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될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우리 정부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1: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2: 예.
0: 네. 대통령의 그 파병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파병을 이제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낸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2: 뭐 대안이 없죠.
0: 네.
2: 왜냐하면 이란, 그러니까 용어가 이란 전쟁이 아니라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의무가 없어요.
0: 네.
2: 그러니까 보낸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호르무즈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호르무즈는 이란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유엔 해양법상 자유수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전 참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에 기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0: 예.
2: 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근데 파병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의 안전한 항해는 국제 공급망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함정들, 그다음에 기뢰제거 소위함을 파견해 놓고 있어요.
0: 예.
2: 전쟁 초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입구 바벨맨 대부 해협 그 지부티라는 곳에 일본 유일의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해상 초계기 파견돼 있고 병력도 한 200명 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참전은 아니지만 파병 얘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전은 없다. 이란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선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해양 자유를 위한 이 파병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명확히 선을 걷지만 그러나 호르무즈 자유, 인근 자유 항행 기여 이 문제는 살짝 열어둔 거죠.
0: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어제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1: 네. 또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미국 측이 직접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또 전해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미국이 파병 압박을 그동안 가해왔던 그런 기조를 바꾸고 뭐 대미 투자나 통상 분야 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2: 이 외교는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민감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그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조용히 있었다면 파병 요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외교적 수사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상당한 파병 압박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파병도 있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압박하도록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구체적 파병 요구는 없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내부 분위기나 정치권이나 파병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히 선을 놓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전한 항해 확보나 기뢰 제거나 이 수요는 남거든요.
0: 네.
2: 그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0: 청해 부대의 작전 영역이 이제 만약에 호르무즈까지 확대가 된다면 국회 또 비준동의 여부를 남겨놓고 위헌성 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있겠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양날의 칼입니다.
0: 네.
2: 왜냐하면 호르무즈 인근에 아덴만 쪽. 아덴만은 지금 예멘 그 내전에 있는 그쪽 홍해 입구거든요. 이 아덴만의 청해 부대가 가 있는 지금 왕건함이 가 있거든요. 예. 4,400 톤급 구축함 전투함입니다.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했어요.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각국이 함정을 파견한 겁니다. 네. 우리도 국회 동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주요국도 함정이 가 있고 우리 함정도 가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 있으니 그러면 작전 범위만 조금만 넓히면 호르무즈로 가거든요. 요 아니니까 쉬운 아니 아니냐. 지금 국회 동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0: 어떤 부분에서?
2: 왜냐하면 왕건함은 전투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건 비전투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폭발물 처리, 군수 지원함. 이거는 비전투적 성격이거든요. 안전용이고. 근데 왕건함을 보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전투함이니까 오히려 전투형이 휩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국회 동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만 이란전과 거리가 있는 예. 쪽의 범위를 좀 넓힌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한 형태로든 호르무즈와 관계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1: 네. 또 지금 당장 한미 간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직한 현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군사적 기여나 이제 다국적 협력체 참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2: 고심이 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고 농축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현안들이 다뤄질 텐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 통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많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카이 총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죠. 네. 국제적인 동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의를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잘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것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0: 네, 외교적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지금 그 정작 중동 현지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수도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울렸고 또한 사우디도 지금 탄도미사일 실전에 투입하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사국 간의 어떤 전쟁을 넘어서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네요.
2: 이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중동의 지렛대였거든요. 근데 아주 복잡해요. 사우디는 사실은 80년대부터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티 반군 그러지만 지금 후티가 반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후티가 예멘의 한 70% 정도를 지역은 작지만 네. 인구로 보면 정확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사우디보다 많아요. 사우디 인구가 내국인 인구가 한 2천만밖에 안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 후티가 장악한 지역 인구는 2,500만이 넘습니다. 전 군사력 비교를 해도 사우디는 첨단 무기이지만 대부분 취약한 외국 군사 고문단, 그다음에 일부 용병에도 의존하고 있지만 후티는 아니거든요. 전투력으로 지금 단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발을 빼는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파키스탄에 지금 메카, 그러니까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우디에도 군사적 개입을 지금 검토하거든요. 왜냐? 후티한테 사우디가 밀리면 지금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럼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일 대로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셈법 없이 이란만 보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파만파인 거고 전쟁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거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국제정세는 국제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파키스탄도 중국이랑 친하거든요. 중국 지금 뭐 후티한테 사우디가 중국제 미사일을 발사했다.
0: 네.
2: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80년대 이미 중국이 사우디에 수교 이전에부터 군사협력으로 미사일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책임지지를 못할 복잡하게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죠.
1: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뉴욕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걸프 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전이 중동 전쟁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2: 일단은 잔불은 남아 있겠지만 큰 불은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지금 역봉쇄로 인한 내부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0: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명분만 주어지면 일단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이 유엔총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도 이제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그 니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과연 이런 외교 무대들이 얼마나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외교 무대에서는 또 중동 정세뿐 아니라 지금 미래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문제도 뜨거운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뭐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AI 군을 만들겠다, 창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앞으로 국제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0: AI가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심지어 네. 후티도 모두 AI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초기에 있었던 미나부 초등학교 오폭 사건, 그게 다 AI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AI 없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예. 최종적인 판단을 인간이 한다고 그러지만 최종적인 판단하는 인간이 AI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I 없이 전쟁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검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제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 안보의 문제는 사생결단이니까 말은 규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모두가 AI에 지금 매진하고 있거든요.
2: 네.
0: 전쟁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규제하고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거기다 특히 중국같이 국제규범이나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보편권 이런 걸 경시하는 국가들은 여기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뭐 해리스나 오바마 이런 민주당 쪽 혹은 규제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상은 규제했을 때 중국은 안 지킬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비규범권에 있는 권위주권 안 지킬 거거든요.
1: 그게 불안한 거군요.
0: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네. 전 세계가 협력을 해도 안 되는데 협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이익이 있을 텐데 이건 개발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AI 군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딜레마 중에 딜레마가 되는 거죠.
2: 네,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인데 미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중국과의 뭐 패권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사실은 AI나 드론, 로봇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이 앞섭니다. 기술력이거든요.
1: 예.
0: 뭐 후티도 AI 드론을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동장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보다 사실은 이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규제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안보 분야에는 이게 선이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아마 그런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중시되니까 여기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문제고 이번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해도 협상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AI뿐 아니라 최근 중동 무대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이 중동 정세가 지금 워낙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해법을 마련해 줄게 대신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상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1: 네.
0: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우디하고 친했고요. 이란과도 결속력이 강합니다.
1: 예.
0: 이란의 상당한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한 파키스탄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입김은 원래부터 강했고 원래부터 강한 상황을 경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꼬이게 만드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줄었고 원래 강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중국이 적극

0: 적으로 이란 문제에 개입한다. 그럼 사우디하고도 이란하고도 A가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1: 예.
0: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뭐든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불리할 때 가서 휴전하고 온 거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란 전쟁으로 더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번
1: 예.
0: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처럼 시진핑 주석을 몰아세운다?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의지를 보이는 북미 대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패싱은 지금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북한이 지금 한국과의 소통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 북한은 완전한 패싱이죠. 우리를 취급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호의를 보여도,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를 보낸다고 해도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벽한 패싱이다. 그럼 미국은 우리 패싱은 없다. 아직 만나지도 않는데 뭐 패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패싱 가능성엔 대비해야 된다. 왜냐? 트럼프의 리더십이라는 게전 세계 중에 패싱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북한을 만나게 되면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종전이라든지 모두 우리와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패싱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레드라인을 건너야 되는 거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한미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패싱 없다고 완전한 상황은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패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다 연관되는 미국의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1: 네,
0: 있어요.
1: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최근에 한미 간에 발표된 용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미 외교장관 통화 당시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서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은 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미국무 표현이 없으니까 이번에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뉴클리어 파워, 그 다음에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다. 이게 한국말로 핵보유국 좀 애매합니다만,
1: 예.
0: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쉬운 7개 있다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무부가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는 왜한 번도 비핵화라고 그러느냐. 지금 딜레마잖아요. 북한을 자극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4.27 2018년 판문점 회담, 그다음에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되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이게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이고, 싱가포르 북미 선언에도 보면은 거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써 있어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썼다는 얘기는 또안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를 쓰느냐. 지금 여건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고육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와 또 한반도 안보 현안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원칙과 또 냉철한 국익 중심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겨냥한 공습에 나서 연료 탱크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주변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2: 연료 탱크로 보이는 시설에서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 공항 주변에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종일 이어질 정도로 피해가 컸고 한때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전날 밤부터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사우디와 후티의 공방이 거세진 뒤 수도 리야드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 수도를 겨냥한 두 차례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측은 지난 16일 예멘 상공에서 사우디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멘 남부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군과 후티 반군 간 교전으로 주말 동안 양측에서 5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지자들은 예멘 수도 산하에서 소총과 칼을 손에 들고 최근 정권을 자축했습니다. 다만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겨냥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누누스비투 릴알람 쿨레 알라 인나나 라스나 민만 유마실 카타란 알라 무가데샷.
2: 이에 맞서 사우디는 예멘 남부 반군기지를 공습하고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하면서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지해온 파키스탄이 후티 반군 공세에 맞서 사우디 군사 지원을 시사해 중동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우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1: 후티와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사우디 달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예멘 사막지대에 떨어진 미사일 동체에 둥펑을 뜻하는 알파벳 DF가 뚜렷합니다. 중국군이 운용하는 둥펑 15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으로 사우디가 후티 반군 거점을 겨냥해 발사한 겁니다. 미국을 의식해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우디는 최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급격히 확대해왔습니다. 사우디 통신망 역시 중국산으로 덮여 있어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첨단 군사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미 국무부는 최첨단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사우디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프레넬 휘트니 엔진 49기 등을 포함해 최대 243억 달러, 우리 돈 약 33조 5,800억 규모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영토 방어 및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후티 반군의 홍해 점령과 사우디 공격 상황에서 사우디의 공습 개입 요청을 거절했는데
5: Houthis called us and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They would much prefer not having us involved.
4: 이 때문에 서먹해진 사우디와의 관계를 달랠 수 있는 전략적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속 아랍권 핵심 우방인 사우디의 자체 방어 능력을 끌어올려 미군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이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과 이스라엘 등에만 F-35 판매를 허용해온 만큼 판매가 성사되면 미국의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데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영내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던 이스라엘의 압도적 공군력에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판매안을 승인했지만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모호센 레자의 이란 최고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 19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과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조건에는 모든 전선 전쟁 종식과 동결자금
6: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 컨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지호입니다. 요즘의 시니어 시대는 제2의 인생 시작이라고들 하죠. 제2의 인생 시작과 함께 시니어들의 일자리도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의 일자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기반 시니어 일자리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디지털과 시니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편견이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 개인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맞물리면서 디지털은 시니어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니어 일자리 역시 점차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는 추세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온라인 창업이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쿠몬과 같은 플랫폼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은퇴 이후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져온 요리, 공예, 원예 같은 취미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직접 만든 장류나 반찬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시니어 셀러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면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장터에 한정됐던 시니어들의 상품이 이제는 전국 소비자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틱톡 같은 플랫폼은 나이와 무관하게 컨텐츠 제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박막례 할머니 아시죠?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 박막례 할머니 사례에서에도 보듯이 솔직한 일상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시니어 유튜버들은 먹방, 여행, 생활 지혜 공유 등 다양한 주제로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니어가 가진 경험의 깊이와 삶의 무게가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러한 부분은 AI도 따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나 SNS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블로그. 이 블로그는요, 여전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디지털 일자리 공간입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포털 기반 서비스는 검색 노출을 통해 독자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실히 기록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죠. 대표적인 사례로 69세의 유희붕 씨는 반달곰이라는 이름으로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누적 방문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는 은행 퇴직 후 하루 한 개에서 두 개의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블로그를 성장시켰고요. 식당 주인과 친분을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처럼 블로그는 꾸준한 기록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블로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고요. 방문자 수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광고, 원고료, 협찬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과 네트워크 확장인데요.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문해 교육과 강사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니어들이 디지털 교육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시니어 강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활용, 기본적인 AI 툴 사용법 등을 가르치면서 동년배 세대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주고 있죠. 같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교육 효과도 높고요. 이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흐름은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인데요. 크몽이나 탈링, 파이벨 등에서는 번역, 글쓰기, 디자인,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쌓은 전문성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퇴직한 교사가 온라인 과외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 회계 전문가가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험 자산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반 시니어 일자리의 부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시니어를 단순한 노동의 수혜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다는 점이지요. 과거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시니어 일자리가 이제는 온라인 창업, 크리에이터, 디지털 교육, 프리랜서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 일자리의 미래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삶의 보람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기반 시니어 일자리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 H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창간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6: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영화와 영화 음악을 그리고 드라마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불고요. 그리고 습도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 행사장에 가보면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정말 죽도록 더웠다. 뭐 이런 여름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으니 계절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알베르토 베블라쿠와 감독 연출이고 로미 슈나이더와 우고 토냐츠 주연의 1970년작 영화 칼리파 부인 라 칼리파의 오리지널 테마였습니다. 영화 음악의 불멸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동명의 명곡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작가이자 감독인 알베르토 베블레쿠아가 자신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하게 되는데요. 파르마 지방의 공장 파업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 칼리파, 즉 로미 슈나이더와 공장주 두도, 즉 우고 토냐치 분 사이의 복잡하고 애절한 갈등과 사랑을 그린 명작이고요. 1971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이기도 한데 오보에 아련하고 신비로운 첫 선율로 시작해서 첼로와 오케스트라 현악으로 고조됩니다. 이걸 다시 사라 브라이트만이 리메이크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했고요. 첼리스트 요요마도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루이지 코엔치니 감독이 연출하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조지 차키리스 주연의 1963년작 이탈리아 네오 레알리즘 명작 영화 부부의 연인의 오리지널 테마곡 라 라가자 디 부베 부부의 연인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2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레지스탕스 전사 부베, 즉 조지 치카리스 분과 그의 연인 마라, 클라우디아 카르디날 레분의 헌신적이고 애절한 사랑과 기다림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죠. 애수어린 멜로디가 후렴구에서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울림으로 피어나는 그런 곡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곡을 엄청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나나 무스크리가 불렀던 서정적인 프렌치 장송 명곡 르탕길 누 헤스티 우리에게 남은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땡큐, 노헤스티. 우리에게 남은 시간. 가을의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중에 하나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과 사랑의 소중한 시간들을 담담하면서도 품격 있게 노래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대 네빌 팍과 이지 리스닝 사운드의 거장 아니타 커 싱어즈가 불렀던 환상적인 팝 템플릿 명곡, 그리고 따스한 고백의 노래 Welcome to my world 들으시겠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여성 지휘자이자 편곡자 아나타 커가 이끌었던 4인조 백업 보컬 그룹 아나타크 싱어즈가 불렀던 노래죠.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생각나시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대한항공의 CF 음악에 쓰이기도 했죠. 아나타커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짐 리브스 같은 명가수들의 백 코러스를 전담해서 내슈빌 사운드를 정립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영화 라스트 콘서트 등 수많은 명작 스크린에 이식돼서 강렬한 생명력을 발산했던 누에보 탱고의 영원한 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 작곡의 리베르 탱고 들으시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를 연상시키시겠지만 이 곡은 결국 요요마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자유를 뜻하는 스페인어 리베르타도와 탱고의 합성어, 그래서 리베르탱고입니다. 전통 탱고의 틀을 깨고 음악적 자유를 선언했던 피아졸라의 1974년 발표 상징작이었고요. 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프란틱 같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매우 애창하는 곡이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가 더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요 명화가 생각나는 곡이죠. 호아킨 로드리고의 클래식 명곡을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자 베르너 밀러 오케스트라가 풍성한 연주로 시작하는 아란 후에즈 너의 목소리, 아란 후에즈 라투아 보체, 이 곡을 연주곡과 그리고 세계적인 디바 달리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랑후에즈 협주곡이라고 알려져 있죠. 독일 클래식 이즈 리스닝 오케스트라의 거장 베르너 밀러가 편곡한 트랙으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달리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랑후에즈 특유의 웅장함과 아련함을 연주로 먼저 선사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 섬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솔렌제라를 배경으로 지중해의 낭만을 안겨주는 불멸의 명곡 앙리꼬 마사스의 명 샹송 솔렌제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만 해도 음악다방에 가면 추억의 소렌자라 뭐 이렇게 했었던 곡인데, 프랑스와 일본, 한국, 뭐전 세계 라디오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삽입이 되기도 했던 지중해 수평선 너머의 평화로움을 기타 선율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시카 섬 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음은 이탈리아 국민 가수 미나 마치니와 원곡 작곡자이자 전설적인 칸타우토레 지노 파울리의 목소리로 스크린을 감싸는 이탈리아 최고의 올디스 간춘의 명곡 밤 안의 하늘 Il cielo in una stanza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레리오 줄리니 감독의 영화 가방을 든 여인에서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가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던 적막하고 고독한 명장면의 수록곡이기도 했었죠. 다음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원곡이고 클로드 프랑스와 작곡의 샹송 금자탑이죠. 꿈 다비디드. 이 노래를 프랑스 국민 가수 미셸 셰르두가 부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 중에 마이웨이가 있었죠. 뭐 마라톤을 완주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이웨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샹송입니다. 샹송 제목 꿈 다비 디드는 언제나처럼 뭐 여느 때처럼 늘 그리워왔듯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영어로 번역했다면 as usual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포렌카가 영어 가사를 붙이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세계적인 명곡 마이웨이로 재탄생하는 바람에 원곡이었던 꿈 다비 디드는 묻히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 가수로 추앙받는 미셸 샤르도우가 1977년 다시 이 곡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에 아카펠라로 일상적인 사랑과 이별의 씁쓸함을 담담하게 읊조리듯 시작해서 후렴부의 가사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선사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듯한 그런 감정에 호소를 하는 명곡 중에 명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71년 산레모 가요제 우승곡이었고 수많은 영화 및 드라마에 낭만적인 노스텔지오로 삽입되었던 이탈리아의 거장 니콜라 디바리의 Il cuore è uno zingaro 내 마음은 집시 그리고 이 노래를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사로잡았던 시각장애인이자 가수였던 이용복의 대표 번안곡 마음은 집시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영국의 탐 존스가 있었고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면 이탈리아 하면 바로 니콜라 디바리, 상남자들의 묵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집시, 내 마음은 집시. 집시라는 건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겠죠. 클라우디오 마토네 작곡, 프랑크 미글리아치 작사의 명곡이었습니다. 1971년 제21회 산레모 가요제에서 니콜라 디바리와 나하다가 공동으로 불러 최고상을 거머쥐었던 깐촌의 금자탑이었죠. 저는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드디어 서울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부 첫 곡으로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그리고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곡을 2부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소리소문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 임국희 선생님인데 저에게는 임국희의 여성 살롱이에요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나나 무스꿀이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같은 분들의 곡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곡을 가끔씩 듣다 보면은 나중에 방송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뭐 그런 프로였는데요. 임국희 선생님이 6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라틴 팝과 라틴 발라드의 황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영원한 불후의 명곡 헤이죠. 이를 세계 최고의 클래식 오케스트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유려한 연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정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전설적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호소력 깊은 고백과 감미로운 멜로디 라인으로 전 세계 팝 차트와 라틴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었고 미하엘 히네케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다수의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알베르토 라투아다 감독이 연출했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에니와 나스타샤 킨스키 주인의 1978년작 이탈리아 스페인 합작 영화 그대 머무는 곳에 곳이 꿈의 세이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죠.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랑을 위한 사랑,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왠지 끌리는 여대생을 중년의 건축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이 깊어갈수록 건축가는 헤어진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여대생은 자신의 생부임을 직감하며 떠나나는 아주 슬픈 비련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왕가위 감독이 연출하고 장만옥과 양조위 주연의 2000년작 화양 영화의 메인 테마곡 유메지의 테마를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영화 음악 거장 우메바야시 시게루가 작곡했던 곡이고요. 원래 스기 세이준 감독의 유메지를 위해 작곡했던 곡이었지만 왕가위 감독이 화양연화에서 이 곡을 결국 쓰게 되었는데요. 서로가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배우자들이 불륜한다는 것을 알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아련한 사랑을 시작한다.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왈츠 리듬을 타고 흐르는 집요하면서도 쓸쓸한 바이올린 선율과 피치카토 첼로 반주가 정말 멋있었고, 장만옥이 치파오를 입고 국수통을 든채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양조위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밤거리 스머지 샷에서 어우러졌던 절제된 욕망과 고독을 표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바트 카연페르트가 작곡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 전세적으로 히트했던 바로 그 곡, The World We Know, Over and Over를 앵 몽드 아베크트와 리키 블롱도의 샹송 버전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HBO의 명품 드라마 앙뚜라지 시즌 5 피날레에 쓰였던 곡이죠. 독일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바트 카연페르트가 작곡했던 오버랜 오버, 이거를 가사를 붙였죠. The World We Know 뭐 이렇게 붙였는데요. 1967년 프랭크 시나트라가 특유의 중저음 보컬과 선이 굵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불러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그런 곡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프렌치 팝 싱어 리키 블롱도우가 번안 곡으로 다시 발표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뜻처럼 낭만적인 파리의 가을 풍경을 완성하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클로드 소텔 감독이 연출하고 미셸 피콜리와 로미 슈나이더 주연의 1970년 프랑스 명작 영화 즐거운 인생 Les Joies de la Vie의 동명 메인 테마곡 인생의 애로 들으시겠습니다.

알랭 드롱의 연인이자 세기의 연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 로미 슈나이더와 미셸 피클리가 직접 읊조리던 불렀던 가창 버전까지 들어가 있죠. 찰나의 인생을 향한 서정적이고 단아한 곡이었고요. 이 곡은 정말 필립 셰르드가 스코어를 맡아서 이력 전 유럽 영화 음악계에 떠오른 스타가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니 미첼이 작곡하고 포크의 대모였던 조디 콜린스가 불러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했던 포크모던 클래식, 그리고 수많은 영화에서 인생의 양면성을 일깨우는 명곡으로 나왔던 Both Side Now, 양면의 길 들으시겠습니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이 작곡했고, 1967년 주디 콜린스가 특유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불렀던 곡이기도 하죠.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구름, 사랑, 그리고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경험한 뒤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깊이와 통찰을 담은 시적인 가사가 일품입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엠마 톰슨이 남편의 배신을 알고 침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킬 때

1963년의 여름 리조트를 배경으로 해서 춤을 통해 신분과 벽을 허물고 사랑에 빠지는 최고의 로맨틱 댄스 영화였죠. King of Rock and Soul이라 불리는 솔로몬 버크의 1962년 대표곡이었고요. 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느리고 비밀스럽게 춤을 추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던 장면에서 관능적이게 이 곡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영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죠. 맘마미아. 스웨덴이 나온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의 명곡 맘마미아에서 메릴 스트립이 선보였던 눈물겨운 열창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시겠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에 이어서 닐 다이아몬드의 완벽한 콤보 트랙이었던 영화 송송 블루의 삽입곡 닐 다이아몬드의 술레이몽 들으시겠습니다.

롤프 슈베르 감독의 1999년 영화 글로미 선데이의 '숭브르', '디망오쉬', '다미아의 노래'와 이를 번안한 조영남의 우울한 일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4: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다는 걸까요?
5: 제가 결혼 7년 차 유부남인데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저만 바라보던 친구라 마음이 씁니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지나친가요?
4: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 없다, 아내가 너무 안 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 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6: 10개월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버이날엔 직접 꽃도 사왔고 어머니는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저도 속은 건데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4: 앞 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4: 자,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듣자마자 뒷목 잡는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7: 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7년차 유부남이라는 글쓴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나온 여성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 지나친 금액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놀라운 건 자기가 유부남인 거를 알고도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마음이 쓰인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인데요. 상대 여성도 알면서 만나왔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4: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심지어 근데 뭐 1000만 원짜리까지도 고민 중이다 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보냈다가 발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민법은 뭐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뭐 그 자체로 뭐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갔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진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 재산과 좀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기는 간단하지 않고요. 대신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서 위자료를 끌어올린다거나 뭐 이혼할 때 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도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7: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그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뭐 2년간 깊게 만났다 뭐 직접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뭐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되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뭐 물게 됩니다.
4: 네,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간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 내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추억에 축의금 500만 원 보내려다가 상간에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나요?
7: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 뭐 관계가 드러나고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뭐 500만 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 유재석 정도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더 내나요? 유재석은?
7: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그 정도의 뭐 재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500만 원 일반인한테 네.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네.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계를 정리할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뭐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4: 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7: 네,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경우에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원은 이 취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소해준 사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4: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어떤 상황입니까?
7: 네.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예뻐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뤄왔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 남성이 유부남의 아이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4: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 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뭐 자기 남편과 사귀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상관소송 하겠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7: 네, 이게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관 뭐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 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뭐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의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좀 내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예 뭐 내놓지 않으면 좀 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그렇죠.
7: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는 참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족 모임에 이 유부남이 뭐 참석도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동행도 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속였다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두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때니 기다려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7: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이거는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거든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4: 네. 이 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진부한 레퍼토리예요. 아주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7: 네, 네. 많이 안타까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4: 자,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7: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4: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M2M의 세 글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7: X파일
4: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뭐야, 왜 안 돼? 결제만 하면 되는데?
9: 아직 못했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8: 에러 났나 봐. 안 넘어가는데?
9: 아이, 새롭게 좀 계속해봐.
8: 해봤지. 계속 안 된다니까. 나 이러다 원서 못 내는 거 아니야?
4: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 마감 1시간 연장됐대. 빨리 해봐.
8: 오케이. 어디 보자.
6: 잠깐만. 어? 여기 최종 경쟁률 떴는데?
9: 어디? 잠깐만. 헐, 진짜네? 아,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넣었는데.
6: 헐,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10: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6: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험 볼 때도 이런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돼?
9: 그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결제 기록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후자도 못 받는 거잖아.
10: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10: 자,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11: 네, 보도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유웨이, 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10: 네,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아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긴 할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11: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쓰다가 피해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장의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돼서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려다가 시스템의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혹시 있을까요?
1: 네,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 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어떤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에 짙어 보이고, 그렇게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에서 해당 구제 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앞선 것과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학 허가 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긴 한데,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대학이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 성적표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입 직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에 넘겼었던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서버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왜 경쟁 조건이 달라지냐?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 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까?
1: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 운동에 사흘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연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 절차로 인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에 학생들 역시 구제 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 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을 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뭐 불합격했지만 구제 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이그 본인에 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요?
1: 온라인 서명 그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있다거나 뭐 증거로 기능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법원에 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공공의 이익 정도, 수험생의 대학 입시 절차에 대한 뭐 집단적 신뢰 정도 등의 그런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수 있겠습니다.
0: 더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 겁니까?
1: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1시간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뭐 대학 측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0: 그런데 학생이 최종 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뭐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그걸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건지, 뭐 소위 눈치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뭐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학생이 발생을 한다면 가처분이나 접수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든지 간에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0: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1: 이런 입시 사건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조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나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 되겠는데요.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그럴 경우라면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면접이나 실기, 뭐 성적 평가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 업체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교육 당국인지, 나라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1: 네,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산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뭐 UA 어플라이 책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고, 이후 진행되는 입학 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 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한 주의 의무의 정도, 접수 마감 기한의 특성상 사실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 2시를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왔죠.
2: 예, 116입니다.
3: 여기 수성구인데요. 외제차 한 대가 운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같기도 하고.
0: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 116입니다.
3: 지금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2: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0: 예상하셨겠지만 두 신고의 중심엔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길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 무려 20km가량 이어졌죠.
2: 당장 멈추고 나오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4: 에이씨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것들.
0: 그렇게 한참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막던 경찰관 한 명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죠.
2: 이제 그만하고 나오세요!
4: 오지 마! 오지 말라고!
2: 안 되겠다. 테이저건 준비해!
0: 그렇게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되고서야 한밤중에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혼자도 아니었죠. 조수석엔 30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제법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0: 야,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장소는 대구입니다. 새벽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제차가 있다 이러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채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택시기사가 승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또 신고를 하는데 그 두 신고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고요. 새벽 2시 3분쯤에는 북구 99터널 부근에서 5톤가량 되는 탑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북구 주거지 앞에서 차를 에워쌌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0분 넘게 대치하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면서 주차 차량들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게 됩니다.
0: 자,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관 분이 또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A씨가 다시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막아서던 경찰관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쏘고 그래도 멈추지 않자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야 차가 멈췄고 A씨가 내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새벽 2시 45분에 동승자 30대 여성 B씨와 함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했는데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0: 워낙 뭐 여러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5: 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특수가 붙는 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 거부고요. 세 번째는 차량 손괴인데 파손 차량이 일반 차량 9대 그리고 경찰차 2대 모두 11대입니다. 순찰차는 공용 물건이라 더 무겁게 다뤄질 거고요. 네 번째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폭행 신고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이 경찰관분이 대퇴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대퇴부가 사실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골절이 될 정도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는 거는 아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수사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될 수도 있고요.
0: 네.
5: 그거는 차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운전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음주 측정 거부 이런다고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측정 거부가 당연히 처벌 면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5: 네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0: 아마 이런 법적인 부분을 뭐 몰랐을 수 있나 싶은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네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수치가 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거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5: 아주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측정을 거부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크게 나와서 가중처벌 받느니 차라리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부죄 형량 자체가 무겁고 영장을 받아 강제로 체열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혐의가 많으면 사실상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대목은 도주를 막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부분. 이건 단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 네, 말씀대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눈앞에서 막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부주의가 아니라 공무를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애초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에 가깝게 다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 여부를 좀 다투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 여부 때문에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관 분이 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5: 네, 고의란 결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앞을 막고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려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큰 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처음부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수상해나 뭐 살인미수 말씀하셨던 그런 네. 것까지 더 무거운 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나저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일반 차량과 경찰차를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정도의 막대한 물적 피해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건인데 형사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5: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 규모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11대가 부서졌다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죄는 뭐 그 3년 이상 징역이지만

0: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1: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제압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이 됐고 테이저건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뭐 다행히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실탄에 의해서 뭐 이럴 경우에 경찰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얼마나 또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범죄자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데요. 경찰이 무기나 테이저건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뭐 꼭 써야 했느냐 이런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썼어야 했느냐 상당성,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게 과했다 이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 경찰관 개인은 형사책임, 국가는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 그 피의자가 이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람이고 경찰관이 골절상을 입은 뒤였고요. 계속 달아나면 시민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사람이 아니라 타이어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포탄부터 쏘면서 단계를 좀 밟았다. 이런 점들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은 상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을 보내러 나온 승객들로 붐비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역 안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2: 뭐야 이거! 도망가! 다 도망가!
1: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철 안에서 침을 뱉은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3: 저기요! 저기요!
4: 뭐요?
3: 여기 제 발에 침 튀었거든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게 뭐예요?
4: 아이 나 진짜...
3: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4: 뭐? 신고?
1: 신고한다는 말이 트리거가 됐던 걸까요?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주변 승객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던 점이었죠.
3: 거야! 피해요! 피해!
2: 저 사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3: 저쪽으로 도망가는데요!
2: 경찰이죠? 여기 의정부역인데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1: 결국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 뒤쫓아 시간을 벌었고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나흘 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8명이 다쳤죠. 불과 나흘 간격으로 벌어졌던 두 번의 흉기 난동,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두 사건 나란히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자, 지하철역에서 시민 8명이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살인 미수였는데요. 우선 최초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2012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30대 남성 유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뱉은 침이 남학생의 발에 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 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학생들이 따라 내려와 경찰 신고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비가 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아무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공업용 커터칼로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0: 8명이 크게 다쳤고 수사기관은 단순 상해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근데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겠다고 해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와 살인미수 뭘로 갈리고 이 사건은 왜 살인미수를 본 거죠?
0: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의는 눈에 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공격 부위와 수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고 도망치는 무고한 승객 8명을 열차 안팎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 상해 의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에 그쳤겠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음에도 징역 7년이라는 수치만 보면 보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격리와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감호가 병과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1: 근데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시민 8명이 다친 사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7년. 재판부는 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 이건데 이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0: 네, 사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참작한 핵심 이유는 바로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단순한 흥분이나 음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결과, 진단, 과거 치료 이력, 범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치료감호는 정신 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처벌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2012년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필요적 감경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미수에 따른 감경,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법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지만 바뀌면서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결론이 혹시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 감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 여부를 판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임의 감경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감형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차별 흉기 난동의 중대성을 보아 형을 깎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자동 감형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가해자가 사건 당시 흉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평소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량 판단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까지 신설이 된 상황이니까요.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적으로 흉기 소지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을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변호인이 평소 일하며 갖고 다니던 칼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꺼내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흉기를 꺼내든 단계부터 독립적인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 불과 바로 나흘 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도 흉기 단독이 벌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참 충격적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역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나흘 뒤인 2012년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또한 번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를 100여 미터부터 미행해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를 막으려던 행인의 복부를 찌르고 다른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시도하며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술 전공 교수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용기 있는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해 결국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자 혼자 죽기 억울해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며 범행 한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1: 근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역 사건은 8명 부상에 징역 7년. 근데 여의도 사건은요. 4명 부상인데 징역 14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까?
0: 네. 피해자 수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판단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축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흉기를 직접 갈고 2시간 전부터 잠복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반면 의정부 사건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의도의 집요함입니다. 여의도 가해자는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주 중에도 인지를 네 차례나 찌를 만큼 살해 의사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셋째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 감호가 병과된 반면 여의도 사건은 그 어떠한 감형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여의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0: 네, 여의도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실직과 빚, 우울증 같은 심리적 한계 상황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범행 당시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숫돌에 갈아두고 표적을 정해 2시간을 잠복했으며 범행 후 도주까지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리 분별과 행동 통제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즉 생활고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라는 개인적 사정과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법적 심신미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나 분노가 범죄 감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법원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의정부역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공익근무 요원과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포상은 혹시 받았습니까?
0: 네. 더 큰 참사를 막아선 용감한 영웅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공익근무 요원들과 승객들이 돌과 우산을 들고 흉기범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는데요. 법적으로 범죄 직후 흉기를 든 가해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제압 행위는 명백히 적법합니다. 이처럼 검거에 기여하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국가가 마련한 법적 보상과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반대로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했다. 이럴 때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로 문제가 되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범인 잡다가 범인이 나를 고소하면 사실 최근에 유명연예인 나나 씨 그분도 이 강도를 주거침입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오히려 자기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의료운 시민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처리를 해봐야겠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범위 내의 제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꼭 유념해야 되실 선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두 번째로 제압이 완료되면 즉시 추가 행위를 멈추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대원칙은 본인의 안전입니다. 흉기를 든 범인과 맨몸으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처음엔 그 누구도 이게 살인사건일 것이다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약 관련 첩보였죠.
3: 경찰이죠?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4: 예, 일단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피?
1: 첩보를 받고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지에 피를 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4: 이 사람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대마까지 모두 양성입니다.
3: 숨진 여성하고는 무슨 사이래?
4: 가족도 동거관계도 아니고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왜 살인까지 간 거야?
4: 그게 아무래도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1: 경찰은 처음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죠. 특히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과 결박 도구를 검색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3: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4: 어? 왜? 전과가 많아?
3: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자발찌, 아동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말도 마세요.
1: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 그런데 결국 또다시 강력범죄,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지적된 사람이라면 우리 관리 시스템은 왜 이번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보니 살인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바지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선을 추적해 강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겁니다.
1: 그래서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왜? 어떻게 바뀐 겁니까?
5: 네,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이나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사냥용 칼 등 흉기 여러 자루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피의자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도살인으로 변경됐고 결국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 살인과 강도살인, 이름은 한 단어 차이지만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빼앗을 목적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5: 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즉 구별의 핵심은 돈을 빼앗을 목적이나 의도, 즉 강도의 고의가 살인 전에 미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살인 후에 갑자기 돈을 발견해 가져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금품을 노리고 사전 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살해하기 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1: 자, 이제 마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과는 별개로 다른 이 마약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5: 네, 물론입니다. 강도 살인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소지품과 차량 등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은 하나의 재판에서 강도 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 마약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친다면은 혹시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뭐 이에 따라서 감형까지도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5: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일부러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위 원인이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곁을 지키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했던 이런 메디케어 이야기에서부터 현명한 노후 준비 팁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명심보험의 대표이십니다. 애니심 에이전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명심보험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네. 자, 명심보험을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명심보험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네, 메디케어 플랜과 함께 시니어분들의 자동차, 집, 그리고 연금 플랜, 네, 공증, 번역, 통역, 뭐 여권 갱신, 뭐 영주권 갱신 등 시니어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셜 서비스, 물론 이제 또 65세 이전에, 네, 오바마케어, 뭐 사업체 보험까지 토탈 보험 에이전시입니다.
0: 와, 정말 그야말로 토탈 보험 에이전시네요. 이 많은, 네, 일을 우리 대표님 혼자 사시는 건 아니시죠?
1: 네, 그렇죠. 처음에, 예, 제가 이제 뭐 20년 전에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이제 건강보험을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의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뭐 제 힘으로, 네,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동안 해도 이제 벅차지니까 자꾸 직원들이 늘고, 네, 또 에이전트 분들이 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든그로브 본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LA 오피스, 부에나포 오피스, 이렇게 오랜 경험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같이, 네,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곳곳에 뭐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네,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 항상 오피스에 서비스해 줄 직원이 있다는 거.
0: 아,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자, 2027년 메디케어 플랜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주제 뭘까요?
1: 네, 제가 오늘 주제는, 네네, 이제 간단하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손님들한테 유익하게, 네,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인데, 네, 그 전에 가입하기 전에 내 플랜이 정말 어떻게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 애니얼 에놀먼트 페어리드라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물론 이제 CMS라고 메디케어 이제 기관에서, 네네네, 이거를 정했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플랜을 바꾼다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1년에 한 번 연례 가입 기간을 정하자 해서, 네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우리가 내년 플랜을 정하게 돼 있고, 네네, 그 모든 플랜의 그 내용이 10월 1일부터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네, 그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네.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사인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 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꼭 플랜을 못 바꾸더라도 그 특별히 가입 기간이 또 있어요. 가입 기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또 3월 31일까지는 그동안 플랜을 못 바꾼 사람들, 네, 또 바꿨지만 막상 플랜을 써보니까 뭐 약이 안 맞는다든가 내가 뭐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또 플랜을 바꾸는 시간이 있고, 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가든그로브에서 그 케미컬 그 인시던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자연재해로 인한 FEMA라고 스페셜 가입 기간이 또 내년 5월까지도 연장돼 있어요.
0: FEMA가요?
1: 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네, 뭐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네,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니까 내년 플랜을 그때 체크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죠, 지금.
0: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한 뭐
0: 지금부터
1: 3주 남았네요.
0: 준비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이제, 네,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새로운 플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건 꼭 변경을 해야 되는지.
1: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뭐 사실 올해 플랜이 좋은 게 많았죠. 그래서 네. 뭐 올해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다음 해에도 이 플랜이 나한테 적합한지 또 뭐가 변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0: 아, 다시 한번 체크업이 중요하군요.
1: 네. 그래서 그 애녹이라고 네. 이제 9월 중에 항상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내오는 그 플랜 변경 그 노티스가 있어요.
0: 네네.
1: 그게 9월 중에 오니까 그거를 항상 먼저 보고 네. 거기서 바뀌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보고 아. 그 다음 이제 내년 플랜을 체크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1: 네네.
0: 아, 우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네네. 좀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뭐 플랜 변경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뭐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1: 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몇 네.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플랜 변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할 게 가전증 계약 주치의죠.
0: 네.
1: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 플랜에 그대로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메디칼 그룹이 뭐 변경된 게 있는지, 그걸 네.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2026년 중간에도 메디칼 그룹이 빠진 보험회사들도 있고 아, 의사 선생님들이 아. 뭐 메디칼 그룹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올해 플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건지 변경될 건지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0: 네네네.
1: 두 번째는 처방약이겠죠.
0: 처방약.
1: 네. 처방약이 네.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되는지
0: 네.
1: 또 올해 이제 플랜에서 처방이 갑자기 비쌌지만 다른 저런 이유로 이제 못 바꿔신 분들은 내년 플랜에서 한번 그 처방약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고
0: 네.
1: 왜냐하면 처방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플랜에 따라서 그 같은 플랜이라도 같은 보험회사라도 어떤 플랜은 그 약이 디덕터블 있고
0: 아하.
1: 또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1: 똑같은 브랜드가 어떤 플랜은 티어3에 들어가서 코페이가 25불, 35불인데
0: 네.
1: 어떤 플랜에서는 또 티어4나 5 스페셜티로 들어가서 굉장히 보험 그 코페이가 높을 수가 있어요.
0: 네.
1: 33%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도 가장 중요하고
0: 네네.
1: 항상 이 파트 D에 대한 그 약 리스트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커버가 됐는데 내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료 비용이겠죠.
0: 네, 네, 네.
1: 이제 파트 B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올랐잖아요. 209불로. 올해 202불에서 209불에 예. 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파트 B 플랜은 물론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또 뭐 엑스트라 베네핏이 또 바뀐다든가 그런 네네. 이제 의료 비용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맥시멈 아로 포켓이라고
0: 네.
1: 1년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어느 플랜에서 제일 적을지 내가 만약에 뭐 검사를 많이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은
0: 네.
1: 일단은 아로포켓 맥시멈이 제일 작은 플랜이 좋겠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당연히
1: 그런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0: 아하.
1: 엑스트라 베네핏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네. 것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가 이제 추가 혜택이죠. 치과나 안과, 보청기, 뭐 택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 추가 혜택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0: 다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 그리고 이제 예. 다섯 번째 제가 추가로 된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하.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저희 고객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셨다가도 운동 중에 다쳐가지고 갑자기 뭐
0: 어이구.
1: 입원을 하시게 되고 척추가 이제 뭐 신경이 마비되니까
0: 네.
1: 병원에서도 사실 30일 이상 있을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0: 어이구.
1: 상태에서는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러면 이제 스킬드 너싱이나 뭐 리앱이 필요한 그런 병원으로
0: 네.
1: 그 어큐트 리앱일테이션 그런 병원으로 옮길 때 내 플랜에서 그게 물론 어느 플랜이나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지만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0: 아, 정말
1: 네.
0: 이 다양한 플랜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1: 네.
0: 다섯 가지 이제 소개를
1: 네, 다섯 가지는 제가 계속 미리 한번 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물론 이제 본인의 그 메디케이드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과는 사실 플랜을 자기가 선택할 때 차이가 많으세요. 아. 다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거의 코페이와 뭐 코인슈런스를 20% 다 거의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네네. 큰 문제는 사실 없으세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병원이나 내가 원하는 뭐 스킬더머신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체크하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B의 그 보조를 받는 분이나 PPO를 선택하실 때 사실 중요한 점이 있으세요.
0: 예, 어떤 점이요?
1: 왜냐면은 뭐 네. 파트 B 프리미엄을 좀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플랜 자체가 또 입원할 때 입원할 때 내는 코페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보험료를 도와준다고 그 캐시 밸류를 따지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코페이, 아로포켓 맥시멈, 그다음에 네. 또 이제 PPO 플랜을 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그 PPO 플랜을 사실 안 받는 주치분들이 많으세요.
0: 왜 그렇죠?
1: 왜냐하면 빌링 문제도 있고 또 아로보 네트워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선호하시는 그 한국 주치분들이 네. 그 아로보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PPO 플랜을 좀 받기가 힘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PPO 플랜이라고 모든 병원에서 다 받는 건 또 아니고
0: 네네네.
1: 그래서 PPO 플랜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PPO 플랜을 받나도 알아봐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아로포켓 이왕 또 큰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로포켓 맥시멈이 작은 거 그래서 그런 플랜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0: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1: 맞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잖아요.
1: 네.
0: 예,
1: 그리고
0: 반드시
1: 또,
0: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네. 멤버분을 오래 뭐 네.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귤을 하다 보면은 거의 많이 그렇죠. 또 알기도 하게 되고.
0: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 에이전트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1: 네,
0: 없더라고요.
1: 저희 전화번호가 714 예. 지역은 대표 전화가 네. 714-595-4000번.
0: 4000번이요?
1: 네. 그다음에 에이전트들 아하. LA 카운티 213-800-2707
0: 예.
1: 714-333-5161 대표 전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뭐 한 네. 전화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5954000번.
0: 네. 13800에 2700-2700-2700-2700입니다. 자, 당연히
1: 2707.
0: 2707.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명심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이나 LA 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치과나 안과 또 OTC 카드 같은 이런 추가 혜택 때문에 뭐 HMO 플랜이라든가 뭐 이런 플랜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네. 지금 사실 그 메이저 컴퍼니에서는 메이저 헬스 플랜에서는 이렇게 네. OTC 같은 베네핏이 사실 많지는 않죠.
0: 아.
1: 네, 메디케어 이제 전문 플랜에서 네. 전문 플랜에서 이렇게 OTC 베네핏이라고 플렉스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뭐
0: 그렇습니다.
1: 저기 내년 변경 그 노티스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찾을 때 플렉스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사실은 많이 돼요. 식품도 되고
0: 네.
1: 또 뭐 안경이나 치과에서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팁 하나는 우리가 안경이나 치과를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보험에서 베네핏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제 치과나 안경점에서 그 플렉스 카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멤버분들이 항상 먼저 보험의 크레임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요청을 하시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플렉스 카드를 주시는 걸로 쓰면 좋고요.
0: 네, 네,
1: 또
0: 네.
1: 본인이 자 본인은 물론 뭐 질병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멤버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겠지만 너무 또 엑스트라 베네핏을 우선시하지는 말고
0: 아.
1: 우선 사진을 말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0: 네네.
1: 내 상태에서 어느 보험이 또 어느 병원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근본적인 굵은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엑스트라 베네핏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HMO 플랜하고 PPO 플랜하고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1: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리퍼럴이 물론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리퍼럴이 네. PPO 플랜이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PO 플랜에서도 일단 주치의는 선정을 하게끔 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들어갈 때 당연히. 네. 그리고 PPO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멤버들 생각에는 아, 나 그냥 뭐 MRI고 CT고 내 마음대로 사실 찍고 싶으니까 나 PPO 플랜 갖고 싶고 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PPO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PPO 플랜이라도 MRI 하나를 찍더라도 사실은 리퍼럴이 필요해요, 주치의에.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메디칼, 그러니까 HMO 플랜에서 메디칼 그룹 안에서밖에 못 간다 뿐이지 P4에서는 메디칼 그룹 외에 다른 데를 갈 수는 있지만 리퍼럴은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PPO 플랜에서도 모든 병원이 다 되지는 않는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받는 PPO도 있고 또 인내통만 내는 PPO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런 점들은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네.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문가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 LA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뉴얼 애놀먼트 이 연례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1: 놓치게 되더라도 사실 네. 또 1월 1일부터 네. 3월 31일까지가 오프레 앨로먼 피리어드예요. 그
0: 괜찮아요.
1: 기간 동안은 놓친 분들이 가입하셔도 되고 또 한번 가입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제 치과 베네핏이 좋아서 어떤 특정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뭐 임플란트가 커버가 안 된다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플랜을 바꾸고 싶으시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 또 바꿀 수가 있고
0: 아.
1: 또 뭐 그때를 놓치면은 사실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 또 놓쳤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 안 한 분들은
0: 네.
1: 휘마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미 휘마가 뭐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네.
0: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결정을 못 하셔도
1: 네.
0: 뭐 기회는 있는 거네요. 하지만
1: 그렇죠.
0: 이 기한 내에 연례 가입 기간 내에 바뀌는 게 좋고
1: 바꾸는 게
0: 좋겠죠.
1: 좋은 이유는 그래도 예. 1월 1일 빨리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으니까
0: 한 번 더 체인지할 수가 있군요.
1: 네.
0: 그런 찬스가 되는 거네요.
1: 네, 원래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그 기간을 예. 줬어요, 항상.
0: 아.
1: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CMS에서 뭐 일부러 악용하라고 그런 걸 준 건 아니고 이용하라고 준 기간이기 때문에 플랜이 나빴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치과를 써보니까 돈이 모자라면 3월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0: 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자,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이세요.
1: 네,
0: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꼭 좀 요거는 좀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가입 후에 이제 손님들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사실 엑스트라 베네핏이에요. 큰일은 다행히도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교포분들이 건강하신
0: 네.
1: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플랜을 바꾼 다음에 그 불만이 접수되는 케이스가 사실 제일 많은 게 치과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치과 혜택은 특히나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치과의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컨트랙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0: 네네.
1: 플랜마다 다 컨트랙이 틀리거든요. 밴더들이. 그래서 뭐 진짜 덴탈 퀘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리버티 덴탈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또 새로 나온 그 베네피스 덴탈이 남았어요. 거기에 컨트랙을 하셨는지 그런 걸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플랜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좀 명심보험에서 뭐 연례 가입 기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가
0: 예, 예.
1: 저희 오피스가 또 이제 그 본사가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에는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0월 6일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들, 10월 네, 13일은 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의 플랜 세미나를 하는데 메이저 컴퍼니 한 다섯 군데에서 오셔서 플랜 설명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듣고
0: 네.
1: 또 뭐 저희가 맛있는 또 간식? 스낵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좀 즐거운 네. 시간을 같이 한번 즐기기를 바랍니다.
0: 몇 시에 있습니까?
1: 그러니까 10월 6일은 메디케어 분들은 아침
0: 네.
1: 10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 분들은 13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세미나가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네, 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 대상자 여러분들 한번 네. 좀 또 이렇게
1: 두 번 다 참석하셔도 괜찮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메디케어 해당되시는 분들 10월 6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오후 1시까지 네. 있고요. 10월 13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메디메디에 해당되시는
1: 네,
0: 분들
1: 네.
0: 뭐 다 들어두면 너무나도 유익한
1: 그럼요.
0: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저희 본사 전화번호 714-595-4000번 LA 지역분들은 213-800-2707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니 씨를 우리 저 비니 씨를 오늘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들어오자마자 하고 저갖고
0: 아, 괜찮아요. 이게 생방송의 매력은
1: 마이크 켜진 줄 알았어요.
0: 아니 아니야. 이런 데 있어요. 네, 생방송은 네. 제가 네네. 수년 전에 네. 다른 방송국에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옥상이 있어서
1: 네네네. 제가 여기 LA에서요?
0: 네. 네. 타 방송국에서
1: 아, 네네.
0: 막간을 이용해서 네.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네.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다가
1: 네.
0: 아뿔싸 문이 잠겨서
1: 못 들어오셨네.
0: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1: 어머머머머. 네.
0: 발을 동동 그리다가 네. 주말 방송인데 아무도 없고
1: 어머머머 좀
0: 네. 그랬던 적도 그때 있습니다.
1: 그때 셀폰 없었어요?
0: 셀폰이나 마나 다 놔두고 몸만 나갔다가
1: 얼른 피고 와야지.
0: 예, 근데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도 없고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밑에 그 시큐리티 아저씨
1: 아니,
0: 불러서
1: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0: 들어가서 네. 먹통으로 한 6분을 갔습니다. 방송이
1: 방송 아무도 사고죠. 없기 때문에. 완전 방송 사고.
0: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없지.
1: 뭐라고 담배 피다가 문장께서 못 담배 왔다고요?
0: 담배 피다 왔다고 다음에는 네. 절대 담배 안 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 뭐 있죠.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 무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이 많아요.
1: 그렇죠. 대체 능력이 뛰어나시겠어요, 그럼.
0: 사실 지금 여기서도 가끔 우리 쓰는 그 음원이 네. 얘가 투정을 부려요. 가끔 끊길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뭐 어떤
1: 심술
0: 때는
1: 부려.
0: 로그인이 안 돼서 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저 일하는 동아 씨도 알지만 네. 저는 뭐 그러려니 해요. 내가 그래서 걱정 마. 없으면 유튜브 틀게.
1: 어쩌겠어.
0: 아무 걱정하지 마.
1: 네.
0: 그리고 이제 중간에 뜨끊기면 여러분들한테 아유 더운데 이 친구도 저한테 투정 좀 부리나 봐요. 우리 받아줍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1: 네. 네.
0: 속은 어쨌든 타든 말든
1: 너무 속 타죠.
0: 이게 네. 아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폼생 폼사 나는 네. 멀쩡한 척을 해야 될 거
1: 속으로 막 그럼. 그럴지라도 네. 맞아요. 네. 아.
0: 자 이야기가 제대로 또 흘렀는데 자 주말은 네.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잠깐
0: 화요일이야,
1: 잠깐
0: 화요일.
1: 아 화요일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네. 바쁘네요. 요새 왜 이렇게 바쁠까요? 뭐 딱히 뭐 했어 이러면은 네. 뭐 이거 했어요는 아닌데 아유 감사해야죠. 바쁘게 지내는 거 감사해야죠.
0: 그만큼 지루하지 않다는 거고
1: 네.
0: 나한테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좋아요. 좋아요 진짜.
0: 네. 자 오늘은 네. 또 어떤 보따리를
1: 오늘은요,
0: 풀어볼까요?
1: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얘기하다 보면 레퍼토리가 동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신기해요.
0: 아, 우리 10년에도 동 안 나요.
1: 그
0: 걱정하지
1: 매주
0: 마.
1: 얘기할 게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아, 요 얘기 이렇게 좀 추려갖고 네. 우리 라디오 내 친구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거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아, 요거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그럼.
1: 자꾸 여러분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게시판을 보면
1: 네.
0: 지금도 우리 순철님이 바쁘면 살면서 땡크라고.
1: 맞아요. 네.
0: 이제 노래 신청할 때 이게
1: 네.
0: 제가 지나고 보니까 꼭 노래 신청보다는
1: 네.
0: 제가 어떤 노래를 틀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이 노래 나올 때 나 이런 노래도 많이
1: 그냥
0: 들었는데.
1: 그냥 소통인 거지. 네.
0: 그러면 이 노래 생각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 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1: 그러니까
0: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어느새 우리가 그 시절로 가 있는 거야.
1: 요새 뭐 솔직히 음악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서로 소통하고
0: 그렇지.
1: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뭐 노래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노래 신청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0: 그래.
1: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저 제시카님이라고 저 세크라멘토에 계시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신청하시면서 이거 우리 첫사랑 오빠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1: 첫사랑 오빠
0: 생각난다고
1: 아련하셨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추억은 많은데 그걸 꺼내볼 시간이 없는
1: 여유가
0: 거예요.
1: 없지.
0: 네.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오후 시간이나마
1: 네.
0: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지난 우리가 얘기들도 하고
1: 네네네.
0: 깔깔거리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같이 사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1: 네.
0: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요새 신조어가 너무 많고
0: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1: 거의 외계어예요. 알아들을 근데 수가 없어요.
0: 알아들을 수가 없어.
1: 예, 이거
0: 딱 하나 있어.
1: 뭐야?
0: 내로남불.
1: 내로남불. 네.
0: 어, 그거는 말 되는 것 같아서.
1: 네네. 근데 요새 그렇게 또 신조어도 많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각종 SNS에서나 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거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새 쇼츠가 있어요.
0: 어, 그래요?
1: 그게 뭐
0: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좀 알려줘봐요.
1: 늘크크라는 거예요.
0: 늘크크?
1: 늘크크. 이게 영크크가 원래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케이.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 늘크, 영크크가 있었고, 그거의 반대가 이제 늘크크가 있었는데,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딱 주어서, 이 중에서, 당신이 몇 개나 해당되시오. 저는 뭐 퍼펙트 다 해당돼.
0: 어떤 걸 늘크크라고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립스틱을 좀 빨갛게 발랐어요. 쥐잡아 먹었어? 뭐 이런 말.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별로 안 웃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웃기나 봐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은 완전히 세대 차이를 느끼나 봐요. 갭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막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서로 못 알아듣는
1: 거죠. 이게 도대체 뭐라던 거야?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0: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뭐 네. 아싸 가오리 뭐 이런
1: 아싸 가오리는
0: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좋으면 쿵따라락딱 삐약삐약
1: 쿵따르 샤바라까지 했었어요. 우리
0: 그런 노래 했었고
1: 쿵따르 샤바라 이것도 하고 그다음 또 뭐였어? 왜 이렇게 또 우리 아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나나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아싸 뭐 이런 얘기.
1: 네.
0: 그런
1: 것도 있었고 뭐 따봉.
0: 네, 따봉.
1: 따봉 쌍따봉까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주 뭐 너무 웃기는 좀 뭐 누가 말을 안 되는 말을 해. 그냥 막 you had bing bing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그때 너무 웃겨갖고 막 자지러지고 웃고 막 난리쳤는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우리 지금 그런 차도 쿠키 모찌님이 어려서 그런 말 많이 했었고 기똥차 이런
1: 그러니까요.
0: 말. 그러니까요. 기똥차다는 말이 있었죠.
1: 캡틴 큐도 많이 했어요. 우리.
0: 캡틴 큐.
1: 네. 그리고 뭐 아스라베아 콜롬비아 아까 했죠. 그리고 뭐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웃기는 짬뽕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짜 그리고 막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거 지방 방송 끄라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다.
0: 전혀 맞아. 달라요.
1: 그러니까요.
0: 네.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1: 그러면 요새 신조어 중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0: 예.
1: 요새 신조어 중에서 저는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욕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근데 혹시 욕인데 제가 늘크크라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는데 샤갈은
0: 뭐예요?
1: 약간 어이없거나 짜증낼 때 내가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어느 이제 무슨 웨이링 식당 같은 데 이제 서 있었어요. 기껏해서 줄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딱 이제 오늘 오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 뚜껑 열리고 이런 뚜껑 열려 이런 것도 늘 크큰 거지.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샤갈 이런데요.
0: 표현이 다른 거야?
1: 네네네. 표현 맞아요. 딱 그거예요.
0: 우리 저희 쿠키모찌님처럼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렇죠?
1: 영어도 어려워. 그 다음에 밤티. 밤티를 들으니까 저는 왜 갑자기 그 옛날 전용록 씨 그 노래가 있었죠. 나의 뜨거운 마음에 그거 그죠? 그거 뭐였을까요?
0: 불티. 불티.
1: 그러니까 이 제 세대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밤티 이거는요 아주 촌스럽다. 못생겼다, 구리다. 아니면은 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친구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 위아래 막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왔다. 이상하다. 그럴 때 야 너 밤티냐? 좀 뭐 그런데요.
0: 저희 때는 그 남자들끼리는 이런 사람 보고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1: 아, 네. 폭탄은 귀엽죠.
0: 아니, 귀여운 게 아니고.
1: 네.
0: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남자 쪽에서 야, 살살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꼬신다고 그러지.
1: 미팅할 때?
0: 네. 미팅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1: 네.
0: 그런데
1: 디스코텍 가자. 이런 것도 늘 크크.
0: 디스코텍 가자.
1: 네.
0: 어디 뭐 남이섬 놀러 가자.
1: 남이섬.
0: 개수작 떨라고.
1: 네.
0: 그러면 꼭 폭탄이
1: 네.
0: 제일 안 이쁘고
1: 네, 네, 네.
0: 어, 훌륭하지 않은 친구가 꼭 브레이크를 걸어요. 야, 안 돼.
1: 네.
0: 거기 가면 문제 생겨. 나 우리는 온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폭탄 처리반이라고 그랬죠.
1: 어, 있었죠. 네.
0: 아, 저 잘난 척 조금 하면
1: 아, 네.
0: 저같이 조금 잘난 놈이
1: 네.
0: 그쪽 가서 파트너인 척 하는 거야.
1: 네.
0: 아이고.
1: 누구한테 폭탄 한테?
0: 폭탄 제거반이죠.
1: 폭탄 제거반.
0: 그러니까 폭탄한테 마음에 들게 해서
1: 네.
0: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을 폭탄 제거라고 그러는데.
1: 네, 네, 네.
0: 그것도 남자가 조금 빠지는 사람은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
1: 아,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1: 네, 네.
0: 그럼 가서 이제 느끼하게.
1: 느끼하게.
0: 와, 근데. 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0: 어. 뭐 그
1: 어쩌라고
0: 처음에는 왜요 그러면
1: 네
0: 아니 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 아,
0: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어디를 칭찬해야 되나 막 관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관심 끌어서 얘기한
1: 네.
0: 다음에
1: 네
0: 그건 거고 나온 김에 같이 놀러 갑시다 뭐 큰일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뭐 큰일 나겠어요
0: 오케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얘기에 좀 반대로 갔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막 신날 때만 우리 쓰던 뭐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쓰던 네, 것처럼 네. 야르라는 말이 있대요. 야르. 기분 아. 좋고 신날 때 어. 야르. 이거 좀 혓바닥에 혀를 좀 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0: 야르. 어, 또 굴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1: 아니 왠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야 이 맛깔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0: 어.
1: 또
0: 그렇구나.
1: 이런 게 있고
0: 네.
1: 야자스.
0: 아 야자스는 뭐예요?
1: 야자스. 고맙다. 땡큐.
0: 저희 때 야자는 말 트자는 게 야자였었는데.
1: 그 야자 타임 할 때 야자고.
0: 예.
1: 네. 그렇대요.
0: 어.
1: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저를 올바른 걸로 알려 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0: 우리 서은혜 님이
1: 네. 어,
0: 두 분이서 최고라고 이렇게 또 그림도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야르.
0: 야르 그러네.
1: 네, 이럴 때 바로 야르.
0: 어, 그러네요. 바로
1: 네.
0: 바로 써야 되는
1: 말이네. 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또 재밌어요.
0: 어.
1: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 고니 씨는 모를 걸요.
0: 뭐요?
1: 동엽이. 우리가 아는 그 국민의 씨 신동엽 아니에요.
0: 어, 그건 뭐예요?
1: 우리 동엽이랑 딱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국민 MC 신동엽 씨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음악만 하셔. 음악만 좋아해. 야, 너 진짜 동엽이다. 뭐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격이 좋다거나 뭐 가격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혜자스럽다. 뭐 이랬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입에 달라붙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동엽이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싹 입에 막 와닿지는 않는데
0: 동엽이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1: 네.
0: 작곡가신데
1: 네네네.
0: 요새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윤명선 씨라고 어머나 작곡한 사람이에요.
1: 어머나? 그거요? 네. 오.
0: 그것도 작곡하고
1: 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런 노래도
1: 아,
0: 만들고 아주 유명한
1: 유명하신
0: 사람인데
1: 분이네요.
0: 한국에서 만났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오직 산에만 올라가요.
1: 왜요?
0: 산에서 모든 악상을 떠올리고 작곡도
1: 아~
0: 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1: 본인의 그 루틴이구나.
0: 그렇다고 뭐 굳이 막 멀리 가지는 않고
1: 네, 근처.
0: 그 서울에 있는 청계산 아침은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내려와요.
1: 거기서 이제 명상도
0: 모든
1: 하고
0: 악상도
1: 영감도
0: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동엽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1: 근데 멋있는데요.
0: 산 이외에는 가지 않아요.
1: 약간 기인 같기도
0: 음악만 하고,
1: 네.
0: 근데 어쨌든 명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맑아지나 보네요.
0: 네, 그렇죠.
1: 본인만의 그런 방식으로.
0: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웬만한 차리도 항상 등산화 신고
1: 밤티에 밤티?
0: 밤티지.
1: 네.
0: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1: 네.
0: 어.
1: 아, 재밌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막나기라는 게 있대요. 막나기.
0: 막나기? 그건
1: 막나기.
0: 뭐예요? 막나기, 그건
1: 저는
0: 뭐야?
1: 이게 막기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뭐 이렇게 좋은 거 못 알아듣고 막기인가? 그게 아니라,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이제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 다 해서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어. 그게 뭐 막나기래요.
0: 막나기.
1: 그렇대요. 그 다음에 잼미니.
0: 젠미니? 젠미니
1: 잼, 잼. 잼잼할 때 잼미니. 어. 이게 또 저도 그 BTS 지민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
0: 생각보다 많아요.
1: 많아요, 많죠.
0: 어떤 분은요? 네. 어, AI 보고 박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1: 이름도 지어주고.
0: 네, 이름도 지어주고. 저도... 아, 자기 항상 변호사님이래. 그래서 뭘 하면 네.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1: 어, 그건 너무 맹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0: 어, 근데 굉장히 절대 신처럼 모셔.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엠비스찬.
0: 어, 그건 뭐예요?
1: 크리스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고 엠비스. 아, 이건 또 다른 거네. 네네네. 엠비스찬 이거는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 어. 이것도 사실 요새 유행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만나면 뭐 무슨 형이에요?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0: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세종대왕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다들 알아들어요. 말을 줄여도.
1: 그래서 네. 뭐 그러면 뭐 말은 만들면 되니까.
0: 네.
1: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비맘.
0: 비맘?
1: 예.
0: 뭘까요?
1: 비니 씨 마음에 들어요. 뭘 멀리서.
0: 그럼 비맘 유를 해야죠.
1: 유를
0: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말이 되게는 해야지. 비맘 유. 그러니까 비니 씨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1: 그렇지. 비맘
0: 네, 유.
1: 그렇지.
0: 그런 식으로.
1: 그러니까.
0: 네. 하다 보면 또 재밌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1: 아, 이렇게 네.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
0: 네.
1: 이것도 만들면 돼요. 뭐 그냥 뭐 우리가 쓰면 만들면 우리 용어가 되는 거지 뭐.
0: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과하게 하면은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재밌어요.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뉴강라.
1: 근데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0: 네.
1: 이렇게 줄임말이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카톡 때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카톡으로 전하다 보니까
0: 네.
1: 자꾸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0: 네, 네. 이게
1: 예를
0: 자꾸
1: 들어서
0: 타입하기가
1: 뭐 방가방가도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0: 방가방가도 늘크 그래요.
1: 방가방가도.
0: 방가방가도 늘크크. 요새 애들은 뭐라고 하지? 방가방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네.
1: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보삼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자꾸 줄이잖아.
0: 맞아요.
1: 그게 카톡으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0: 네네.
1: 자꾸 줄여서 해서 그냥 네. 그렇게 알아듣지 않나.
0: 그러니까 보는
1: 싶어요.
0: 사람 읽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늘크크에서 주로 이제 카톡 얘기 나왔으니까 카톡에서 네, 이렇게 네. 눈웃음 치는 이렇게 세모모
1: 그럼요. 세모모야 항상 있고
0: 이것도 늘크크.
1: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히읗자 많이 써요.
0: 흐흐흐흐. 네.
1: 근데 그거를
0: 네.
1: 어떤 사람은 하하로 아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나는 이제 주로 흐흐흐.
0: 그렇죠, 그렇죠. 웃음 표현.
1: 웃는데 그 이렇게 좀 그
0: 환하게?
1: 아니 뭐 좀 알아. 느끼하게 우리가 웃을 때 하하하가 아니고
0: 네. 드라큘라야?
1: 뭐 드라큘라 같이
0: 네.
1: 뭐 이렇게 그 서영춘이란 분이 옛날에
0: 네.
1: 시골 영감 처음 타는
0: 기차놀이에
1: 네. 뭐 그런 식으로
0: 바로 웃으시네. 네. 네.
1: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느끼하게 드라큘라 웃음이라고 해서 웃을 때 그런 식으로
0: 오페라의 유령인 줄.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0: 네.
1: 그래서 그런 뭐 재미난 그런 표현도 있었고.
0: 네.
1: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하여튼 근데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 못 알아듣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는 쟤네는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서 알았던 걸까? 저런 말을 왜 쓰는 걸까?
1: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20대 시절로 돌아가서
0: 네.
1: 20대 초반에 저 그때는 그 다방이라는 문화가
0: 네.
1: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0: 네, 네.
1: 어느 다방을 가나 DJ 박스가 있었고
0: 네네네.
1: 그 안에는 이제 그 LP판이
0: 네.
1: 있었고
0: 네.
1: 헤드폰 멋있게 낀 센터의 중간에 DJ
0: 네.
1: 오빠들이 있었는데
0: 네.
1: 저도 이제 그 서울에 가면 남과자동이라고 그 명지대학교라는 대학 앞에 있는 동네
0: 네.
1: 그 다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제가 정다방이라는 데서
0: 네.
1: 그 당시에 이제 DJ로 알바를
0: 네.
1: 처음으로 했어요.
0: 네.
1: 그 이제 지하실에 있는데 계단에 내려가면
0: 네.
1: 그때는 그 훈자 나오는 이름이 되게 유행할 때.
0: 네, 네.
1: 그래서 이름도 제가 동훈이로 바꿨어요.
0: 네, 네.
1: 응?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0: 네.
1: 이렇게
0: 네.
1: 해놓고
0: 네.
1: 그 시간에 이제 그 이 헤드폰
0: 네.
1: 꽂고
0: 네.
1: 명동 가면 그 당시에 그 인류 가수같이 특급 DJ들이
0: 네.
1: 거기서 이제 DJ를 봅니다.
0: 네.
1: 그럼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0: 네.
1: 배우려고
0: 네.
1: 멘트를 어떻게 하나.
0: 멘트 배우려고. 네.
1: 사실은 서세원 씨가
0: 네.
1: 방송에 나와서 뭐 오늘은 왠지 뭐
0: 네.
1: 이런 게
0: 네.
1: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그 멘트들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집에서 혼자 목욕탕 보고
0: 네.
1: 목욕탕에서 거울 보고
0: 네.
1: 느끼한만 연습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끝자를 좀 굉장히 느끼하게 됐으니까.
0: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했나요?
1: 뭐 어쨌든 또 빠졌어요.
0: 내가 못 살아.
1: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니 씨가 아니고
0: 네.
1: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니 씨.
0: 신조어 얘기하다가.
1: 신조어 얘기하다가 또 빠졌어.
0: 웃겨. 네.
1: 뭐 그랬던 그 말 얘기하다
0: 네네.
1: 보니까
0: 네.
1: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0: 맞아요. 네.
1: 그래서 그.

0: 사실은 지금도 아직 그런 버릇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1: 네, 어떤 버릇이요?
0: 아니 멘트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자를 좀 분명히 하는 거예요.
1: 아, 또박또박.
0: 제가 보통 말할 때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쉬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들릴 때,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도 확실하게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하고 뉴스하는 거하고 또 방송하고는 또 다르죠. 멘트가 다른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예.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내 친구를 이런 식으로
1: 강조
0: 끊어서 해야, 그러니까 억양을 좀 더 줘야 들을 때
1: 편안하게 들리는군요.
0: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1: 네.
0: 근데 이제 옛날에 다방할 때는 여기다가, 네. 굉장히 진한 버터를 칠합니다.
1: 네. 네. 혀 이게 막 목을 끌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1: 네, 네. 네.
0: 요즘 따라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네. 정말 새벽에는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1: 우리 옛날 라디오 들을 때, 네. DJ분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다 그랬었어요. 네. 이문세 시절도
1: 이종환
0: 그랬고.
1: 이종환 선생님.
0: 옛날, 네.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가수, 제가 지난주에 노래, 네. 막 좀, 네. 트렌드가 다르듯이, 네. DJ도 트렌드가 다른 거
1: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0: 사실 노래도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네. 그 뒤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아, 네, 네, 네. 이걸 넣어야 잘하는, 그렇죠. 가수였는데,
1: 네, 네.
0: 그게 이제 없어지고 바뀌다가,
1: 네.
0: 요새는 어떠냐면요. 요새 장윤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트로트 트렌드는, 이게 50년대, 60년대고, 그냥, 하면 발라드고, 요새 트렌드는,
1: 네.
0: 뒤에만 약간 나오는 거예요.
1: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차릴, 네,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서 안동역을 부르면,
1: 이번엔 또 노래야.
0: 네. 잠깐, 네. 딴 데로 가는 거지. 뭐.
1: 아, 너무 가잖아요. 네.
0: 네. 바람에, 네. 뒤에만 살짝 가는 거야.
1: 아,
0: 유행이.
1: 네.
0: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잘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
1: 네,
0: 그렇다는,
1: 네.
0: 거죠.
1: 네.
0: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또 노래까지 왔어. 다시 원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신조.
1: 네, 무슨 얘기할까? 아이, 지방 방송을 꺼세요, 권희 씨. 왜 자꾸 세냐고요, 진짜 아주 난리 부르스야.
0: 그러니까. 자,
1: 난리 부르스도 옛날 말 늘크크. 그렇죠.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라 난리자베스.
0: 난리자베스? 그건, 네. 또 뭐예요?
1: 난리자베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아우 진짜 난리 부르스야 진짜 왜 이래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고 난리자베스.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 그래서 난리자베스.
0: 자,
1: 이거 자꾸 해야 돼요.
0: 제가 아는 거 하나 또 망나귀도 있대요.
1: 망나귀 아까 우리 했잖아요.
0: 했나요?
1: 네. 막상 나가기 귀찮은 상태.
0: 그랬구나.
1: 다른 뜻인가요? 혹시?
0: 아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1: 자꾸 딴 데로 새니까 했던 거 못 알아듣는
0: 말이야. 이거 뭐 DJ로 갔다가 뭐
1: 노래했다가 진짜.
0: 우리 쿠키 모찌님이, 네. 생방의 매력이지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쿠키 모찌님은 처음 들어줬거든 오늘.
1: 그러신
0: 그러니까
1: 것
0: 너무
1: 같아요.
0: 감사하지.
1: 네. 근데 자주 오세요.
0: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1: 쿠키 모찌.
0: 네. 과자와
1: 뭐 해주신 말일까?
0: 아, 모찌는 제가 알기로
1: 말랑말랑 그 모찌.
0: 모찌떡 아닌가?
1: 네.
0: 쿠키는 과자.
1: 쿠키 모찌, 맛있겠는데요? 바삭하면서 말랑하고.
0: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보다 모찌를 더 좋아해요. 그 하얀, 그 팥 들어간,
1: 네, 맞아요.
0: 하얀 모찌.
1: 약간 애기 궁뎅이 같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0: 옛날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모찌떡 하나씩,
1: 맞아요.
0: 주잖아요.
1: 네.
0: 그거
1: 맞아요.
0: 무지하게 좋아하죠. 팥 좋아하는 거.
1: 아, 진짜. 재밌네요. 재밌어.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또, 이거는, 야, 진짜 늘크크라고 하기는 너무 이거는, 아까운 말이에요. 궁금하면
0: 우리,
1: 500원.
0: 우리 두냥이 이름이랍니다. 쿠키 모찌님이. 그 이름이 이유가 있대요.
1: 고양이. 네. 너무 예쁘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혹시 그 애완동물 가지고 계세요?
1: 저 있었어요. 저 18년 키웠는데 보냈어요.
0: 아이고.
1: 네, 저희는 아롱이었어요.
0: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네. 저희 그 둘째 딸이,
1: 네.
0: 그 마르티스 강아지를 수년 동안 데리고
1: 저희도
0: 있다가
1: 저희도 마르티스였어요.
0: 얼마 전에 보냈어요.
1: 네. 제가 너무 슬퍼요.
0: 야, 아빠가 저기 훈련 잘 된 거 이쁜 거 사줄 거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1: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0: 그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1: 네. 진짜 저는 그래서.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저는 한 상당했다고 그러고 표현하고 다녔어요. 나 상당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8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내 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랬던 애긴데 어느 날 너무 처음에는 잘 실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막 갑자기 너무 슬프고 어디선가 얘가 나올 것 같고 그 꼬랑꼬랑 발냄새가 너무 맡고 싶고 그랬죠.
0: 우리 네. 세인트님, 네. 우리 세인트님은 네. 대한민국 서울에 계시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 아, 네.
0: 네, 들어와줘요.
1: 안녕하세요.
0: 네, 즐거운 노래 재밌는 방송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신조어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1: 네.
0: 사실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그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해요.
1: 우리 쇼 이름은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좌충우돌.
0: 아, 좌충우돌 좋다.
1: 좋다. 오, 나이스.
0: 당첨. 이제 금요일서부터는 고니와 비니의 좌충우돌.
1: 예.
0: 우리는 진짜 좌충우돌이야.
1: 네.
0: 아, 지금 멋대로 하니까. 근데
1: 너무 좋아요. 네.
0: 저는 그 평소에도 추구하는 방송이
1: 네.
0: 이렇게 그 좀 틀에 짜여진 것보다
1: 자연스럽게.
0: 아, 단점은 조금 투박해요. 그 대신.
1: 네.
0: 하지만 좀 살아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고.
1: 네네네.
0: 저는 말일 되면 여러분들한테 렌트빈 내셨습니까?
1: 못
0: 내셨으면 미리 전화하시고 연계하세요.
1: 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0: 아니,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못 낼 것 같은데
1: 네.
0: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전화해서
1: 익스큐즈를 해라.
0: 익스큐즈를 여유 있게 하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갚을 것 같으면 열흘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에 갚으면 아파트 매니저가 기분 좋아해.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고 네. 아니, 일주일에 준다고 그러고 8일째 주면
1: 네.
0: 별로 안 이뻐해요.
1: 신용도도 떨어지고.
0: 그렇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1: 네.
0: 아니, 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1: 네.
0: 누가 흔드는 것보다 뭐 왜냐하면 정해진 그 살림이 있으니까
1: 그치, 그치.
0: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가
1: 그럼요.
0: 구멍이 나게 돼 있어.
1: 네.
0: 그러면 얘가 미뤄지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살이야.
1: 좌충우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0: 너무 좋아. 그걸 또 막아가는 게 인생이고.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실 네. 것 같아.
0: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1: 네.
0: 이제 저희 고니와 비니의 좌충우돌입니다.
1: 좌충우돌.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예쁜 이름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고.
1: 네네.
0: 자, 그럼 오늘의 좌충우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 인사 좀 하고 끝내죠.
1: 여러분, 저희게 이게 또 저희 매력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요새 밤에는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0: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환절기 되는 것 같아요. 감기 네. 특별히 조심하시고
0: 네.
1: 매일 조금 생활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0: 네.
1: 저희 생각하시면서
0: 네.
1: 조금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늘 행복하세요. 금요일날...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혹은 이 긴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언제 이거 하냐? 체중이 무려 465파운드에 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미국의 한 20대 청년도 그랬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에 지쳐 진짜 내일은 달라져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눈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시간에 압도돼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23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선택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몇 달, 응? 몇 년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쓸 것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이 찾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게 만들었고요. 결국 270파운드를 덜어내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당당하게 체중 감량 코치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증명했느냐에서 온다. 어차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작은 결심 하나, 혹은 망설이다 흘려보내는 시간, 모두 똑같이 흘러가죠. 어차피 흘러가는 거 좋아해보는 거야.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한번 스텝을 밟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270파운드를 뺐을까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0: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아유 어차피 가는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응?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사노? 이런 마음으로 20대에 정말 뚱뚱했네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파운드를 뺐을까요? 210kg에서 87kg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칼로리를 적으면서 칼로리 적자,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를 더 써가지고 적자가 난 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을 뺐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빼죠? 우리는 3파운드, 5파운드 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예 어차피 맨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안 그러겠어요? 400파운드가 넘으니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랬지만 남의 식을 나중에는 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대로라면 진짜 어차피 가는 시간이지만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리고 또 그 하루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량을 해서 지금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 코치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어차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운전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사람 만나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금요일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뭘 하지?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니까요.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답게 살아오는 날. 오늘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토요일은 핑계가 없다. 오늘 2시간 동안 2000년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들과 함께 기분 좋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2000년대 그 시절로 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효리가 부릅니다. You go girl. Yeah.

지금 들려드린 곡 케빈의 토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효리의 유고걸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노래는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 방송을 약간 젊은 분들도 듣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댄스곡으로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니까 좀 분위기가 확 좀 업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00년대 노래는 묘한 힘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그때 내가 갑자기 나타나고요, 그때 입었던 옷도 생각이 나고, 그때 타던 차도 생각나고, 그때 자주 가던 식당도 생각나고, 그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 2000년대 그때 나는 이런 음악을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요즘 노래는 참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가사 이런 건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노래는 가사마저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노래들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노래들도 아니고요, 또 너무 최신곡도 아니고 우리 귀에 딱 익숙한 2000년대 노래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는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게 보내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가족에게 아침에 굿모닝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다면 그게 아마 뭐 토요일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그런 아침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두 번째 곡입니다. 박진영이 부릅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류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노래를 제가 들려드린 지금 와, 이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 데를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와,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여러 번 듣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가사가 기억에 나요. 와, 그런데 자,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노래는 어떻게 내가 이런 가사를 다 알고 있지?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노래가 시작되면 갑자기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일종의 타임머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저도 모르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분까지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2000년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듣던 노래도 좋고요. 연애할 때 들었던 노래도 좋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방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잡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먼저 부르면 다음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괜히 아, 너 먼저 하시라고 아, 뭐 그냥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좀 내가 먼저 나서야 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먼저 잡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서로 마이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노래방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었죠.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거북이가 부릅니다. 제목은 비행기.

지금 들려드린 곡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와, 이 노래 들으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런 분위기 잠깐 좀 더 업되는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인생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요,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요, 그냥 좋은 노래 듣고 그냥 이렇게 웃는 겁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요 웃음이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잖아요. 돈 걱정, 일 걱정, 자녀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오늘 하루 정도는요 일단 놀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무거나 먹자 하지만 또 토요일에는 오늘 좀 뭐 맛있는 거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 음식을 먹을까, 중국 음식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스시를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식 또는 집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한식 그러면 뭐 김치찌개, 설렁탕, 갈비, 냉면, 뭐 순댓국, 뭐 엄청나게 또 많은 한식들이 있죠. 아, 벌써 이름만 들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요,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드시는 게 더 맛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와 또 지인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2000년대 명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지금 들려드린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였습니다. 우리 착한마님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로빈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착한마님께서 신청하신 낮송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노래를 듣다 보면요,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또 20년이 이렇게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순식간에 정말 세월이 순삭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루하루를 좀 더 즐겁게 살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성공보다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것, 좋은 사람과 웃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게 결국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런 토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누구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여행을 떠났고, 누구는 일이 잘 되고, 누구는 자녀들이 있고, 뭐 다들 좋은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즐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다면 그것도 좋은 하루일 수 있고요. 오늘 내가 밥 한 끼 편하게 먹었다면 그것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었다면 이것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좋은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제목은 소리쳐.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0: 현재 시간 10시 33분 1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분위기 어떠십니까? 좀 가을 같은 여유가 좀 느껴지시나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요, 가까운 곳을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집 근처 공원도 좋고요. 바닷가도 좋고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곳들을요, 천천히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셀폰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사진을 찍지 말고 눈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다가 그냥 입력을 하는 거죠. 오늘 참 예쁘다. 그걸로 충분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있었죠. 발라드도 많았고 댄스곡도 많았고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음만 딱 들어도 제목이 떠오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과 오늘 제가 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차 안에서 듣다가 아, 이 노래 하면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제가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불러볼 수 있는 노래, 아주 신나는 노래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0: 싸이가 부릅니다. 제목은 챔피언.

지금 들려드린 곡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 순킴님께서 다음 주에는 검은 셔츠에 회색 타이를 한번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검은 셔츠와 회색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입어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킴님께서 음악 신청곡 이선희 씨의 인연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토요일 오전인데도 아직 침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10시 38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루를 즐기십시오. 대신에요, 오늘 하루는요, 뭐 예를 들어서 집 청소하실 분들은 청소도 좀 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 보러 가실 분들은 장도 좀 보시고.

정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고요. 차 안에서도 많이 들었고, 아, 라디오에서 많이 정말 흘러나왔던 노래인데 저는 여기에서 많이 들려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한번 선곡해서 들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보내줄래? 이승기가 부릅니다. 결혼해 줄래?

0: Hey mom, now that I have an after school job.
1: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0: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아, 우리 순킴님께서 새로 들어와 주셨는데 제 이름이 궁금하셨나 봐요. 저는 케빈 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케빈 킴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들려드린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이 노래 기억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노래들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순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주말 같은 날은 조금 과감하게 이 의상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봐요. 평소에 안 입던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내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평소에 안 듣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늘 똑같은 것만 했을 때 지루함이 조금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나의 루틴을 바꿔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커피를 A라는 커피숍에서 마셨다면 오늘은 좀 새로운 커피숍에 가보는 것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웃으시는 습관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웃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별것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기분을 바꿔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온 재미있는 문자 하나, 또 가족이 건네는 농담 하나, 그리고 주변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 하나, 이런 것들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웃을 일이 없다면 좀 웃긴 코믹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뭐 개그 프로 같은 거를 좀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즐거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원래 오늘 선곡해 놓은 곡 말고 우리 착한 마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낮송의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낫송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나였습니다. 우리 착한 마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 노래가 정말 좋네요. 나중에 한번 저도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를 즐기자 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날은 많지 않죠. 하지만 괜찮은 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떴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은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 작은 행복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우리 단달의 모싱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캠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그 다음에 부동산 재정 상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2부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순킴님께서 처음으로 채팅을 해주셨는데 신청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신청곡은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한...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모닝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괜히 마음이 좀 느긋해지죠. 평일에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지만 토요일은 알람 소리보다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 집 이야기입니다. 요즘 집값은 어떤지,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집이 정말 괜찮은 집인지 말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동산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 가족이 살 집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잠시 숨을 고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바로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가장 든든한 부동산 길잡이,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니까요. 조금 뒤에 인사드릴게요. 그럼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4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케빈과
1: 레아의 아 죄송해요
0: 재정
1: 잘 죄송해요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딴 거 보고 있었어.
0: 자,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 선생님의 부동산 소식 시간인데요. 우리 토요일의 조화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실전 팁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 리아킴 인사드립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제가.
0: 괜찮습니다.
1: 아니 너무 추워서 아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0: 밖에서?
1: 이제, 어.
0: 여기 에어컨이 원래 안 나오는데 밖에 오늘 나오는
1: 거 오늘
0: 같아요.
1: 오늘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안 나오지.
0: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예, 예.
1: 그러니까 아이고, 가을이 그러니까.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1: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 뭐 머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조금 신중해지는 분위기죠.
0: 네네.
1: 그래서 이런 시장이 뭐 움직이고 있을 때도 제대로 알고 저희 상황에 잘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과 바이어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고 셀러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케빈 부동산도 잊지 말고 찾아봐 주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아 선생님과 제가 같이 요즘에 부동산을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1: 네.
0: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1: 네네.
0: 다섯 글자 케빈 부동산만 네. 입력하시면 바로 저희 얼굴이 팍 뜹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부동산 외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뭐 가끔씩 쓸데없는 얘기 하긴 하는데
0: 다 부동산에 네네. 피가 되고 네네. 살던
1: 그럼요.
0: 얘기죠.
1: 네, 그럼요.
0: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집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네. 요즘 근황 부동산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1: 네.
0: 그래도 좀 도움을 받고 계실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럼요. 물론이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네.
0: 2026년 9월달 부동산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저번 달 우리 네.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이 75만 5천이었고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92만 5천 오렌지 카운티가 123만이었어요.
0: 네네.
1: 자 요번 달은
0: 네네.
1: 평균 주택가격이 74만 6,900.
0: 조금 내렸네요.
1: 네네.
0: LA, 캘리포니아는.
1: 네. 근데 이제 LA 카운티는 92만 2,000.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는 122만 1,000.
0: 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자, 그러면 주택 공급량 한번 알려주시죠.
1: 자, 저번 달은 15만 5,188건.
0: 캘리포니아 평균.
1: 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4,894.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487 건이었거든요.
0: 네네.
1: 자, 이번 달은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6,530.
0: 조금 올랐네요.
1: 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4,896.
0: 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471 건.
0: 아, 우리가 늘 좀 네. 뭐 살고 계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 그쵸.
0: 네네. 자, 우리 지금 네. 현재 요즘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최근 공개된 8월 또 9월
1: 네.
0: 이런 거 실적하고 금리 흐름을 같이 한번 정리해서
1: 네네.
0: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LA 카운티 지금 평균 주택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죠?
1: 92만 5천대예요.
0: 네. 그랬다가 92만 2천을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 얼마 상승했다고 나오죠 지금?
1: 한 1.4% 정도 상승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가격이 네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1: 네네.
0: 거래량은?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예. 있고요. 그냥 오렌지 카운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면
1: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한 122만대잖아요.
0: 중간 거래 가격이.
1: 네네.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4%가 상승했어요.
0: 아,
1: 가격은.
0: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가격은 올라갔어요.
0: 작년하고 통계를 내보니 반대로 예. 올라갔네요.
1: 네네.
0: 그러니까 다만
1: 네.
0: 거래량이 좀 줄었네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1: 한 3% 감소했어요.
0: 3%.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1: 그쵸.
0: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네.
0: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했잖아요.
1: 네.
0: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 뭐 그래도 뭐 바이어한테 선택권이 좀 생기고 있다?
0: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빨리 팔리는 그런 시장도 아니어서
1: 네.
0: 제가 보기엔 좀 뭐라고 하나 지금은 조금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 내가 팔고 싶어하는 집을 조금 좀 유심히 보다가 좋은 집이 나오면 좀
1: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간이 네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옛날에 정확하게. 30일이면은 뭐 지금 한 40일.
0: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1: 네.
0: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나요?
1: 좀 바이어한테 선택권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거.
0: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조금씩 뭐 매물 재고 지수가 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네. 뭐냐? 지금 30일에 팔렸다면 40일에 팔리고 네네.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난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평균 체류 기간도 네. 며칠로 늘었죠?
1: 한 32일?
0: 그러니까 예전에는 20 며칠이었는데 네. 지금 30일 넘어가니까
1: 그쵸, 보통 에스크로가 한 30일인가 그 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네, 뭐 그 전에 했는데
0: 쉽게 얘기하면 마켓에 나와서 에스크로 들어가는 기간이 예전에 30일 전이었다면
1: 그쵸.
0: 지금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다는
1: 더,
0: 얘기니까
1: 네.
0: 그만큼 지금 좀 더 지켜보고 있다는 네,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핵심을 한번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오늘 집을 보고 내일 오퍼를 넣어야 한다라는 네네. 집도 분명히 있겠죠.
0: 네네.
1: 근데 모든 집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오퍼를 넣는다가 아니라 잘 지켜보다가 좋은 것에 넣어야 된다.
1: 근데 또 잘 지켜보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0: 자, 이제 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뭐가 지금 큰 변수가 있죠?
1: 금리죠.
0: 맞아요.
1: 진짜 그게
0: 부동산
1: 다시
0: 이자율.
1: 또.
0: 예. 또 이 부동산 이자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율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1: 죄송해요.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나빠진 거죠.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게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1: 네. 내가 원하는 집을 네네.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깎았어.
0: 맞아요.
1: 샀어요.
0: 네네.
1: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갔어.
0: 네네.
1: 내 monthly pay는 더 높아졌어요.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이게 뭐예요?
0: 집값은 깎았지만 페이먼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집값 깎는 것도 중요해요.
1: 아, 중요한데.
0: 하지만 어떻게?
1: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다가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게 네. 전부가 아니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내가 어떤 식의 이자율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니까
1: 맞아요.
0: 지금 시장에서는 깎는 거 이자율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P 실러 인덱스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네네. 20개 주요 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0: 네네.
1: 저번 달이 348.69였어요.
0: 네네.
1: 이번 달이 350.20.
0: 결국은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1: 네. 네네. 그럼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20개 주요 도시는 요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이죠.
1: 그렇죠.
0: 미국 전역에서 주택이 팔리고 있는 지수를 반영한 건데
1: 그럼요.
0: 348에서 350으로 한 2포인트 올라갔다.
1: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S&P 쉴러 인덱스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1: 네.
0: 1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1: 네네.
0: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팔리는 걸 한번 넘버로 얘기를 해보자.
1: 오케이.
0: 그때 포인트를 100으로 기준한 거예요.
1: 네네네.
0: 2000년 1월 1일에 100으로 기준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1: 네네네.
0: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실업 지수,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을 다 넣어가지고
1: 네네.
0: 부동산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나타냈는데
1: 네네.
0: 결국은 2000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 네네.
0: 26년이 지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 100에서 350이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죠? 3.5배가 늘어난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었다면 지금은
1: 곱하기 3.5 하면 되겠네.
0: 150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정확하게 미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000년에 집을 샀다면 지금 현재 밸류는 3배가 돼야 되는 게
1: 그럼요.
0: 맞는 거예요.
1: 맞죠.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도
1: 맞습니다.
0: 조금은 좀
1: 네.
0: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 네.
0: 좀 우리 금리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요.
1: 네.
0: 또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1: 올라가고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1: 그럼요.
0: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자, 대신에 우리 또 좀 우리 레안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1: 네네.
0: 갖고 계신 리스팅이 많아요.
1: 많고 지금 벌써 두 개는 벌써 under contract이라서
0: 그러니까
1: 그거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0: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알려주시죠.
1: 부에나팍에 단층짜리 2,000 square foot 조금 안 되는
0: 네네.
1: 넓은 마당 앞에도 그리고 그 싱글홈인데 그 코드색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0: 막혔습니다.
1: 막혀가지고 이제 프라이빗이 있는데
0: 네네.
1: 그런 데가 저희가 이제 지금 일주일 좀 넘었죠.
0: 네네.
1: 엄청 파필러 해요 지금.
0: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컬데싹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파킹장도 많고.
0: 파킹도 있고.
1: 그냥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라이빗.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0: 왜 프라이빗할까요?
1: 그냥 동그란.
0: 아니 그 집에 들어오는 거는
1: 걔네들밖에
0: 누가
1: 없으니까.
0: 지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1: 그쵸.
0: 막힌 거기 때문에
1: 사는 사람들만.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사람들이 컬데싹을 좋아한다는
1: 네네네.
0: 거고. 부에나 콘도가 있습니다. 그죠?
1: 네, 그럼요.
0: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 1,300 조금 넘고요.
0: 네네.
1: 되게 아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건 그 뭐 H마트나 뭐 한인 그런
0: 마켓
1: 쇼핑 그런데 너무 가까워요.
0: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네, 너무 가깝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라미라데 어떤 게 있죠?
1: 라미라데 완전 럭셔리 큰 진짜 2,500짜리 스퀘어 포티지 시니어 모빌 홈 있잖아요.
0: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얼바인 정도 가 있으면 그냥 100만 불 넘어가는
1: 아, 그러면
0: 거죠.
1: 네네. 2,500짜리 그 사이즈의 시니어 홈을 모빌 홈이 어디 있어요?
0: 가격은 38만 불.
1: 맞아요.
0: 와 너무 좋죠.
1: 네, motivated sellers예요.
0: 코로나의 싱그럼이 또 있어요.
1: 그거는 진짜 2,500 더 좀 넘는 건데 진짜 크고
0: 네네.
1: 너무 멋있어요 우선은.
0: 게이트 단지 안에 있고.
1: 게이트 단지 안에 있고 그냥 너무 멋있어요.
0: 네, 집이 잘 생겼어요 일단.
1: 맞아, 잘 생겼어요.
0: 다 마루 바닥이고 그죠?
1: 맞아요.
0: 네, 네. 가격은 73만 불.
1: 73만 불.
0: 와, 멋진 가격입니다.
1: 진짜 착한 가격인데.
0: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조금 가격도 저렴하지만
1: 네.
0: 사이즈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1: 여기에요.
0: 코로나 싱그러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1: 그리고 그 백야드의 그 뭐라고 하지? 뷰가 마운틴 뷰.
0: 마운틴 뷰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이뻐요.
0: 자연과 함께하는
1: 네,
0: 그런 느낌이고요.
1: 맞아요.
0: 마지막으로 다운타운에도 또
1: 우리
0: 하나
1: 다운타운
0: 있으시죠?
1: 럭셔리 콘도.
0: 네네.
1: 자, 600 스퀘어 조금 안 되는
0: 네네.
1: 럭셔리 콘도. 17층.
0: 네. 근데 콘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발코니가 있는 스타일이 있고 없는 스타일이 있고.
1: 저희는 있습니다.
0: 발코니가 있어요.
1: 진짜 열어서 네. 나가서 다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나가서 바비큐도 할 수 있고 뭐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 너무
0: 콘도가
1: 이뻐요.
0: 있는 럭셔리 콘도가 있다라는 거.
1: 네네.
0: 자,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 네네.
1: 연락 주세요.
0: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1: 562-524-6550
0: 562-524-6550번입니다.
1: 네.
0: 자, 우리 리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리스팅을 떠나서
1: 사고나 사고 싶으신 분
0: 네네, 언제든지 우리 레아 선생님
1: 그냥 궁금하신 게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 562-524-6550 또
1: 네.
0: 어떤 분이 또 제 전화번호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0: 949-767-8949 9번입니다 949-767-8949니까 연락
1: 네.
0: 주시고요. 자, 우리 잠깐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1: 네.
0: 자, 이번은 좀 옛날 스타일이라는 신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0: 어떤 노래입니까?
1: 이름은 Astronaut, The Astronaut. 이게 뭐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내 우주의 전부가 되어진 너에게 바치는 고백?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BTS의 진이 발표한
1: 네네.
0: 싱글 앨범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게 Astronaut.
1: 네.
0: 이게 우주 비행사 뜻 아닙니까? 그죠?
1: 네네네.
0: 와, 그러니까 사랑을 우주에서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인
1: 그런
0: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부동산도 우주에서 해볼까요?
1: 근데 이거 버티를 못하잖아.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5: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5: 888-847-3098 888-847-3098.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8: 지금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비비아님, 로사님, 아, TK 포레버님, 드디어 우리 정규 멤버님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로사님께서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나봐요. 우리 비비안님께서 아, 눈물나게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아, 로라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TK 포레버님께서 신청곡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부동산 얘기 말고 우리 레아쌤 하실려는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9: 아,
8: 영화를 보셨다면서.
9: Hope.
8: Hope. 어떠셨습니까?
9: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8: 아, 대충은 알아요.
9: 막
8: 괴물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네.
9: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조인성이 나오더라고요.
8: 네, 조인성이
9: 몰랐어요.
8: 나오죠. 예.
9: 저는
8: 그 황정민도 나오고.
9: 어, 황정민은 네네. 역시 잘해요.
8: 잘하고.
9: 조인성도 잘했어요.
8: 네, 네.
9: 근데 이게 아, 다 알려 드리면 안 되는데 어, 너무 당황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조인성이.
8: 없어져요? 아, 거기까지.
9: 내 생각은 2부가 나올 것 같아요.
8: 아, 주인성이 없어진다.
9: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 그 티피커 그런 딱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냥 끝내는 거 있잖아요.
8: 아, 그래요.
9: 되게 막 이렇게 우리 막 어 뭐야 뭐야
8: 어,
9: 뭐야 막
8: 좀 약간 조금 진짜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허탈할 수도 있겠네요.
9: 조금 그랬어.
8: 어.
9: 뭐지 이거?
8: 그래도 근데, 평점을 내리신다면 5점 만점에 별 몇 개?
9: 저는 B-.
8: B-. 3개. 3개도 못 주겠어요.

0: 일단 얘기 세 개 반?
1: 세 개 반.
0: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부동산 얘기 해보시자고요. 네네. 자, LA 지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1: LA 지역은 자, 저번 달이 네네. 115만이었잖아요.
0: 네네.
1: 이번 달이 113만 4,600. 조금
0: 내렸네요. 플러트는요?
1: 플러트는 저번 달이 110만 5천.
0: 네네.
1: 근데 이번 달이 은하철도 999 아세요? 기억나시죠?
0: 네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1: 오, 너무 은하수를
0: 건너면 잘 알죠.
1: 네. 세대 차이 난다.
0: 네네. 우리가 탈 들어져 탁.
1: 네네. 근데 진짜 이번 달은 999예요. 99만 9,990불.
0: 와 진짜 네. 은하철도네요. 네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차가 엄마를 찾아 찾아가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인 줄 알려주십시오.
1: 얼마인 저번 달이 네네. 138만이었거든요. 네. 이번 달은 152만.
0: 아 얼마인이 올랐네요.
1: 올라갔어요.
0: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LA나 플러튼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좋았는데 얼바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에 80만에서 100만 불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라 그래요.
1: 그쵸. 어떠십니까? 근데 많이 없어요.
0: 근데 아 물건이 많이 없다. 네.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부담스러워도 네네. 이 70만에서 100만 불에 나오는 집 분들이 나오시면 네네. 움직이세요.
0: 아,
1: 어마어마하게
0: 맞아요.
1: 많이 움직이세요.
0: 사실 20년 전에 저희가 좀 전에 그 S&P 슐러 인덱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20년 전에 30만 불, 40만 불 때가 가장 핫했거든요.
1: 아,
0: 이게 이제 더블 포인트가 넘어가니까
1: 그게 그때 그게
0: 이제 예, 이렇게 이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짜리 집을 사려면 기본, 70만 불 미니멈 기본. 잡아야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집을 간다 그럼 100만 불 잡아야 되는 거니까
1: 맞아요.
0: 이 정도가
1: 맞아요.
0: 나온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플러튼 부엔아파크 말고도 NYM 지역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1: 그쵸,
0: 받잖아요.
1: 그럼요.
0: 거기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1: 지금 거기가 지금 중간 가격이 96만 불인데 작년에 비해서 7%
0: 그러니까요.
1: 올랐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플러튼 부엔아파크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NYM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가니까
1: 그럼요.
0: 거기가 또 붐비면서
1: 맞아요.
0: 가격이 올라갔다는
1: 맞아요.
0: 얘기니까.
1: 그리고 거기도 나쁜 동네는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동네도 있지만 좋은 동네도 많은 데라서.
0: 근데 우리 레아 선생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1: 그게 아니라.
0: 그게 아닙니까?
1: 그게 아니죠. 내 마음에
0: 뭡니까?
1: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0: 네네.
1: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아.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0: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페이먼트를 내가 낼 수 있느냐?
1: 그렇죠.
0: 이게 더 중요한 거다.
1: 무리해서 하지도 말고.
0: 네네네.
1: 조건이 마음 맞다면 그냥 지금이 타이밍인 거죠.
0: 아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지금 내 시츄에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0: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나에 대한 타이밍이다.
1: 그러니까 나는 100만 불도 못 내는데
0: 네네.
1: 자꾸 내가 원하는 게 120, 130이야. 가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지금 많이
1: 네.
0: 해주고 계시고 진짜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1: 네네.
0: 정말 피부에서 느낀 걸 바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건이 맞으면 내가 그게 타이밍이다.
1: 맞아요.
0: 아 맞는
1: 맞습니다.
0: 말씀이십니다. 자 공포의 부자 부동산 이자율 말씀해 주십시오.
1: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번 네. 달은 30년 고정이 6.375,
0: 네네.
1: 20년이 6.125, 15년이
0: 네네.
1: 6%였다면
0: 네네.
1: 자 9월 18일 오늘은 30년 고정이 7%, 20년 고정이 6.75, 15년 고정이 6.625.
0: 이게 사실 우리 하드머니라고 하죠. 일명 사채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고금리에 있는 그 이자도요. 10%가 안 넘었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이자가 7%.
1: 맞아요. 그리고 계속 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0: 그러니까.
1: 아니 5만 불 더 깎으면 뭐해.
0: 네네.
1: 지금 올라가서 지금 페이먼트가 몇천 불이 더 올라갔는데.
0: 자 그런데 그쵸? 이자율이 비싸요.
1: 응.
0: 근데 이거 이자율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1: 아 리파이낸스 또 있잖아요.
0: 리파이낸스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이자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집들이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럼요.
0: 요즘 보면 막 4.875,
1: 그럼요.
0: 4.75.
1: 맞아요. 맞아.
0: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내주느냐?
1: 빌더.
0: 네, 빌더가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좋은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사고자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좋은 이자에 락을 해드려서 네. 말도 안 되는 5점 미만대 이자율로
1: 그럼요.
0: 집을 사줄 수 있는데 지금 집이 뭐 토렌스, 가데나, 뭐 그 다음에 부에나파, 네. 라미라다, 세리토스, 네. 뭐 사이프레스, 브레아 굉장히 많이들 집을 짓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좋은 이자율 집을 산다 하시면 우리가 지역을 초이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1: 그럼요.
0: 될 수가 있죠.
1: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새 집이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 집이란 얘기는 굉장히 요즘엔 그 뭐라 플로프링이 잘 돼 있잖아요.
1: 어, 그럼요.
0: 죽은 공간 없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1: 잘 그냥 진짜 요만큼도 안 놓고 다
0: 네,
1: 활용해놔서.
0: 한번 새 집에 눈이 꽂히신 분들은
1: 맞아요.
0: 기존에 있는 집들
1: 못 사요.
0: 못 사요.
1: 절대로 못 사요.
0: 그러니까 새 집에 궁금하신 분들 또는 네. 좋은 이자율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네.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 네.
0: 특별히
1: 네.
0: 재미있는 탑5를 준비하셨다 그래요.
1: 아, 네네네.
0: 뭡니까 탑5 주제가 오늘?
1: 집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탑5.
0: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1: 네.
0: 와,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1: 네.
0: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의 네. 특징이 있다.
1: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0: 5위 알려주십시오. 5위.
1: 남들이 안 볼 때도 집을 본다.
0: 아, 남들이 안 볼 때도 집을 본다. 진짜 좋은 얘기네요. 시장이 조용할 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다가
1: 네.
0: 좋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움직인다는 거지. 아, 역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4위.
1: 예쁜 집보다 좋은 집을 고른다.
0: 야,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눈에 혹하거든요. 특히
1: 맞아요.
0: 이제 죄송해요. 저기 우리 레아 선생님이 계시지만 화장벌에 속지 마라.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요.
0: 집도
1: 맞아요.
0: 화장을 시켜 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예쁜 집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고르셔야
1: 맞습니다.
0: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새 주방,
0: 네네.
1: 뭐 이쁜 인테리어 이런 것도
0: 네네.
1: 좋지만 뭐 위치, 학군 제일 중요한 뭐 HOA 재산세, 주변
0: 네네.
1: 시세 이런 거를 더 먼저 보셔야 돼요.
0: 네네.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샀어 팔 때도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집인가.
0: 네네.
1: 이걸
0: 맞아요,
1: 제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0: 진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팔 때도 사고 싶어 할 집인가?
1: 맞아요.
0: 와, 오늘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예쁜 집보다는 좋은 집이 중요하다는
1: 맞습니다.
0: 거. 맞습니다. 3위 알려주십시오.
1: 내 예산을 정확히 안다.
0: 내 예산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 사크라토스가 얘기했어요.
0: 알라니 꼬라지. 알라니 꼬라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예산을 정확히 알아야
1: 그럼요.
0: 됩니다.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1: 맞아요.
0: 집이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내 예산을
1: 맨날
0: 정확하게.
1: 맨날 몬스터스야 집에.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모기지만 생각하세요.
1: 아닙니다.
0: 아니죠. 뭐가 포함되어 있죠?
1: 방금 말씀드렸던 재산세.
0: 네.
1: 뭐 집 보험.
0: 네.
1: HOA.
0: 예 그리고
1: 뭐 이런
0: 또
1: 거, 그리고
0: 오렌지 카운티에 저 얼바인 같은 데 가면 또 멜로루즈까지 있어요.
1: 멜로루즈 있잖아. 맞아.
0: 그러니까
1: 그게 뭐 40년 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니멈 30년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1: 네.
0: 월 페이먼트가 토탈 얼마인지를
1: 맞아요.
0: 잘 계산해보시는 것도
1: 네네.
0: 중요합니다. 2위 알려주십시오.
1: 마음에 들어도 가격은 따져본다.
0: 맞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니 집값도 흥정이 된다 안 된다?
1: 뭐 조금
0: 되죠.
1: 네.
0: 되죠. 흥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0: 그리고 새 집도 흥정이 된다 안 된다?
1: 돼요. 조금.
0: 근데 새 집은요. 가격을 바꾸진 않아요. 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분양 가격이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지만 딴 거를 이제
0: 대신에 크레딧을 많이 주니까.
1: 그렇죠.
0: 집값은 바뀌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뭐 5만 불 주는 빌더들도 있고
1: 그럼요.
0: 심지어 막 7만 불 주는 것도 있고.
1: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0: 그렇기
1: 정말
0: 때문에,
1: 많아요.
0: 그러니까 이자율을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1: 에이.
0: 있고 뭐 우리가 반대로 크레딧을 받아서 이거를
1: 그럼요.
0: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1: 그럼요.
0: 아니면 클로징 스테이먼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1: 저희가
0: 가능하니까
1: 다 내고 다 해드리니까
0: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여튼 새 집은 여러 가지 손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1: 너무 많아요.
0: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심지어 요즘은요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도
1: 다
0: 받아낼 수 있어요. 솔라도
1: 다
0: 받아...

0: 그쵸? 정말 사고 싶어하는 집일까를 그럼요. 생각한다는 거죠.
1: 그럼 내가 여기서 100년 살 거 아니잖아. 야. 팔아야 되는데.
0: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네. 싶어요.
1: 그러니까 결국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네.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My timing is good timing.
1: 맞아요.
0: 이걸 잘 잡아야 돼.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게끔 제가 얘기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0: 알란이 꼬라지를 케빈 킴이 얘기했습니다.
1: 아, 네네네.
0: 자, 그러니까 진짜 그 타이밍을 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맞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1: 근데 남 말을 좀 들들어야 돼. 귀를 조금 아, 접어야 돼요.
0: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이 중요할 때 페이먼트 도와줍니까?
1: 아유 안 만나주죠. 돈 없으면 친구도 안 만나주지.
0: 안 도와줘요. 근데도 중요한 건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세요.
1: 안 돼요.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1: 그러니까
0: 해요.
1: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네네. 틀린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주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AI도 요즘은 가끔은 이게 통합된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한테 나... 뭐 언제 밀리언웨어 될 수 있어? 나 언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0: 집은 언제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 같은 좀 전문가를 만나서 설명을 들으시면 저희가 플래닝을 해드리니까 그걸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1: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다 활용하셔가지고 AI도 활용하시고 저희도 얘기도 들으셔가지고 네네네. 예쁘게 플래닝을 하시면
1: 맞습니다.
0: 올해 집을 못 산다고 내년까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어, 그럼요.
0: 언제까지 못 사실 건데
1: 중요한 건 준비를 하셔야 맞아, 된다니까.
0: 준비. 준비. 아 역시 점점 이렇게 귀에 속속 박히는 얘기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집 잘 사는 사람 사는 특징 다섯
1: 네.
0: 가지
1: 네.
0: 알려주십시오. 5위
1: 남들이 안 볼 때도 집을 본다.
0: 4위
1: 예쁜 집보다 좋은 집을 고른다.
0: 3위
1: 내 예산을 정확히 안다.
0: 2위
1: 마음에 들어도 가격은 따져본다.
0: 대망의 1위
1: 지금뿐이 아니라 나중까지 생각한다.
0: 야, 집을 에이. 잘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요 다섯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1: 네.
0: 부동산 어렵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지금 저번 달이 네. 1388원이었거든요
0: 네네.
1: 똑같아요?
0: 예. 근데 중간에 좀 내렸습니다.
1: 아, 근데 다시 올라오고
0: 133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지금 많이들 1300원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1350원까지 가는 건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1: 1450원까지는
0: 예,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사실 환율을 방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1: 맞아 맞아. 미국에서 가는
0: 달러를 가야? 받으니까. 근데 수입을 하는 사람은 안 좋죠.
1: 맞아 맞아. 거꾸로.
0: 그러니까 반대로 주식을 할 때 현대 수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좋아요.
1: 아,
0: 주가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0: 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가 미국에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반도체 다 외국에 파는 거란 말이죠.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1: 맞아.
0: 오히려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무조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환율은 어디까지 다 지수니까
1: 네네네네.
0: 어떻게 보면 실제 환율을 적용받아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분들
1: 네.
0: 또 한국으로 보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레아쌤
1: 네.
0: 캐치프레이즈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리아캠 끝까지 아, 함께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집만 사드리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0: 집을 사드리고 나서도 함께 우리의 삶과
1: 그럼요.
0: 마지막에 그 은퇴까지 고민해 드릴 수 있는
1: 그럼요.
0: 그걸로 레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1: 어르신 분들이 많이 연락 오세요. 네네. 개인 고민 때문에 아. 짜증나면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네. 부동산 상담을 하시는 게 인생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괜찮습니다.
0: 근데 그게
1: 전
0: 어떻게
1: 좋습니다.
0: 보면 손님들이
1: 네.
0: 자기의 재산도 이제 맡기시지만 네. 그만큼 나의 개인 삶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1: 그쵸.
0: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1: 그럼요.
0: 뭐 제가 보건대 그분의 개인사를 또 알면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싶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1: 그럼요.
0: 그래서
1: 네네, 맞습니다.
0: 요즘에 전화들을 많이 받아보면 저희가 은퇴하시는 분들 연락을 많이 받아요.
1: 맞아요.
0: 특히
1: 맞아요.
0: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
1: 맞아,
0: 그다음에 이제 좀 내가 어디 좀 시니어 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재산을 처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1: 네네네.
0: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 네.

0: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1: 네.
0: 이거를 좀 잘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큼의 여유돈이 남잖아. 이제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금이나 저축성 뭐 은행에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계속 이제 우리
1: 매달
0: 아, 뭐 시녀가 되셨을 때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1: 그럼요.
0: 부동산 아니 다 큰 집 살아보셨잖아요.
1: 그렇죠.
0: 큰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1: 짐이 돼요.
0: 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1: 청소 어떻게 할 거고.
0: 그리고 내가 안 쓰는 방도 많아요.
1: 맞아요. 한 집에 반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요즘 에어컨은 다 센츄럴이니까 안 쓰는 방도 에어컨 나와. 이거 그것도
1: 다 가지고
0: 문제야.
1: 다 닫아.
0: 닫아놔야
1: 그런데도
0: 돼.
1: 그런데도 안 돼.
0: 요즘
1: 맞아요.
0: 지금 엄청 더웠잖아요.
1: 맞아요.
0: 막 어떤 분들은 전기료가 500불 나왔다, 600불 나왔다 그러시거든요.
1: 맞아요.
0: 자동차 페이먼트가
1: 기본이야.
0: 왔다 갔다
1: 맞아요.
0: 하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1: 그러니까
0: 좀 만약에 좋은 집에 사셨다가
1: 네.
0: 이제 조금 작고 예쁜 집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1: 네.
0: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죠.
1: 562-524-6550
0: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562-524-6550
0: 제 전화번호는요. 949-767-8949
1: 전 뒤에 것만 외우겠습니다.
0: 8949입니다. 그죠?
1: 네.
0: 8949. 이제 왜 8949인지 아세요?
1: 집을 팔고
0: 사죠.
1: 그리고 또 사니까.
0: 네, 그러니까 8949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레슨 오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마지막 곡 어떤 곡 골라주셨죠?
1: 아, 옆집 누나.
0: 와, 앞집 누나, 옆집 누나.
1: 앞집은 좀 그렇다.
0: 옆집 저 왠지 친근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아 쌤이 옆집 언니처럼
1: 네.
0: 잘 도와주실 테니까.
1: 그럼요.
0: 우리 한번 꼭 연락 주시고
1: 네.
0: 다음 달에도 좋은 소식으로
1: 네.
0: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1: 감사합니다.
0: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레아 선생님이 선곡하신 옆집 누나 들어보고 우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자, 우리 2부 캐빈의 토요일주와 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로비님, 착한맘님, 순킴님, 아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비비아님, TK 포레버님, 로라님, 앙꼬님, 로사님. 와, 많은 분들이, 와, 저희 2부 부동산 방송할 때 엄청나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시는 힘이 제가 또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방송을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 또 댓글을 할수 없어서 못하시는 또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빈의 토요일 주화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귀에 익은 2000년대 노래들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동산 이야기까지 오늘 어떠셨습니까? 집이라는 게 단순히 내 재산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곳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부동산이나 2000년대 노래는 잠시 다 접어두시고 주말을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를 기다리며 하늘도 한번 올려보시고 시원한 바람도 느끼시면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늘 우리 애청자분들의 하루하루에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노래는 TK 포레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To love you more.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2: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1: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12: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희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왔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9: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10: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12: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13: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13: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2: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14: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14: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9: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10: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12: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5: 검찰개혁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12: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15: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16: 당내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15: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10: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의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18: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17: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7: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20: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17: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1: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17: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9: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0: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장 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9: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1: 네, 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포토타임을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이 정상 간 합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영내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는 텍사스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죠.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1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 앞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2: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 네, 아직 보도자료 외에 정확히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비터츠 한국석좌는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3: I think like the foreign minister's visit is the action forcing event, at least on the Korean side. They've committed to that. If there's not something that's announced while he's here, that's going to be a very bad sign.
1: 하지만 오늘 대미투자와 관련해 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확한 회담 결과가 발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조 장관은 방문 첫날인 어제 미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조 장관은 뉴욕으로 이동해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논의가 진전이 됐을 경우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식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필두로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는 담화문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담화문을 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실상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김 부장이 연 이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주도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두혈통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까지 직접 반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핵화 촉구는 잡소리이자 헛고생이라고 일축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미 접촉 분위기 속 비핵화를 협상 의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 꾸준히 입장을 내며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3: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2: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 폐지 또는 축소를 의지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는 내부 단합과 경제발전을 촉구하는 데에만 주력할 뿐 비난 담화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잇단 담화가 외부를 향한다는 관측을 방증하는 거지만 한편으론 북미 대화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까지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키웠다가 성과 없이 끝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만큼 메시지의 창구를 미리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네팔 대참사 초기 신속한 판단으로 대피력을 내려 학생 천여 명의 생명을 지킨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YTN 취재팀이 그 학교가 있던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4: 원래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붙어있던 캠퍼스 단지가 지금은 뻘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건물과 경기장이 있던 넓은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졸업생을 만나 홍수 전 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나마 언덕 쪽에 있는 대학 건물만 남았습니다.
5: 홍수로 태워가 된 이 학교는 튼슐리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안을 보면 원래 있었던 건지 홍수에 떠밀려온 건지 모를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에는 트리브반 트리슐리라는 학교 이름을 파란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운동장 자리였고 바위는 당연히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흙이 좀 단단해졌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2층 교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실 거의 천장까지 홍수에 떠밀려온 진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00명 넘는 학생이 공부하던 학교가 8월 26일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학부모를 만나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의 대피령 덕분에 아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6: बाबुहरू त सबै स्कुलमा पढ्नु आएको थियो, ट्युसनमा पढ्नु आएको थियो, बिहान छ बजेदेखि नौ बजेसम्म, नौ बजे खाना खाएर गएको, अनि फेरि आउँदाखेरि त तपाईँको मास्टरले छुट्टी गरिदिएको बच्चाहरूलाई।
4: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판단과 용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다와디 교장은 홍수 위험이 없는 높은 지대로 학교를 옮길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0: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장남이 숨진 줄도 모르고 며칠을 함께 지낸 이른바 동거 고독사를 겪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사연,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체계를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YTN 보도로 알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의 동거 고독사 비극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뒤 가족이 모두 발달장애인이라 고난도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충분했는지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봄 여건과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3년마다 내놓는 보고서에는 전원 장애인 가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만 있는 가족이 66만 가구에 이르는데 복지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8: 발달장애인만 구성된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대응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사각지대의 노이가 있은 거죠.
7: 장애인 부모연대는 중랑구청에는 숨진 A씨 가족에게 복지 공백이 있었다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복지 서비스 대상이면서 위로는 어머니를, 아래로는 동생을 부양하는 이중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청은 구의회로부터 이중돌봄 가구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받았는데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A씨 가족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1: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라든가 건강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7: 단체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A씨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무더기로 개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0: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24: 부경장은 실종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0: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팎에 있던 34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건물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처음 시작돼 가구류와 염색약 등 타기 쉬운 물품들이 보관된 창고로 옮겨 붙으며 크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선 분기점 인근에서 12톤 화물차와 승용차,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한때 1, 2, 3차로가 전면 통제돼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4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고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무태상어로 추정되는데 동해에서는 이 같은 대형 상어 출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2: 여기.
13: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수로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길이 3m가 넘는 성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먹이를 쫓다 보니 연안까지 온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14: 기수역으로 유입된 물고기를 따라서 친수공원으로 내만으로 유입된 개체를 따라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3: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큰 상어입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 상어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소방과 해경은 상어 퇴치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한 척으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어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상어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해경은 철수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공원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15: 현재 공원 수로에 상어가 침몰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 우리 동해에서 대형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청상아리와 악상어, 무태상어 등 7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수와 같을 정도로 출현이 잦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며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날육성 먹이가 남해에서 동해로 이동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로 연안에 출몰하는 상어가 더 늘 거로 보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9: 기업들이 최근 지역과 협업해 내놓는 제품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컬과 이코노미를 결합한 이른바 로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던 선비들이 걷던 길을 재현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합격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걷다 들른 곳은 충북 괴산군. 낭떠러지를 건너 옥수수로 만든 식혜 한 잔도 마셔봅니다. 유명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응용해 개발한 간식 세트까지 먹는 게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25: 괴산은 알고 있는데 옥수수가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팝업에 와서 알게 됐어요. 팝업샵에서 알게 된 그런 스팟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6: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특산품은 요리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공부가 됩니다.
26: 괴산의 대약차 옥수수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익숙했던 식재료인데 나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다른 식재료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16: 이 기업은 이번에 개발한 레시피를 지역에 무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27: 농가 지원 같은 과거의 사회공헌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역명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까지 발전시키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16: 아예 지역 특산물로 제품까지 개발한 기업도 있는데 매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특산품 1,000톤을 매입해 햄버거와 음료를 개발했고 3천만 개 넘게 팔았습니다. 햄버거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6곳과 협업한 제품이 모두 주목받았는데 경남 창녕에 마늘을 넣어 만든 햄버거는 최근 타이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맛집과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통닭 가게와 함께 만든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하던 치킨에 카레나 라면 스프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0: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6: 로코노미가 반짝 유행이 아닌 지역과 기업이 함께 웃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9: 최근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 소금기 섞인 강풍 탓으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는 물론 서부 중산간에서도 고사하는 작물이 나왔습니다. KCTV 제주 뉴스 김경임 기자입니다.
12: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녹두밭입니다. 지난달 파종을 마치고 지금쯤이면 녹두가 한창 자라날 시기이지만 군데군데 흙이 드러난 채 비어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닷바람이 불면서 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잎이 소금기에 고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란 녹두도 이파리 곳곳 구멍이 나거나 누렇게 말라붙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콩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염분을 씻어내고 수시로 약재를 살포해 가까스로 살려냈지만 파종이 늦은 농가는 아예 밭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콩과 메밀, 녹두 등 서부 지역 중산간에서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에 올해는 유독 비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중산간까지 피해가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7: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녹지는 원래 발화가 잘 되는 거라서 씨 뿌리면 뿌린 대로 엄청 잘 나오는데 한 2, 3주 전에 그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원래 마지막 파종한 녹지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다 녹아버려가지고 밭에 오면 막 속상할 정도로.
12: 현재까지 제주도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농가, 피해 면적은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2017년 이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걸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바닷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중산간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9: 네, 요즘도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요. 다가오는 단풍철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걸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8: 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등산 극성수기인 단풍철도 다가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4,300여만 명. 4명 중 1명은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립공원 자연은 훼손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단풍철에 적발한 위반 행위를 보면 제 혼자 숨겨진 단풍을 보겠다고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된 샛길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야영, 주차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초입이나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꼼꼼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들어서만 803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설치된 기도터 등 395곳을 정비했는데 담비며 참매며 원래 살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9: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2: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1: 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 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지정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또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3: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 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국회가 하루속히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0: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이 실립니다.

0: 이 가운데 4기는 지난해 시작한 실험을 이어가고 6기는 새 기술을 안고 처음 우주로 향합니다. 지난해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키웠던 의약품 실험위성은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결정의 성장 상태를 AI로 판단합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 추적과 자체 개발한 광학 망원경의 성능 검증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메모리 등 3개 장비의 우주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등을 포함한 6개 장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1: 큐브셋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사하는데 부담이 적거든요. 문제점들 있으면 그거 파악하고 성능 개량할 거 있으면 개량해서 또 쓰고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공위성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처음 우주로 향하는 위성들은 GPS 신호로 전 세계 대기 상태를 관측하고 미세먼지 이동을 추적합니다. 대전의 도시 공간을 촬영하는 위성은 국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는 위성 셀카에 도전합니다. 저전력 측정기로 우주방사선을 관측하고 레이저로 위성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기술도 처음 시험합니다.
2: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3: Get up.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아이고, 하여튼 항상 감사드려요.
4: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3: 자료 정리 잘 해주시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D-Day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갔습니다.
3: 네.
4: 가장 주목되는 지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임 문제,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하는 겁니까?
4: 일단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 주변에서는 일단 연임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3: 네.
4: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애초에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일단 연임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의심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3: 그렇죠.
4: 오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3: 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 언급했었잖아요.
4: 네, 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언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론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할 거다, 뭐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또 하나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잖아요.
4: 네.
3: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하실까요?
4: 일단 요건 관련해서는 뭐 지금 김성원 장관 후보자 문제도 좀 엮여있고 해서
3: 네.
4: 질문이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3: 네.
4: 일단은 대통령의 전해지는 말로 기본적인 인식은 일단 수사나 기소 잘못되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3: 네.
4: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 사건 공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선을 긋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3: 네.
4: 그러면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좀 최소화할 거로 보이고
3: 네.
4: 있습니다.
3: 네. 최근 뭐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지고
4: 네.
3: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내세울까? 이것도 궁금해요.
4: 네. 이것도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인사 철학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있었어요.
3: 네.
4: 그래서 김성원 후보자 뭐 이미 재판도 끝났고 뭐 불법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3: 네.
4: 임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3: 용인 후보자는 불법적인 거 없잖아요. 본인 떳떳하고 얘기했는데 사퇴시켰잖아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4: 네, 용인 후보자는 그래도 당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3: 당에서 괜히 네. 그냥 정리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스톱. 한미 외교

0: 장관 회담부터 본다입니다.
1: 네.
0: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어제 위성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호르무즈 파병론이 일단 잠깐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회의를 미룬 거예요? 왜?
0: 일단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미국으로
1: 맞아요.
0: 출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 18일 마크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호르무즈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조 장관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기여 원하는지 일단 확인을 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그럼 아직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네.
0: 네, 일단 뭐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정리를
1: 네.
0: 좀 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아직 파병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지 않은 거죠.
0: 네.
1: 얘기 듣고 국민 뭐 여론 살피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실사단까지 파견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침은 뭐예요?
0: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입니다. 네,
1: 없다.
0: 그리고 뭐그 조사단도 원래는 그꼭 파병을 염두에 두고 보내진 않는다라고 국방위 쪽에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근데
1: 네.
0: 이제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은 일단 국제사회 협력에는 참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병력이나 함정 보내지 않고도 뭐
1: 네.
0: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무인 장비라든지 이런 방어적 성격의 제한적인 기여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실까요?
0: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1: 있겠죠?
0: 예상이 돼서 예, 아마 답을 할것
1: 네.
0: 같은데 뭐 화병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답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 그냥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을
0: 네.
1: 밝히실 거다.
0: 네.
1: 좋습니다. 잠시 후 2부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이 얘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승원 임명수순의 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간단히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8월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청문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가 되게 거칠어졌어요.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퇴장을 좀 했고요.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 보고서 역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함께 담겼습니다.
1: 이번 주 내내 김승원 후보자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까지 영향을 받았네요, 어제.
0: 네, 이제 여야 맞불 싸움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1: 네.
0: 일단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산자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아예 취소했고요. 다른 상임위들도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수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이제 논의하고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진 상황이에요.
1: 네.
0: 특히 이수영 후보자는 국민의힘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를 처리를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1: 네.
0: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처리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왜
0: 네.
1: 그런 거예요?
0: 일단 민주당은 이게 시점이 좀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1: 급해요?
0: 네, 10월 2일 이제
1: 아,
0: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좀 빨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시켜야 돼서 장관 자리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사실 원래 어제 저녁 쯤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얘기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1: 그래요?
0: 예, 당이 이제 빨리 보고서를 좀 채택하고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임명하는 그런 그림을 좀 염두에 두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명을 강행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의힘 장애투쟁 예고했잖아요.
0: 네.
1: 이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0: 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고
1: 네.
0: 오는 22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심 위반이 되게 핫한 이슈들인 부동산, 주식시장, 검찰개혁 문제 등을 함께 좀 제기를 해서 민심을 좀 지켜보고 장외 집회 나설지 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1: 네.
0: 또 이제 좀 이슈들이 또 흩어질 수 있어서
1: 네.
0: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한대요?
0: 한동훈 의원도 계속 공세를
1: 거리로 나가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네, 공세를 같이 좀 하겠다는 입장.
1: 따로 뭐 장애 집회나 장애 투쟁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어요?
0: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1: 네.
0: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할 생각은 없는 네, 상황이라서 아마 혼자서 어떤 좀 또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뉴스는요.
0: 네.
1: 이게 장르가 코미디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취자 당원 동지 여러분 가볍게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주시죠.
0: 네, 마지막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피해 줄이려고 밤 10시에 계엄 선포했다입니다.
1: 네.
0: 이게 어제 좀 저녁에 올라왔던 뉴스 중에 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1: 그래요?
0: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뉴스였는데
1: 네.
0: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1: 네.
0: 여기서 직접 발언 기회 얻어서 12.3 비상계엄을 왜 하필 밤 10시에 선포했는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이제 국민 피해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를 골랐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1: 오. 국민을 배려한 거다. 그런 얘기네요.
0: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10시 전에 계엄을 선포하면
1: 네.
0: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도심이 아. 혼란스러워지고 시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군과 경찰이 더 많이
1: 네.
0: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1: 네.
0: 또 너무 늦게 하면 계엄 사실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딱 잠들기 직전인 10시에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도 대응할 시간 주려고 10시에 채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1: 네.
0: 그러면서 이제 5.18 당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이제 자정 무렵에 계엄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때는 대국민 담화도 없고 정말 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대응 시간도 벌어주고 대국민 담화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계엄과는 다르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1: 아, 듣고 있기가 힘든 얘기 같은데 하여튼 법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더 늦게 했을 것이라는 취재 말도 했네요.
0: 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내가 10시쯤으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맥락이었고요.
1: 네.
0: 또 자정쯤 했으면 옛날에는 기자실에 계엄 사실 미리 공고하는 방식이 했는데 그것도 가능했을 거다. 근데 나는 달랐다라는 취지로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좀 있었다면 더
1: 네.
0: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건데 45년 만에 계엄 선포라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패널이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겠습니다.
0: 네.
1: 윤 전 대통령 설명은 그렇고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0: 네, 일단 1심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1: 네.
0: 이미 국회에 군병력 투입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일단 유죄로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 장악하려던 계엄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 유지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이 들고 하우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0: 네.
1: 윤희술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창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무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승려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소개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대변인인데 오늘 너무 좀 심해요. 티나.
5: 뭐?
3: 유튜브 댓글에 지금 뭐 네. 모든 정당 대변인과 패널들은 윤희석 대변인을 본받아야 한다. 뭐 반만이라도 따라해라.
5: 왜 그러시죠?
3: 너무 티나요. 좀 자제 좀 하시라고.
5: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3: 인기가 높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오셨고요.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여기 또 김종일 기자님도 응원합니다.
6: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3: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대세 평론가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7: 아유,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 세 분과 함께 이번 한 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김종일 기자님.
6: 네.
3: 저 우리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6: 네.
3: 정청래 전 대표가
6: 예.
3: 지금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6: 네.
3: 어떠한 일이죠?
6: 예, 본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제 근황을 올렸어요.
3: 네.
6: 이제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9월 16일 아침에 극심한 오한 발열로 응급실에 이제 와서 이제 3일째 지금 병원에 계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3일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3: 네.
6: 그래서 이제 링거 덕분에 밥을 네.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3: 네.
6: 네, 그동안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 선거 후에 지방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3: 네.
6: 이제 수해 복구 같은 이제 활동들 많이 했었고 또 낙선 인사도 다녀시면서
3: 네.
6: 체력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3: 네. 많이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좀 가서 면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좀 정치권의 대화 타협의 정치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6: 네,
3: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최대 핫한 이슈죠.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앞에 섭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다. 이게 슬로건인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5: 네.
3: 오늘 통하겠습니까?
5: 어떤 말씀하셔야 될지
3: 네.
5: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정해지겠죠. 네.
3: 꼭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5: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개헌해서 연임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한 언어로 길지 않게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3: 네.
5: 볼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소 취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억지로 안 하겠다라는 뜻을 뭐 해석되는 식으로 하시더라도
3: 네.
5: 앞에 기소가 조작이 되면 어떻게 하냐든지
3: 조건을
5: 길게 나오면
3: 네.
5: 또 흐려집니다. 제가 볼 때는
3: 또 다른 해석 나올 수 있다.
5: 예.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3: 네.
5: 예를 들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던 민주당 의원들 그 모임 있다면 해산하라든지
3: 네.
5: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 합니다.
3: 꼭 두 가지는 꼭 하셔야
5: 됩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3: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저도 이제 계속 비슷한 생각인데요.
3: 네.
7: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당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이건 기소될 거리가 전혀 아닌데 검찰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죠.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행정부를 갖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 네.
7: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통령의 힘과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7: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 네.
7: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걸 풀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각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본인이 억울한데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정말 큰일 날 말씀이시다. 국정 동력을 거의 밑바닥으로 내려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계속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3: 네. 네. 김종인 기자님, 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제가 청와대랑 여권, 민주당 이제 고위 관계자들, 실무진들 그리고 전략통이라고 말씀되는 분들 많이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느 이재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고 더 긴 추락으로 갈 수도 있다.
3: 어느 이재명이 뭔 말이에요?
6: 예, 저도 그래서 물어봤고 여러 얘기를 해봤더니 집권 1년 차에 이재명이 나오면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반일 정서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깼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가 아주 민주당의 오랜 기조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집을 꺾었었잖아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집권 2년 차의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바꿨잖아요. 네.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강경파한테 밀렸잖아요. 이런 2년 차의 모습이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청와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6: 청와대는 다섯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네. 공소취소 연임 개헌 부동산 인사 파병인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네. 근데 공소취소와 파병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극도로 말을 거래요.
3: 그래요.
6: 네. 특히 파병과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네.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늘 사과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여기 우리 네 명 중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저렇게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참모들이 많이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반영됩니까?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십니까?
5: 글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는데 대통령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많이 하실 때는 제가 없어서 많이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올라가면 좀 고쳐져요. 네. 특별히 고쳐지고 그 맨 마지막 최종 문장을 조율하는 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했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까 아니면은 본인 생각을 얘기하실까 참 궁금하긴 하네요. 생각이 계속 좀 바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정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 지지율 나올 것 같은데 더 떨어진다? 그대로다? 아니면 좀 올랐다? 지난주보다?
5: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3: 그래요?
5: 예. 적어도 오를 일이 없었고 네. 또 그 사이에 청문회가 있었고 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워낙 커서 다 흡수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오를까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3: 조금 오른 수치가 나오면 대통령이 공수취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 안 해, 나 못 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공수취소 저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제 이거 김수건 후보자도 제가 임명 안 할게요. 이렇게 좀 지지율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7: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께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1% 2% 이렇게 약간 오른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역결집의 효과일 수 있거든요. 위기감이 발로가 있으니까 네.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하실 수는 없죠. 이번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네.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도 보통 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제일 치명적인 게 부동산 문제예요.
3: 그래요?
7: 근데 부동산 문제가 뭐 세제 이거 이게 아니고. 왜 말한 거하고 다르냐. 일 네. 잘한다면서. 네. 일 잘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68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이 없는데 결국 또 집 가진 사람만 또 돈이 다 늘어나고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 믿고 주식에 돈 넣었더니 왜 결과는 다르냐.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말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말인 것 같은데 네. 요 신뢰가 다소 무너져 있는 요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정치 이제들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으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지금 또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는 보도들이 최근에 또 요 며칠간 막 나오니까 이거에 막 확 꽂히거든요. 시민들이 네. 그러니 그 부분들 명확하게 좀 메시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김준일 기자님은 이 지지율에 따른 대통령의 메시지의 변화 예상이요?
6: 일정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샘플의 여론조사를 지금 매일 돌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3: 그렇죠?
6: 예, 그 흐름과 추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지금 별로 좋은 호재는 없고 악재는 누적돼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그 이제 지역 그 뭐죠? 그 논을 팔아라. 네. 그래서 경자유전 그것 때문에 지금 농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어요.
3: 그렇다면서요?
6: 예, 그래서 이게 또 지지율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거면 국민이 10을 기대하면 11, 12 정도의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좀 나오기를 전향적으로 기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장동연 대표는 연임계원 공소취소 다 못하면 기자회견 취소해라 그러면서 김수건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 우리 거리투쟁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장애투쟁하겠다 이러는데 네. 국민의힘의 이러한 선택과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5: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신저가 소위 말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겠느냐.
3: 네.
5: 장애투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반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럼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3: 그런데
5: 네. 이제 추석 때 추석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의 여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3: 네.
5: 예를 들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3: 그러네요.
5: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3: 네.
5: 물론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시기 어렵다. 왜냐하면 김성훈 후보자 임명할 거니까.
3: 한다고
5: 김성훈 후보자 임명하면서 나는 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안 맞아요.
3: 그러네요. 또.
5: 그럴 거면 김성훈 후보자 이렇게 안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죠 상당히.
3: 네.
5: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포인트를 보고 뭐 장애투쟁을 하든 못하든 메시지가 정교하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순서가 약간은 좀 뒤틀린 그런 느낌이에요.
3: 장애투쟁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강수현 변호사님.
7: 저는 사람도 못 모을 것 같고
3: 못 모아요? 전국에서 네. 당원들 총 결집해라 그러면 1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7: 차표가 없대요.
3: 차표가
7: 네, 아, 지금 명절 전이어가지고
3: 버스 대절도 힘들고 네,
7: 지금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3: 차표가 없구나.
7: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이 의제를 끌어왔는데
3: 네.
7: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하고
3: 네.
7: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그 층하고
3: 네.
7: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죠.
3: 네.
7: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아지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산발적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나눠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3: 네.
7: 이거를 뭐 굳이 강하게 막 주저앉히듯이 하기보다 어쨌든 임명할 거니까 임명되고 나서도 계속 문제를 끌고 가면서 뭐 재판도 줄줄이 있잖아요. 관련 사건 재판도 있고 국감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치는 게 낫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뭐 장애투쟁 한다고 해서 사람도 못 모으면 그것도 망신이니
3: 네.
7: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장애투쟁보다는 향후에 이 전국을 길게 끌고 가면서 지저분하게 싸우는 게 낫다.
3: 네.
7: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알겠습니다. 뭐 김종인
6: 네, 요거 제가 관련해서 국민의힘 취재를 해봤는데
3: 네.
6: 국민의힘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6: 예,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의 의견이 강하고
3: 네.
6: 일단 정정수 원내대표랑 원내 상당수 의원들은 머뭇거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3: 그래서 그냥 22일 날 국회에서 그냥
6: 보고대회
3: 이재명 실정을 보고대 예, 이걸로 그냥 일단 바꾼 거구나.
6: 예, 일단 그거 하고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원내 의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추석 있고 곧 국감인데
3: 네.
6: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우리가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네. 여쭤볼게요. 네. 윤석 대변인님.
6: 네.
3: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5: 그 얘기는 본인이 장애집회를 주도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3: 아니에요?
5: 국민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 그러니까
5: 그럴 만큼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3: 네.
5: 이 정도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를
3: 네.
5: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한다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냐 얼마나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3: 네.
5: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내가 장애 집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3: 장애 집회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니네요. 네,
5: 저는 못 들었습니다.
3: 그냥 선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5: 저는
3: 봐야 되겠네요.
5: 예.
3: 김준일 기자님.
6: 네.
3: 호르무즈 파병 이 네. 문제도 이번 기자회견에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 시민사회 또 일부 뭐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6: 네.
3: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지금 취재가 되셨어요?
6: 일단 청와대 사정에 밝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위 이제 의원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파병보다는 실질적 기여라는 절충점을 지금 청와대가 찾고 있는 걸로
3: 기여요?
6: 예, 보고 그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병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요.
3: 네.
6: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비전투 자산의 활용 방안 모색에 지금 청와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 해상 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반 무인 기뢰 탐색 혹은 제거 이런 네. 이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이제 공병이나 의료 지원 병력을 대부분 보냈었잖아요.
3: 네.
6: 일단 그 길을 모색하겠다는 거더라고요.
3: 네. 예.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참 이 문제가 대단히 좀 하반기 전국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7: 네.
3: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냥 바로 다음 날 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두 네. 분은 임명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7: 민주당에서는 뭐 예고된 수순이었잖아요, 사실.
3: 예고된 거예요?
7: 예, 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채택하겠다.
3: 네.
7: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공은 자연스럽게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사실.
3: 네.
7: 당에서 이렇게 그냥 고해버리면 이제 모든 공은 이제 대통령께 넘어가는 건데.
3: 네.
7: 아. 저는 아직까지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김수원 후보자에 대해서 역지사지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비슷한 후보자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의혹과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지명됐을 때 제가 뭐 저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자신이
3: 없죠.
7: 없어요. 전혀 없어요.
3: 너무 양심적이야.
7: 네, 그거는 뭐 솔직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3: 그 민주당 TV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7: 할 수 있죠. 해야죠. 뭐 네. 어떡하겠어요. 예, 이미 다 얘기하고 짜리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3: 네.
7: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데
3: 네.
7: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쪽가리 짓을 하고 뭐 편집하고 아니, 그거는 논외고
3: 네.
7: 저도 그거 많이 이제 싸워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인데 음주운전 전과가 어떻게 있지? 이거 하나면 되게 파급력이 커요.
3: 그러니까요.
7: 위장전입은 뭐 좀 뉴노멀처럼 옛날하고 달리 뭐 약간 뭐 우리 사회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3: 네.
7: 근데 음주운전은 지금 역시 지금도 국민 정서에 대단히 안 좋은데
3: 네.
7: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뭐 민원 전달 부분도 어쨌든 사적인 인연이 작용이 돼서 한 건데 그 결국 여론조사의 스코어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바뀔 거냐? 별로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더 부담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9월 30일 날 강 교수 판결이 났을 때 그때 만약에 1심하고 다른 결론이 나서 뭐 네. 식약처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반칙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양 씨가 받은 돈도 청탁성 돈이라고 본다거나 양 씨가 받은 6억 원 이익 뭐 그래도 버리면 좀 완전 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을 제가 헤아려 보면 공소 취소라기보다는
3: 네.
7: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 또 난리 날 거다.
3: 네.
7: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도 완전히 뭐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잘 별로 다루지도 않는데 김어준 올드에서는 그게 지금 시대의 난제인 것처럼 제1의 과제인 것처럼 난리잖아요.
3: 네.
7: 근데 법무부 장관 또 검사 출신 앉히면 정성호 장관을 앉혔다가 검찰계가 흐지부지되고 보안수사권 살아날 뻔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못할 뻔했다. 정성호 장관 때문에.
3: 그렇게 몰고 가요?
7: 네. 계속 반대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3: 네.
7: 그걸 검사 출신이기 뭐 혹은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들에게 가까워서 그렇다.
3: 네.
7: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로 장관이 검사 출신이면.
3: 네.
7: 그런 도구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안 다루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그 특별법에 있는 뭐 증거능력 문제라든지
3: 맞아요.
7: 막 이런 것들 검사에 검찰은 들어가도 막 기계적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다 부작용 생겨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 장관을 용인하겠느냐. 그렇다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것도 지금 개혁 앞두고 너무나 동력이 떨어지고 네.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만약 오늘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장관이면 부적절해라는 여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긍정 여론보다는 뭐 1%라도 네. 높은데 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꼭 할까?
5: 이미 부담이 됐고 이미. 앞으로도 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결론은 이분이 단명할 수밖에 없다. 장관이 되더라도.
3: 왜요?
5: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궁금해서 판결문 좀 내놔라도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네. 왜 공개 안 하냐. 안규백 장관이냐. 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면 그때 음주로 벌금 7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넘을 거예요.
3: 그러겠죠. 맞아요.
5: 물론 이제 시대상에 따라서 네. 음주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죠. 얼마나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그치. 어떤 상황에서 마셨냐.
3: 판사일 때.
5: 그때 마셨죠. 신분이 뭐였냐, 뭐라고 말을 했었냐. 판사 때 그랬다면 판사라고 말을 했었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70만 원으로 빨리 끝났냐. 많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거. 오늘 아침에도 그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보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양모 씨의 타겟은 김승원이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세게 와요. 그럼 또 뭔가 방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3: 또 폭로되고.
5: 김승원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긴 한데 법무부 일은 전혀 못하고 그거 해명하면서 네. 국회 가서 혼나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싸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그래도 임명 강행할 거다?
5: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장관이라는 그 김승원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3: 그래요?
5: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을 거니까. 자꾸 이제 큰 주제로 네.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네. 그럼 말씀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3: 기자들은 또 물어보겠지.
5: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김승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려고 하고 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비껴가면서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뭐 원칙적인 얘기 하시겠는데 중요한 건 앞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일단은. 네. 말씀드립니다.
3: 김종인 기자님.
6: 네.
3: 여당과 그럼 청와대 분위기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6: 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하는
3: 그래요?
6: 분위기고
3: 진짜?
6: 예, 밀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되게 묘한 지점이 포착이 되는 게 네. 제가 이제 전화해서 취재를 물어보잖아요.
3: 네.
6: 그러면은 친명계가 균열하고 깨지고 있어요.
3: 무슨 말이에요?
6: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그들한테도 초미의 관심사고
3: 네.
6: 대통령이 정리하면 지명 처리하면 우리 바닥 찍고 지지율도 국정 동력도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강행한다라고 하면 친명계들도 이제 서로 분화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면 우리 2028년 총선 진짜 뒤집어지고 어렵다. 그러면 나 하방할 거야.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지역을 엄청 열심히 관리해야 돼.
3: 네.
6: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답이 없어.
3: 대통령의 어떠한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당에는 미치지 못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김민석 대표도
6: 네.
3: 리더십이 흔들흔들 하겠네요.
6: 네, 그런
3: 영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3: 네.
6: 친명계와 비명계 개파석이 옅은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증인과 그 참고인 없이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너희들 너무 오만하다, 독주한다라는 반응이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3: 네.
6: 근데 또 아까 윤희석 대변인 잘 말씀 주셨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자들 만나면 쌍수 들고 대환영하고 있어요. 임명해라 임명해라. 그럼 공정이란 화두가 앞으로 4년을 지배할 거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낼 거다.
3: 네.
6: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우려하고 또 이번에 참여연대도 이거 결격 사유다라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잖아요.
3: 진보 쪽 언론들도 다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더라고요.
6: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지지율도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면 흩어질 수 있다.
3: 네.
6: 진짜 우리 선거연합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이것도 팔다리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해요.
3: 참 난감하겠네요.
7: 그러니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그걸 또 일각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강경론자들이 돌아설 것이다. 김성원 후보자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개혁을 또 선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난리칠 거다.
3: 네.
7: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 올해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참 진짜 정치가 너무 걱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장관 후보자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인 1위 또 뭐 정치 지도자 1위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 거칠어지는 김민석, 추미애 이 두 분 간의 싸움, 진영 간의 갈등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승려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기자님,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30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네요.
4: 네, 저도 방금 이제 후배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래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3: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근무했던 우리 윤희석 네. 대변인님. 딱 참모들이 그러면 왜 이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연기를 할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5: 일단 연기한다는 것은 기자회견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그 연기하는 이유가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고
3: 그렇죠. 갑자기.
5: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딱
3: 뭘까요?
5: 하나죠.
3: 뭐예요?
5: 오늘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한 평가가 네. 기자회견을 조금이라도 연기해서 원래 잡혀 있었던 그런 준비들을 준비된 것들을 바꿔야 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좀 안 좋아지는 수치가 나왔다 더 좋아지는 수치가 나오면은 굳이 뭐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5: 그렇죠. 좋아지면 그렇죠? 뭐 네. 그럴 이유는 없고 즉석으로 얘기해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더 뭔가를 보강하고 네.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궁금하네요.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7: 근데 어떤 변수, 뭐 다른 변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청와대에서 저는 이유를 안 밝히고 있어가지고
3: 네.
7: 어떤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1시간 반 전에 지금 고지를 한 거라
3: 그러니까.
7: 어떤 급변 사태가 있어서 미룬다는 게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3: 네.
7: 30분 미루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3: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따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들은 거는 북한 내부에 뭔가 긴박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대단히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으니까
5: 한번,
3: 예, 북한에 뭐 어떤 급박한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 김종일 기자님께서 나중에 네.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3: 한동훈 의원이 참 한 2주 동안 김성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주도했잖아요.
4: 그렇죠.
3: 분위기 다 이끌고 네. 거의 김성원은 안 돼라는 여론을 만든 거는 한동훈 의원이에요.
4: 네, 한마디로 이슈 파이팅을 한동훈 의원이 네. 해냈죠.
3: 네. 네, 기자들 반응 어떠세요?
4: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부터 그걸 끌고 가는 2주간 아젠다 키핑까지 해내서 한동훈 의원의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이에요.
3: 네.
4: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잡았던 그 프레임, 오빠 그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깨지 못해서
3: 네.
4: 결국에는 그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유출 게이트. 그러고 해서 반반 가져가는 그 전략을 선택했다고 기자들은 많이 해석하거든요.
3: 그렇죠.
4: 오빠 게이트를 깨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던진 그 자료에 대한 출처 이런 공방전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그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차기 대선주자 1위라든가 영향력 같은 부분들 선두에 나서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일단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3: 지난주에 저도 그 정치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평소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호감도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먼저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승 변호사님.
7: 네.
3: 여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7: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의원의 한계를 많이 봐서.
3: 한계?
7: 네.
3: 어떤 한계?
7: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뭐 평론하시는 분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지만 사적인 인연이 관여가 돼서 경솔하게 민원을 전달한 건 잘못이 명백하잖아요. 그 저도 사과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3: 어떤 게 더 나갔어요?
7: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오빠들이 이 로비에 대거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3: 네. 그리고 오빠 게이트.
7: 예, 그리고 기소유예는 정권의 눈치, 정권이 바뀔 걸 눈치를 봐서 특혜를 준 걸 것이다. 뭐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 300억짜리.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덧붙였는데 그 반박된 것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과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명료하고 증거가 갖춰진 것들 위주로 강하게 하고 그걸 좀 넘어서서 더 이슈 파이팅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해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든지. 네. 룸살롱 이런 단어들이 귀에 딱 꽂히잖아요. 네, 오빠 룸살롱 딱 꽂히잖아요. 그런데 네. 룸살롱은 아니라는 게 여러 경로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보도도 나왔지만 한동훈 의원실의 보좌관도 그 양 씨 가게에 자주 갔었고 양 씨로부터 오빠의 소리를 듣는다더라. 그 이제 봉지욱 기자 같은 분은 아예 뭐 그 보좌관 신원을 특정을 해버리셨던데 근데 저는 뭐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3: 그런데 변호사님 예. 그 뭐 그냥 그 가게 가서 예.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오빠라고 불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7: 아, 문제는 아니죠 그건.
3: 그거 예. 오빠라고 하니까 그냥 불법적인 민원 청탁한 거 아니냐 그게 문제지.
7: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취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룸살롱이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네. 안동훈 의원이. 근데 네. 자기 보장하는데만. 체크를 해도 아이 그 룸사롱이라 하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데요. 네. 그게 바예요, 바. 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좌관하고도 소통 없이 그냥 막 달리신 거 아닌가. 네. 그런 한계를 좀 본다는 거예요.
5: 그 보좌관이라는 분이 연배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 그 업소에 갔었다는 거는 한 20년 전 얘기고.
3: 아, 20년 전. 네. 아, 그러네.
5: 그 기사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알고 보좌진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까? 20년 전 혹시 거기 갔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사적 인연 좋은데 그게 공적용으로 들어온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중이 반응할 만한 녹취록의 단어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노출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러한 큰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국회의원이 직접 전달했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앞단은 뭐 그거는 사적 여경이니까. 그
3: 강승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뭐 예. 많이 하셨어요. 그게 문제라고. 뭐
5: 그겁니다.
7: 네. 예. 그 보좌관은 왜 저 조언을 안 했을까요? 저 양 씨 아는데요.
3: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20년 전에 간 거.
7: 글쎄요. 예. 네. 저 의문입니다.
3: 윤희석 대변인 예. 한동훈 의원 2주 동안 잘했다라고
5: 네, 저는 얻은 게 훨씬 많다고 봐요. 물론 뭐 비판하실 지점에 대해서 저도 수긍한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대중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네. 그 임명된 김승원 후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무리한 전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대표 선수로 나와서 그 분노를 해소할 만한 얘기를 한 거다. 네. 그게 반응의 이유다. 네. 그래서 요즘 정치인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 나 좋아라는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 사람이 뭘 했냐. 아 시원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상이라든지 리더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에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그게 작동하는 정치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다소 거칠다고 볼 수 있어도 대중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또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반응한 한동훈 의원의 정치 행보였고 거기에 대중들이 또 대응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차기 지도자 1위, 신뢰받는 정치인 1위. 기분 좋으시겠네요.
5: 나쁘진 않은데 멀었어요.
3: 멀었어요?
5: 예, 멀었습니다. 과정이 많죠.
3: 오래 갈까요? 이런 분위기가.
4: 당분간은 갈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마크맨들이랑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의원은 참 독특한 캐릭터다.
3: 어떤 면에서요?
4: 그거를 한 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의원은 참 빠와 까 모두 미치게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로든 그렇죠. 나쁜 의미로든
3: 그렇죠.
4: 예, 참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아주 신기한 캐릭터인 게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에 제가 참 공감하는 게 이번에 김승원 그 이슈를 이렇게 논란으로 대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분은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지 사실 한동훈 의원 친한계한테 제일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어떻게 보면 복당이잖아요. 복당으로 가는 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별로 한동훈 의원한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3: 네.
4: 이분은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라고 하면 일단 치고 나가고 제가 아까 윤석 그 대변인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약간 속으로 빙그레 웃었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아까 장애 집회 나가자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문화일보에서 일면에 쓰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친한계에서 전원이 이걸 진화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윤석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 아 언론에서는 처음에 와 한동훈 의원이 그럼 장애 깃발 꽂고 이제 이거 조국 사태처럼 이거 내가 만들어 보겠어라고 저는 처음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취재를 했는데 친한계에서는 막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동훈 의원 정말 독특한 캐릭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언론에서
3: 네.
7: 비판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대단히 좀 성급하고 확정 평양의 성향도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교정하는 노력보다 인정하고 교정하기보다 새로운 걸로 덮어씌워버리는 다른 것도 센 거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보수의 리더 내지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갖고 지금 정치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부분은. 네.
3: 한동훈의 패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그냥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저를 또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좀 지금 차기 지도자 뭐 품격 있는 지도자 뭐 이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온몸으로 맞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5: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3: 네.
5: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3: 네.
5: 예를 들어 뭐 당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까지 하면 뭐 중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뭐 지지층 네, 눈치도 맞아. 좀 보고
3: 네.
5: 내가 지금 선수가 얼마인데 내 위와 아래를 좀 보고
3: 네.
5: 뭐 공천도 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거창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 국민의 삶 뭐 이런 거
3: 네.
5: 뭐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계속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러면 국민이 느낄 만한 거를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 거의 사과잖아요, 사과.
3: 네.
5: 1년 3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김승원 후보자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민을 바라본 정치냐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3: 네.
5: 한동훈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말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가 진짜 국민만 보고 가는구나. 그냥 상대가 국민이에요. 이 앞에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공 상태야.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세요? 김성환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상하고 너무 달라서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네. 여론조사 보면 그게 다르다.
3: 네.
5: 기존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문법 이런 거하고 공식이 결론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3: 하여튼 핫한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 극복을 해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 신뢰도 1위 조사는요.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7: 네.
3: 추미애 도지사 왜 그래요? 진단해 주세요.
7: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요.
3: 대통령 하고 싶어요?
7: 네.
3: 아직 근데 4년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래요?
7: 왜냐하면 도지사 임기 끝나는 해 대선하니까요.
3: 네.
7: 지금 미리 빌드업 해야 되고요.
3: 네.
7: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 네. 거기에 결집됐던 사람들 네. 흡수하려면 지금이거든요. 네. 더 늦으면 흐지부지 되니까 네. 흩어지기 전에 내가 모아야 된다. 네. 뭐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 게다가 네.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크게 떨어진 추세에 있으니까 이때가 적기다. 주식으로 치면 저점 매수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3: 대통령에게 와서 빌어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네.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7: 근데 이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중수청장이 그토록 문제인가? 네.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가 뭐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치는 순간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다거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납득이 안 돼요.
3: 안 돼요?
7: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억지로 쟁점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마치 검찰개혁을 또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여론을 그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쟁점을 만들어서 10월달부터 출범되는 중수청 공소청이 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안착될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3: 네.
7: 그냥 검사 출신 친윤 이거 대통령이 또 우리 배신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시키는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건 국정을 도울 생각이 없는 자들이고 대통령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가 진짜 진보고 대통령은 실패한 진보 네. 내지는 가짜 진보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다. 이 내심이 있다는 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겨우 지금 집권 2년 차에 네. 그게 과연 옳은 태도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이익이 있느냐. 다음 대권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을 시켜야 정권이 연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폄훼해가지고 당내 경쟁에서는 이기겠죠. 당내 경쟁에서는 또 뭐 그 민주당스러운 뭐 이래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는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논외라고 오로지 그냥 김어준 월드만 쳐다보고 있는 게

0: 그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그 강한 공세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격앙되고 이거 배반이고 배신이다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1: 살벌하죠, 아주.
0: 네, 그러면서 그 추미애 지사가 지금 본인은 이재명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기지사라는 변방에서 차별화 그 모델을 해서 계속해서 견제구를 던져서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중앙 정치에 훈수를 두고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고 그렇게 중앙 언론에 계속 소환되는 그런 그 모델로 가려고 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김민석 대표를 때려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약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46%라는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김민석 대표가 당내 주류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공백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흔드니까 흔들리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때릴 거다라는 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근데 말씀 주신 부분 중에
1: 네.
2: 이재명 모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1: 왜요?
2: 모델은 도지사 하면서 도정만 했지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홍준표 모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1: 아.
2: 대구시장 하면서 계속 윤석열 이름 가면 안
1: 망자하다.
2: 된다.
1: 가만히
2: 뭐.
1: 있는 나를 왜 끌어들이나?
2: 네. 중앙정치 계속 메시지 내고 뭐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뭐그 모델이죠. 사실.
1: 알겠습니다. 그 잠깐 속보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기자회견 30분 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발언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하실 말씀과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하여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정제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야 지금. 공소시효 이거
3: 아니,
1: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나 막.
3: 저 메시지 만드는데 30분 걸렸겠습니다.
1: 아.
3: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1: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0: 네, 엄청나게 전화했겠죠.
1: 윤희석
3: 예.
1: 대변인님, 김민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왕적 도지사 이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3: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1: 네.
3: 당대표니까.
1: 네.
3: 추미애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도발적 정치행보를 한다고 해서
1: 네.
3: 민주당 전체 진영,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각하고 또 데뷔 30년 된 분입니다. 96년 총선 때 들어오신 분이라 신선함이 없어요. 그동안 싸우신 것도 많고 좋든 나쁘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추미애 지사가 뭘 믿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1: 누구요?
3: 추미애라는 분이 비호감 이미지가 많음에도 일정 부분 지지세를 민주당 진영에서 확보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보면 압도적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1: 강성지지층이
3: 추미애 지사 같은 말을 해도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소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1: 그렇죠.
3: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죠. 그뭐 진압이든 뭐 뭐든 간에.
1: 진압이 될까요?
3: 어렵겠죠.
1: 어려워요?
3: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추미애 김민석 했을 때딱 보면 무게감이 좀 기울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원내에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는 분을 다시 살린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입니다.
1: 그러니까.
3: 당시 당대표. 우리가
1: 맞아요.
3: 다 알잖아요. 정치의 비정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싸움을 보게 될때 누가 이길 거냐, 누구에게 무게추가 실리냐 이건 다 판단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쓸수 있는 정치적 수가 되게 적다는 겁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 아예 탈당하란 말까지 했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민주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탈당이라도 해서 큰 정치 하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 탈당 못하죠.
1: 네.
3: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남은 4년 가까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
1: 아이고.
3: 거다.
1: 이렇게 전망하시는구나.
0: 언론에서는 이미 추석 전쟁이라는 조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조어가 나왔다는 거는
1: 네.
0: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이제 방증이죠.

0: 김종일 기자님은 결국엔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플러스 이재명 대 추미애
1: 네.
0: 대 플러스 박시영 김어준.
1: 저는 누가 이길 거라기보다는 누가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이 진짜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장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0: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강수영 대변인.
2: 저는 근데 국민들 시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그이 싸움에 국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 거냐. 꼭그 팬덤이나 당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면은요.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뭐좀 해보겠다는데 안 해서 왜 저래?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0: 네.
2: 추미애 도지사는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 건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질 것 같거든요. 항상 보면은 무리수 던지다가 역풍 맞고 이런 적이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갑자기 뭐나 단독 영수회담하다 이래가지고 아니 야권이 연대가 지금 싸우고
0: 맞아.
2: 있는데 왜 혼자서 단독 영수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어쨌든 자기 존재감이 최우선인 사람이라 자충수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력적인 상대라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메시지 내시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시면은 지켜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이게 힘이 있나? 뭐 대통령이 이게 뭐왜 저걸 진압을 못하지? 이게 더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화해 연대보다도
0: 네.
2: 혼낼 건좀 혼내시라.
0: 혼내시라.
2: 예, 그 말씀 드립니다.
0: 30초 남았는데요. 강세웅 변호사님께만 질문 드릴게요.
2: 네.
0: 김민석 대표 한달다돼 가는데
2: 네.
0: 잘하고 있습니까?
2: 아직 조금 이 메시지가 좀 걱정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0: 메시지만 걱정됩니까?
2: 예, 다른 건 아직 뭐 그렇게 흠잡을 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다른 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0: 이상 민주당 TV 고정 패널 강세웅 변호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세분 오늘 총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한 건데 발표 이후 엔화는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6: 역시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서 1.25%가 됐습니다. 6월에 금리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현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7: 지금은 1.0% 정도から 1.25% 정도로 변경할 것을 찬성 다수로 결정했습니다.
6: 보통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번엔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반대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처음 임명된 위원들인데 현 경제와 물가 정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기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본은행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높은데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추가 인상에 쏠리고 있는데 우에다 총재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7: 경제국가 金融情勢に応じて引き続き政策金利を 引き上げ 金融緩和の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6: 다만 조정 시점이나 속도와 관련해선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영향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발표 직후 엔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데다 정책위원 일부가 반대하며 추가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필리핀에서 또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16살 용의자는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현지 시간 18일 오후 1시 18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남 코타바토주의 방가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이 여럿 다쳤는데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Unfortunately, yung narinig natin mula sa office is meron na tayong tatlong confirm na namatay. Ang iba ginagamot pa sa mga iba't ibang hospitals dito around sa munisipalidad ng Banga.
8: 수사 당국은 교육부 공무원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mm 권총을 꺼내 가져왔고 범행 직전 친구 두 명에게 점심 식사 직후에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온라인 모임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 Initial lamang na aming nakita ay nakausap namin yung best friend ng bata. Ay itong bata pala ay membro ng true crime community. So ito ay iniimbestigahan pa rin natin kapulisan kung ano ba ito at ano ba nakapaloob ng internet community na ito.
8: 필리핀에서는 최근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살, 15살 용의자들이 권총을 쏴 학생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민다나오 섬 남 삼보앙가주의 중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으로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시행했지만 결국 반복되는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개막 전부터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하키 경기에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태극기가 펼쳐지고 애국가가 나와야 될 상황에 북한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남자학기 경기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15일 크루즈 입항 행사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히데요시 씨가 등장한 데 이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연속. 대한체육회는 개막도 전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두 번째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악한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보다 사정이 나은 크루즈에선 2인실에 3명이 또 남녀가 한 방에 배정되는 실수도 잇따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새로운 대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3: We don't want to leave a white elephant after the games here. So it was not easy discussions, but it was also not a compromise because then we find a very unique kind of alternatives.
12: 지난주 내린 폭우도 악재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2021년 하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른 아쉬움을 극복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흥행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기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4: 町の至るところこのアジア大会の旗を目に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人の話題も増えて SNS等で書かれることも増えてますのでかなり この名古屋としては盛り上がってます。
12: 현장 스태프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공식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인들의 축제. 일본 최대의 제조업 도시 나고야는 미래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개막 도전에 그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1: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가는 아시안게임엔 생소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종합격투기, MMA가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종합격투기 대표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15: 사각형의 철망 안에서 상대를 노려보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복싱의 펀치와 태권도의 발차기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유도와 레슬링의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종합 격투기 MMA 대표팀입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남자 4개와 여자 2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드FC 현역 챔피언인 윤태영과 고등학생 때 프로에 데뷔한 천재 파이터 최은석, 여자부 베테랑 이보미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프로 무대에서만 뛰던 파이터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남다른 각오로 첫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 좋은 성과를 얻으면 이제 다음 후배들 아니면 뭐 다음 세대 선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엘리트 체육으로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5: 훈련장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힘겨운 현실 속에도 우리 대표팀은 MMA를 대표하는 스타 권하솔 코치의 지도 아래 강훈련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7: 산뛰기 하면 유도, 레슬링, 복싱이 1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종합격투기가 만약에 진천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 아시안게임은 MMA를 상징하는 철망 없이 팔각형의 매트 위에서 겨룬다는 점이 메달 색깔을 가릴 변수로 꼽힙니다. 대한 MMA협회는 금메달리스트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엘리트 스포츠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 3명의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따서 포상금 9억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15: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MMA는 대회 초반인 20일부터 4일 동안 첫 메달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정을 위하여 금신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며 방송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음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런 제목을 주제를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때 여인으로서 생산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얘기, 웃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약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네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라와 국가도 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민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민족 앞에 종족이라고 있죠. 종족, 민족 그렇게 돼요. 한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봤을 때 한민족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한다는 거죠. 그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리치라는 말이에요. 부유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많은 복이 있고 신약에 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다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복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닥친 모든 환경에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시, 물론 이스마엘도 하갈을 통한 아브라함의 시지만은 이 두 시가 두 종자가 두 사람이 어떤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때서부터는 누구예요? 육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4살이 되어가지고 큰 형인데 이제 응애응애하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14살 된 그 형은 아이를 기뻐하고 아이를 야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롱했다고 그랬어. 희롱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질투가 섞인 말이요. 그는 악이 담긴 소리예요. 육의 자녀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이 뜨지 않게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 사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을 몰라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하갈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에요. 여정을 취해서 그때 애굽에서 온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서 취한 여정의 몸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이야기 알죠? 홍길동이는 대감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서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도 대돌 아래서 엎드려 절해야 되고 아버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나왔을 때는 저 다른 외딴 섬에 말하자면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서 그 홍길동이가 젠 걸음은 전국을 누비면서 홍길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적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부모에게서 난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서자라고 그래. 홍길동이처럼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중인이라고 해요. 쌍놈도 아니고 우리 조선에서는 그랬어요. 양반도 아니고 중간에. 이 사람들은 대개 기술로 또 장사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겨났어요. 먹을 거 싸줘가지고 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냉엄하고도 하나님의 엄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엄중경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간치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엄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은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그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중동의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도 누구를 얻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자부를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을 나가서 용맹스러운 사냥꾼은 됐어요. 전쟁을 했어요. 문명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어요. 역사로 보면 이것이 인류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가 퍼져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법통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데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구원을 확신한 구원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영생의 삶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겁니다. 이것은 동행하신다는 뜻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그 동행은 지금도 동행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밝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회복에, 치유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세계에서 오늘도 대를 이어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은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은 이스마엘 하갈의 조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큰 국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본 이삭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겁니다. 충돌을 했던 겁니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방법에서 그는 떠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뜻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 이거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그들 눈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동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최근의 역사로 볼 때는 이러한 자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상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 성품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새 성품이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옛 성품을 그저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납니다. 맥키턴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삭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으니 오늘 우리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삭의 후손이 존재하며 참 이스라엘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인 세상적인 방부로 살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삭이 탄생한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라와 함께 이룬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인물로서 이 땅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모여서 서로 밀고 당기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4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역들 때문에 4장 3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몰려왔을까요? 뭔가 예수님에게서 얻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저분에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데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분에게 가자 하면서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도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였고 사람들도 많아서 아주 복잡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가 몰려오자 기적부터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부터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는요, 너무나 많은 숫자여서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막 밀고 당기고 그 이상으로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건데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두 척의 배가 묶여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 등 출신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불러왔지만 같은 호수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그물을 씻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종종 그물에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물은 당시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서 바로 씻어놓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바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은 거기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누구의 배에 오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시대 당시 어부는 아주 힘들고 고된 그런 직업이었어요.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잡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아침 해가 뜨고 나면은 물속에서 그물이 너무 환하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끌어올렸던 거죠. 어부들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정도 사이에 물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는 당연히 엔진 달린 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어부들은 호수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 가야만 했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약 13마일, 21km 정도 되고 동서 길이가 7.5마일, 12km 정도라서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짧은 거리를 노를 저어가는데도 가더라도 4마일 가까이 노를 저어가야만 했어요. 물고기는 주로 우기인 겨울에 많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나가서 일을 하던 갈릴리 어부들은 항상 비로 흠뻑 젖게 되었고 또 물속에 던진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그들은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한 날씨이며 우기라 비도 많이 와서 으슬으슬 추운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것도 모자라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야 했으니까 어부들은 밤새 몸을 떨며 지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종로등에 시달린 어부들은 빨리 그물을 씻어놓고 낮에 푹 자서 피로를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른 아침에요.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무리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레 호수가에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점점 호수 쪽으로 미이셨고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피곤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물이 썩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쌓여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시몬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유기해서 약간 떨어지게 하도록 부탁하신 뒤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의 사실이에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조금 전 부른 그러한 그물을 던져봤지만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결국은 한 번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거 참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 4절과 시몬의 순종이 나오는 5절 사이는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그는 오, 예, 알았습니다 하며 금방 아무 주저음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까? 첫째는요,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순종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큰 허탈과 피곤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는 일이 당시 갈릴리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 시몬은 세마포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다 발렸고 이제 집에 돌아가 지난밤의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술 한 잔 거친 후에 두 다리 쭉 뻗고 늘어지게 잘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도의 허탈감과 피로감이 겹친 그 순간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령하려면 그물을 씻기 전에 할 것인데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말라놓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제야 명령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아니 그물 씻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물을 씻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씻을 때까지 다 본 다음에 그물을 말리는데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니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좀 진지게 가지 이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시몬은 다시 호수 중앙의 깊은 데까지 가서 노를 저어야 할 갈 힘까지 없는 상태였어요. 밤새 몇 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나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쉬면서 잠을 잘 시간이지 또 가서 일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잠을 자야 그날 밤에 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호수 중앙까지 몇 시간에 걸쳐 노를 젓고 그물을 내린 다음 다시 호수가로 돌아오면 이미 해가 높은 곳에 있고 하루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던 시몬에게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고 휴식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이처럼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상황이 좋고 건강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좀 일합시다 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요즘 좀 아파서 좀 이런저런 이유를 내면서 이게 다 해결되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가 날 때도 주님이 원하니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 아침이었어요. 이미 해가 뜨고 나면은 세마포 그물을 내려보았자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시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이끌고 깊은 데까지 가봤자 물고기가 걸려들 리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지금 이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0여 년의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시몬의 행한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이 벗어나는 일이라 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비록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보겠다 하는 것이 순종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심을 겪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즉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라면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서만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그런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문외함이었던 목수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하고 피곤한 시몬에게 코치를 하는 상황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데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 중 선을 넘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선을 넘는 일과 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예수님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설교하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것은 아주 웃기는 일이죠. 신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초신자가 와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어부가 어업에서 문의한 전직 목수이자 현직 선생인 예수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밤을 새서 일하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걸까요? 5절 보세요. 이 점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죠. 시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선생이 아니에요. 즉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라고 의미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테스는 대장, 관원, 시장, 대학총장 등 의미가 있는데 모두 권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능력의 주님이 가지신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에는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 배를 움직여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몬이잖아요. 자기 배니까 그래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배 안으로 들어가서 노를 저어서 호수 쪽으로 들어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동안에 시몬은 배 안에 함께 있으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던지 아니면 배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 틀림이 없어요. 그는 거기 있는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납비, 선생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몬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체험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4장에 보니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린 것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4장 38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몬 즉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이 사실은 화병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대리사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모집에 같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과 가정을 잘 돌보기보다 자꾸 예수를 따라다니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장모가 화가 나서 화병에 걸려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만남 사건이 시몬의 장모가 들렸던 열병을 고쳐준 사건 이전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냥 이 순서대로 그 후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큰 지장은 없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높았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시몬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예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고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아갔던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주다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로도 듣고 스스로 성경도 읽으며 통독하고 기도하고 삼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0: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두 배에 가득 실은 물고기의 양은 당시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2주 동안 잡을 만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대박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 아마 대박 대박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이로써 힘겨운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업해서 날마다 이렇게 잡으면 정말 대박날 수밖에 없잖아요.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할 날이 아마 머지 않게 됐을 거예요. 8절부터 11절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만선의 축복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동업해서 얻을 부와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불과 몇 시간 전에 느꼈던 절망감을 이제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요. 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붙잡아도 부족한데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부들의 생활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비록 거기가 호수였지만 지형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풍도 부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거친 뱃사람이었어요. 각 나라와 문화마다 고유한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이 넵튠입니다. 한국에는 용왕님이라 그러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바다의 신으로는 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그런 미신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나라에서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해야 고기들을 많이 몰아주고 바다의 신이 노하면 풍랑을 일게 하고 배가 뒤집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가 난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고향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 바다에 몸을 던진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성경에도 요나도 그런 이유로 바다에 던져졌어요. 사실 베드로가 활동하던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은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물고기가 너무 많은 갈릴리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줬는데 한마디도 물고기가 걸리지 않은 것은 이 베드로 어부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이른 아침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옆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 자기에 일어났던 이 불가사의한 일 때문에 귀신에 홀린 그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바다신이 있어서 나에게 노한 것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물고기가 잘 잡혔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 저분이 못 잡게 만드신 게 아닐까? 실제로 그랬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능력으로 갈릴리에게 그토록 잘 잡히는 물고기를 잠시 안 잡히게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적입니다. 시몬을 부르시기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바로 옆에서 그물을 씻으며 자기 배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이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거리로 말씀을 전하던 낙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혹신하는 마음으로 깊은 것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처음이에요. 물고기 떼가 막 자기 금문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자기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나 잡아주세요 하고 막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베드로를 놀랐고 두렵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바다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저분이 바다의 신이 아닌가? 혹시 지난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게 한 분이 저분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니까 이제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분 앞에 와서 손을 붙잡고 선생님 우리 동업합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연속으로 두 번씩이나 일어난 것을 경험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을 일으킨 저분이 두려워해졌던 거죠.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게 지금도 다 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신과 같은 존재, 최소한 신이 보낸 대리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이분과 계속 같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떠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이 구약 때부터 내려온 생각인데 그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스워하지 말라. 이제 후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특이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0절에 보면 분명 예수님이 시몬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11절에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의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말하고 있죠. 실제로 나오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이 바로 이들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방금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증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육지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그런 일을 경험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심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그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그의 동료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완전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실수도 하면서 또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러나 최소한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끝까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기쁘다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정말 믿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죠.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떨어서 살 때도 있고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주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가 자른다고 뭐가 되냐? 예, 맞아요.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도 뭔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변화되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갈릴리 어부들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혹시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만 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바로 그거예요. 늘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항상 비춰보면서 물을 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지역 272-603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만의 멸망과 하나님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서 7장은 구속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에스더 7장은 단순하게 왕과 왕비 그리고 이인자 하만이 함께한 두 번째 잔치를 기록하려고 했던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집행되는 재판정, 심판의 자리, 현장이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죠. 두 번째 초대한 잔치에서 비로소 왕이 재차 물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요구사항들, 자기 민족의 구원, 그리고 하만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죠. 당시 왕의 어전에서 왕비가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건 것이었고요. 특히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이인자였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 총애해서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유다인 학살 명령이었잖아요. 그날과 시를 정해서 다 도륙하고 물건을 빼앗고 진멸하라는 게 내용인데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뭐죠? 이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전멸될 게 확정된 상황이에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잔치상에 홀로 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더 왕비는 왕의 권위와 앞장섰어야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만의 권세, 그 총애를 받는 명예와 동시에 마주해야 했잖아요. 얼마나 그 심적 부담이 컸을까요? 이때 에스더 왕비가 보여준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시고 이 재판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 잔치의 자리는 최후의 만찬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의 굴레가 벗겨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7장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지다, 엎드러지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더 7장 8절을 보면 왕이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에스더 왕후가 말할 때에 감정이 복받치고 우리말로 열받으니까 왕의 후원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잠시 숨 돌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왕이 그 잔치상에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의자 위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나팔. 히브리어로 나팔은 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추락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만은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겠죠. 신났죠. 다 자기 세상이고 뜻대로 다 되고 장대도 높이 달고 다 했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죠. 자리도 그렇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었던 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그 순간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모래성이었었는지 깨닫는 거죠. 비참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왕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내시들 신하들이 와서 그의 얼굴을 감쌌더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교만한 자가 스스로 높인 자리는 결국 비참하게 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조각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안 계셨는데도 무감각하게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렸던 결단, 결정,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겠죠. 나팔, 쓰러지다, 무너지다,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추락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만 악이 종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한 결과가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왕후가 여인의 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의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강하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츠. 성경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것을 에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나무, 또 신약의 십자가, 나무와 연결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 그 나무는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츠는 그저 나무 조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악인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인 거죠. 자기 꾀에, 자기 교만함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심판하는 수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악인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분,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애츠, 나무, 악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을 꺾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통로로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만과 같은 위협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고 부부관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참을성 있게 두 번의 잔치를 꾹꾹 눌러가면서 마음으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참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꾀에 넘어질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정의를, 이 땅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만의 멸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왕 다음엔 나야. 왕은 그렇다 치고 나는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이 말로 들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정 안에 내가 옳다는 교만이 하만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죠. 나는 미국에 온 지 오래됐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는 은혜와 은사가 많아. 나는 영어를 잘해. 나는 신분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옳고 크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외적인 적보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 성품입니다. 나의 혈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례함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실수하잖아요. 그때 교만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츠 나무를 예비하시고 악한 괴계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것을 드라마로 찍었으면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적이 없으시죠. 항상 정확하셨죠.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의 괴계를 허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하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눈 감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려고 노력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만의 교계 무너지게 하시고 에스더의 눈물이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 가정 또 공동체의 모든 위기와 고통과 속상함과 또 억울함을 주 예수님의 공의 아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 하거나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내 안에 교만을 뿌리 뽑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주님께 다 드러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기회와 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영적 선전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붉은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이 지혜와 총명의 영,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다시 말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의 영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열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내 생물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병거라기라고도 하고 내 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이 다른 종류의 말들이 나오고 또 내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을 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봉함이 된 말씀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은 말씀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이긴자입니다. 이긴자.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기셔서 그 인을 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무엇인지 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계시의 영이 임하고 승리한 자의 영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 임하고 이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인봉된 말씀이 열어지고 열어진다는 것은 비밀이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열어지고 그 말씀이 열어진 자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은 그 왕을 보호자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고 그 보호자의 그 보호자를 받드는 내 생물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생물들은 계시록 4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보호자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를 둘러싸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24 장로들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를 들른 24 장로가 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수상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에도 두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두시면 복될 수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고 스라브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른 점은 또 천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어야 되는데, 천상의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돕고 있는 네 종류의 천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는 송아지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사자 같은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보호자에 들려 있는데, 그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의 존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이해가 되면, 오늘은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둘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어룽진 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으며, 그 붉은 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탄 자, 이제 네 말들이 있는데, 말들이라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가랴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천사들이 움직이면 바람과 같이 불꽃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런가 하면은 또 저희 인도와 또 중국과 파키스탄의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3차 대전도 있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2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종말 중에 종말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재난을 시작하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남영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이, 오늘 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오시려면요 어디서 와요? 죽을 때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살아나셔서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섞어 놓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 남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나 나는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인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믿고 있다니까. 무슨 부인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는 혹시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을 때가 돼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세 명을 데려갑니다. 가까운 곳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 저 여러분 죄를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 지은 죄 이게 받는 고통도 엄청난데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인으로서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고통을 받겠냐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세 명한테.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요, 물론 여러분 잠 안 자고 오늘 설교 말씀 깨어 있을 수 있으나 예수와 함께 깨어 있지 않냐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바람은 이 쓴 잔이 나한테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지러 왔지만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기도한다는 거. 오늘 요 기도도 한번 우리가 보너스로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죄를 떠나 돌 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이 안 꿇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보다 높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귀했는데 왜 제자들은 왜 잤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는 한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기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시간 동안도 못 깨어 있냐는 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예수를 믿든지 거듭이 났든지 안 났든지 지금 이 제자들처럼 배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깨어서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요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이걸 다 알아서 피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예수 안에서 죽게 사시자는 일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지 육신하고 영하고 속사람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여러분 먼저 죽어버리면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르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동일하게 세 번을 기도합니다. 기도요? 세 번은 기도해야지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시간은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왜 환난과 왜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피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려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하고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그 세상 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이느냐 아니면 진리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면은 보인다니까. 피하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오려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데 처음 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 팔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예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저 여러분한테는 유익이요. 저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본단 말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그거 다 이야기해 준다니까. 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의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제일 처음부터 먼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감당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무릎을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피할 자가 있고요 능히 피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피할 자는 말씀 듣고 조심해서 이렇게 피하는 거고 능히 피하는 것은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성령이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상태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태반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또 목사가 또 안 보인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니까 자꾸 목사가 보이는 것처럼 설명 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태도 보이고요 말씀도 보이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통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앞길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거듭나라를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여준다니까요.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될 걸 보여준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요 육신적으로 사랑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썩어진 거예요. 자식 쳐다볼 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보세요. 거듭이 났는지를 보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잘해주는 거로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거요. 여러분 다른 영생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정말 우리가 믿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인자 앞에 어떻게 서는 거요? 신부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사도 바울이요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 중매하는 거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이 세대 교회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이 뭐예요? 천사든 귀신이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 다 성령이라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능력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요. 얼마든지 사단이 여러분한테

0: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은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절대 그럴듯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한다? 가짜입니다. 내가 한번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은혜 체험했는데, 그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는 한 시간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주는 게 남아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불 세례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걸 두 개 붙여놓고 성령에 불로 불로 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피할 게 불, 유황불이죠 당연히. 뿐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볼 때요 인자가 오실 때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또한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나팔을 곧 불 거예요.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하고 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합해서 이게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이제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이 향로에다가 뭐를 담는다고요? 단 위에 불을 담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거불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지진이 나고요, 이런 뇌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읽어보면요, 땅에도 불, 바다에도 불, 강들에도 물, 근원에도 불, 하늘에 있는 태양도 불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이제 다른 불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그때가 나팔 불 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피한다는 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요 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줄이면은 그걸 쏟아요 땅에다가. 그럼 그걸 쏟을 때까지 여러분 거기 살려두겠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라고, 여러분 피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불이 내한테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뭐 환란을 지나가 뭐 점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 내가 불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9장에 가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나팔을 불단 말이에요. 불심판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연기가 메뚜기가 되고 메뚜기가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고, 여러분 그건 뭘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냐 자꾸만 여러분 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 필요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을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메뚜기 보고 풀 먹지 말고 푸른 수목도 먹지 말고 뭘 먹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가요 귀신같이 아는 거요. 여러분 입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귀신같이 안 되니까 메뚜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거듭났다 그래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서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공포, 유황불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을 맞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이 뭐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입맞은 증거가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걸 피하려면 심판을 피해야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1번, 2번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2번, 3번 이 부활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 말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도 그것 또 앉아있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 대언의 영이에요. 그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짐승의 표 말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인을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때 살아나서 심판자리에 가서 심판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걸 첫째 부활이라는데 관로를 딱 쳐놔서, 이게 중요해서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산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무조건 살아나야 돼.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면요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부활은 아직 온 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내가 항상 기도가 되는지, 내가 지금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 둘째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이제 마지막 때 되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보좌 앞에 섰는데요, 죽은 성전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살아나 본 적,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도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믿어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믿은 뒤는 분명히 여러분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또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리라.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요,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믿어서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 여러분 항상 기도되시나요? 언제나 세상하고 보다고 살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요, 덮어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이 났으면 하늘 나갈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각으로요? 그거 말고요, 보이셔야죠.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 여러분 연약합니다. 육신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듭이 났든 거듭이 나지 않았든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분 끌고 가고요. 그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뭘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지금 여기 때가 언제고요, 바로 코앞인지 저 멀리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구할 게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요, 거듭이 났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는 거요. 27절 그때까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구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몇이 있는지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5.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우리가 잘 아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발생지죠. 이슬람 사람들의 심장과 같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힘든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에서는 복음을 공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 하면 사우디의 그 메카의 관문인 도시 제다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렇게 사우디의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제다에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출발점은 한 가정부의 말 한마디였어요. 사우디 국왕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병원에 가서 그 손자를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왕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던 필리핀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나을 텐데.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말을 국왕이 듣고 국왕이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의 손자를 그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보내게 돼요. 구강의 손자가 이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점점 이 손자의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백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필리핀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 하나인 창고를 수리해서 필리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 제다에 이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가정부의 그 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의 그 성지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신코 던진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말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4세를 사시는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이기적인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절대로. 왜? 내 생명을 단축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베풀고 누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중에. 51절 상반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육체적인 핍박인지, 정신적인 핍박인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인지, 그 고난은 그 내용은 몰라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여기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다. 그죠? 조롱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정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아니,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돼요. 이 말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역시 동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는 거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한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5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타향살이 속에서 여기 보면 자기의 삶을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힘들고 고달픈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점점 힘든 그 삶이 되니까 말씀을 떠나서 야 그렇게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뀐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처한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조롱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조롱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또 자꾸 듣게 되다 보면 또 의심의 마음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처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49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2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이에요. 바로 기억.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요? 소망의 말씀. 여기 보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줬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조롱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낙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내 안으로 하여금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는 정말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나를 정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그 말씀 중학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이때부터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이 돼.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지. 이 말씀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막 너무너무 그 불평이 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하나님 좀 저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 목숨을 빨리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알겠죠. 죽여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신물이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좀 할 수 있는 말 하세요. 이 광야예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고기를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0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너무 잘 바라봐. 상황 파악이 너무너무 정확해.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바라봐요. 정말 오차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못하실 건이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출하기를 줘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도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 왜? 그 말은 소망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박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여다 내라. 내 마음속에 내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모든 정말 삶의 기초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탱케 해줘요. 제가요 꿈이 하나 있는데 배 타고 이 LA에서 한국에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거는 거예요. 아 세일링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대. 아유 가다가 배가 전복되면 어떠냐. 아 그래서 나도 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세일링 보트가 전복이 안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약간에서는 전복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배 밑에 아주 무거운 닐이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를 밑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그 원리예요. 오뚜기 원리야. 배는 오뚜기 같은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밑에가 무거워야 돼. 밑에가 무거워야 돼.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밤에. 여기 55절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다시 말씀해서 다시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질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말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얼마나 정말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순종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왜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이 나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요. 소망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생명을 살리고 정말 깊은 좌절에 있는 그 슬픔에 있는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대의 그 정치인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즉 예수님의 출생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복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친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성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예언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성도의 기도는 주님 저런 뜻이 아닐 겁니다. 성도가 잘 몰라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뜻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의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출발하여서 또 우간다로 가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다 그 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처럼 지금 이 땅을 걷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그 현존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때는 믿겨졌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셨는고 하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시험을 한번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갇히고 매를 맞고 투옥됐다가 다시 또 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정치가들이 바울에게서 왜 바울에게서 그 뇌물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고 현재 갇히기 전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었다가 다시 재판정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때의 대마를 비롯한 모든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바울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여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언제요?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동역자들이 한때는 뭐 주님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뭐 나도 선생님을 위하여서 사도를 위하여서 나도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이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셔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신 그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에게서 돌리면은 그때부터 생기는 그 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거만함이 들어와요.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는 이만 하면은 됐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내용, 예,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서 잘되든 못되든 힘이 들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감옥에도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폭풍 이는 그 바다의 가운데에서 죄수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어떤 때는 친히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를 강건하게 하셨던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자주 여러분의 입술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원수들로 당신의 발등상 즉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배할 적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 가면은 교회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아 저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은 온 세상의 교회가 아예 그냥 다 지워지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백마 승리한 개손 장면.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한 독재가 판을 치고 인간의 목숨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근거리에서 그냥 직접 사격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후퇴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진 기독교 종교인이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전체는 결코 후퇴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필링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마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와 그의 그 사촌지간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나도 데리고 가시오. 나도 가겠소.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어부의 삶으로 죽을 수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고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이 세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온 세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 하늘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해서 될 것이 있고 부인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무것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에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일부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0: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구름을 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름층 위쪽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예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부끄러운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여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경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 궤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성전 궤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그때의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냥을 집어넣는 그때의 그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이중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는요 다 헛되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천사가 날마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허튼 말로 그냥 뭐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I'm coming soon. 할렐루야. I'm coming soon. Jesus is coming soon.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뭐 다른 거 뭐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 곧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의 다른 방법,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간적인 무엇을 동원하여서 그 지금 처한 상황을 괴로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병만 더 높아지게 만듭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그 필요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2: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1: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1: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장외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총력 업무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장원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5: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4: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6: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 제일 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4: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7: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식품의약 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8: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9: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0: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8: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1: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8: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계열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로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씨의 주장에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4: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고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래 된 거지.
13: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월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총장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 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가수인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서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미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가 6,900선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낼지 관심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최근 거래 대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조정 국면을 시작한 6월 말부터 외국인은 무려 61조 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여전히 5% 선에서 등락 중이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긴축에 나선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16: The plain fact i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has been for too long.
15: 이런 대외 악재 속 증시 하단을 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수급 공백 우려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 목표 물량의 74.7%, SK하이닉스도 58.8%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6에서 7 거래일,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 거래일이면 자사주 매입 일정을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정 종료 시점은 11월 말이었지만 연휴를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일정이 최소 한 달여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주의 호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반도체 투톱의 전망을 가늠해볼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개되는 만큼 AI 산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모레 산업통상부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산자위는 모레 오전 미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서 비공개로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의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보고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서 많은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릴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이번 추석 명절 교통 정체는 연휴 초반이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짧아 지난해보다 이동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귀성길은 오는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붐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는 서울에서 목포가 최대 10시간 45분,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휴 후반부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서울로 돌아올 경우 부산에서 서울은 최대 9시간, 목포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40분으로 그나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귀경 귀성객과 성묘객까지 뒤섞이는 추석 명절 당일에는 자동차 684만여 대가 도로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정부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하 계획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곳곳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도 대거 증편합니다. 고속버스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0여 회 늘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 좌석도 3만 4천여 석 더 마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조기에 열 뿐 아니라 연안 여객선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운항 여부를 최대 3일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추석을 앞둔 휴일 전국 곳곳의 선산과 묘역에서는 벌초와 이른 성묘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은 뱃길로 벌초에 나섰고 추모공원도 일찌감치 성묘를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옛 초기에 기름을 넣고 벌초 떠날 준비를 떠올리며 정성스레 벌초를 시작합니다.
18: 그 숨을 대갖고 가족이 다 흩어져 있는데 사촌들도 이때는 다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조금 되지만은.
17: 묘 앞에 모인 가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껏 차립니다. 나란히 서서 절을 올리고 고인을 기리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추석을 앞둔 추모공원은 혼잡을 피해 서둘러 성묘에 나선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19: 명절 당일날 성묘를 하는 것보다는 일찍 내려와서 성묘를 하게 되면 차도 안 막히고 또 여유로운 한가위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오게 됐습니다.
17: 추석 연휴 직전 휴일, 가족과 함께 벌초와 성묘에 나선 시민들의 애틋한 마음만큼은 벌써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첫선을 보인 태크볼 남자 단식에서 우리나라의 이준석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축구에서 좋고 다시 태크볼로 종목을 바꿔 도전한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5: 족구와 탁구, 세팍타크로를 섞어놓은 신종 스포츠 태크볼의 아시안게임 첫 챔피언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회 결승에서 이라크의 알레야위를 2대0으로 물리치고 무실세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축구에서 족구로 다시 태크볼로 도전을 이어왔고 지난 2월에야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몰두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20: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사실 그것도 큰 결정인데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해서.
15: 사이크 신지혜는 여자 도로 독주에서 3위로 들어와 이번 대회 우리나라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수영과 사격에선 메달 색깔이 달랐습니다. 단거리 샛별 김영범과 간판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나란히 2, 3위로 골인했습니다. 김영범은 세계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판잔노에 단 0.04초 뒤졌습니다. 이주호는 배영 100m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6살에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반효진은 10m 공기소총에서 동메달을 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와 골반 통증을 이겨내고 생일에 선물로 받은 값진 메달이었습니다.
21: 동메달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기회가 더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첫 발은 중앙에서 살짝 비껴갔지만 우리 사격의 금메달 5개 목표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예진, 박하준 등이 줄줄이 출격합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0: 남자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을 앞둔 당일에 훈련장 이동을 위한 차량이 오지 않아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결승전에 앞서 체육관에서 슈팅 훈련 등을 하며 몸을 풀 계획이었지만 오전 10시 때 오기로 배정된 차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묶인 대표팀은 계획한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0: 조직이 고위층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 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3: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1: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에서는 국회 농해수익 여사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전수조사 결과와 앞으로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2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 내 반발 속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는데 반대파들이 요구하는 지명 철회 역시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조직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른바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7: 과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6: 정부도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6: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숙고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
6: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만 원래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거란 기류도 읽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간부 인사와 조직 구성 등 개청 작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재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내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까지 공격한 가운데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정권의 전멸을 입에 올리면서도 여전히 이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강경파인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예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동결자금과 해상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아직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이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면전 상태로 돌아가면 최근에 시험 발사한 신형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은 겁니다. 물밑에선 주변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새로운 종전 조건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이어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직접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가 개막하는 뉴욕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걸프 6개국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유엔 무대에 등장합니다.
11: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도 이제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그 니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지만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0: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90%는 러시아군이라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성폭력 사건 1,004건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고문, 위협, 강요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구금 장소에 수용된 남성이었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여성과 아동도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논문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AI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에 적용할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2: 이달 초 OpenAI가 세계 7대 수학 난제 가운데 하나인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의 발례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AI 에이전트가 추론과 계산을 반복해 증명을 만들고 또 다른 AI들이 이를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흘 뒤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서한 형태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AI 기업의 난제풀이 경쟁이 개념적 이해와 통찰을 얻는다는 수학의 본래 목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I는 수학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연구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13: AI is entering every step of the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ation. So people are using AI to do the literature search, design experiments, and analysis of the results, writing, peer review.
12: 연구 과정에서 AI 의존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AI 연구 윤리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AI 역할을 문헌 조사와 번역, 기초 코딩과 시뮬레이션 등 연구의 효율을 높이는 보조적 도구로 규정하고 AI 활용 범위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 업계에선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 자체를 연구하고 인간을 압도하는 지능을 갖는 상황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So you can take an AI and give it the problem of AI research, just like currently they've given it math research. You could make it do the tasks that we're currently doing, and then you get what's called an intelligence explosion.
12: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지 불과 4년, AI 도입 여부를 논의하던 학계는 이제 어디까지 AI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넘어갔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만큼 연구의 속도도 빨라졌지만 그 속도에 연구 현장이 떠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5: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씨는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장식물은 물론 금거북이와 디올백, 이우한어백 그림까지 금품 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6: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에 대한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15: 김 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역시 항소심 판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기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임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휴일인 오늘 대기가 건조하고 곳곳에 바람이 불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로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야산에서도 불이 나 등산객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이광영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12: 회색 연기 사이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17: 연쇄화재 우려로 공장은 두 동인데 인근으로 공장들이 많아갖고
12: 공장 안에 있던 물질들 대다수가 타기 쉬운 것들이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이목동 야산에 난 불로 등산객들에게 입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난 안전 문자가 전송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선 분리수거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선 달리던 1.5톤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여성과 동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뒤쪽 타이어가 찢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금 세대를 맞이한 남자 농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1970년 방콕과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통상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7일 발사되는 누리호 5호기에는 군집 위성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실립니다. 탑승객격인 이들 위성을 안전하게 우주로 내보내기 위해 관련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누리호 5차 발사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입니다. 1단 로켓이 불을 뿜으면 길이 47m, 무게 200톤 발사체가 지상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2분 3초 뒤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위성을 탑재한 머리 부분의 덮개를 떨어뜨려 무게를 줄인 뒤 2단 로켓을 분리합니다. 3단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다가 목표 궤도 570km 상공에 도달하면 연소를 멈춥니다. 지금부터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우주로 내보내는 사출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누리호 4호기는 같은 자세로 위성을 내보냈지만 5호기는 다릅니다. 주인공인 군집 위성 5기를 30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충돌 없이 안전하게 목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자세를 이리저리 바꿉니다. 자세 제어 기술과 함께 충격 흡수, 위성 발사 장치 등이 4차 때보다 진화했고 관련 부품 무게도 475kg 늘었습니다. 군집 위성이 모두 빠져나가면 1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10기가 2기씩 우주로 힘차게 나갑니다.
19: 위성들이 잘 올라가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양산 및 군집 위성 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8: 더욱 정교해진 위성 사출 기술과 함께 이번 5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통제센터 운영까지 주도한 전과 차별됩니다. YTN 권석입니다.
20: 내일도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립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충청도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18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3, 4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서울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합니다. 강릉 25도, 포항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또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고야는 내일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바람이 점차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서 많은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번 추석 명절 교통정체는 연휴 초반이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짧아 지난해보다 이동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귀성길은 오는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붐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는 서울에서 목포가 최대 10시간 45분,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휴 후반부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서울로 돌아올 경우 부산에서 서울은 최대 9시간, 목포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40분으로 그나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귀경 귀성객과 성묘객까지 뒤섞이는 추석 명절 당일에는 자동차 684만여 대가 도로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특별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정부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하 계획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곳곳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도 대거 증편합니다. 고속버스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0여 회 늘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 좌석도 3만 4천여석 더 마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조기에 열 뿐 아니라 연안 여객선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운항 여부를 최대 3일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귀성 차량과 퇴근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50%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00여 건으로 평소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비중은 20%로 가장 높았고 절반에 달하는 사고가 오후 2시에서 밤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김성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3: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2: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2: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 기관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3: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4: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 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2: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5: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연임 가능성을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7: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6: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8: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6: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6: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6: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서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대표적인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일주일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씨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국과수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1: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2: 나도 눈 깔쪄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에요.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래 된 거지.
11: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일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유수빈입니다.
1: 휴일인 오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로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야산에도 불이 나 등산객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 회색 연기 사이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14: 연쇄확대 우려로 공장은 주동인데 인건으로 공장들이 많아갖고
13: 공장 안에 있던 물질들 대다수가 타기 쉬운 것들이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이목동 야산에 난 불로 등산객들에게 입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난 안전 문자가 전송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선 분리수거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선 달리던 1.5톤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여성과 동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인간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발명해낼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인간이 누구야? 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감탄사로 보면서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죽음까지도 통과해서 찬란한 영생을 얻는 소망의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원 하나님의 형상, Original God's Image.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얼굴이 조금 민주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만 나온 애가 있어요? 영혼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리지널 가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함께해서 나라는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 나이다. 소돔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다를 바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이나 다 죽으면 티끌이나 재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존재,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인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 우리 육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스러운 육체, 암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다 썩어져가는 문둥병 같은 이러한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그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은 그 비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인 이 육체가 이제는 다 끝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만난 인간이 됐을 때 그때 구원받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멸의 또 다른 장소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생의 갈림길, 죽으면 도무지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과 영원한 살아있는 지옥과,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그냥 가서 묻혀져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뜨거워도 피할 수 없는 거. 뜨거운 냄비에 손을 살짝 대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딱 닿았어요. 시작. 아 뜨거워가 안 나와요. 아치지. 예. 근데 지옥은 아 뜨거운데 뗄 수 없는 거야. 그냥 아 뜨거워의 그 극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한 행복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극심한 최고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죽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타락하기 전, 즉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오성에 충만한 소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오성이라는 말은 시각, 촉각, 청각, 이 모든 감각으로 얻은 정보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오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오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요소, 그 하나님 형상의 재료가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육체에 입혀져서 창조된 것이 온전한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인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의 그 희열과 감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죄가 묻은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묻은 모든 죄의 먼지들을 떨어버리고 오리지널 가스 이미지로 회복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전통에서는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새로워진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영혼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영혼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가 아프거나 육체가 상하거나 육체에 오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내 육체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에 대해서는 판단이 돼, 우리가 봐도.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잘. 갈빈은 이렇게 영혼을 설명합니다. 육체와는 분리된 신적인 그 무엇이며 인간이 불멸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본질로서 육체의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가 영혼이다. 쉽게 얘기해서 육체와 영혼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이 소재가 이 영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칼빈은 신적인 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무엇, something, 무슨 something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를 심어주신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랑할 것, 내 명예를 얻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적인 것, 그 무엇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영혼을 사모하는 위대한 강아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들. 근데 영혼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는 강아지는 그냥 이뻐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얘 때문에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단순히 어떤 귀신의 존재 같은 희미한 것도 아니고요, 생각 속에 떠올려진 어떤 관념이나 만화에서 본 것처럼 뭐 연기가 뭐 이렇게 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런 것이 영혼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 존재하는 실체래요. 영혼도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육신을 씻어내는 목욕탕이 있지만 영혼의 깨끗함까지 원하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 곁에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육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 믿음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다 돼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 확인이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고백 속에는 당연히 영혼의 실체를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아니에요. 연기같이 사라지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실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존재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또 화학적으로도 어떤 화학자가 원재료 가치로 가격을 따져봤대요. 한 사람 몸 안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마그네슘들을 이 원재료 값이 얼마나 되나? 원자재 가격이 4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온다. 생물학적으로는요, 46개의 염색체로 된 이 DNA 세포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0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들, 상피조직, 뭐 결합조직, 뭐 근육조직, 신경조직, 네 가지로 구성된 신경조직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소화기관, 호흡기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육체의 속성 이미 다 파악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리 인간 자체에 살아가는 육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다 밝혀졌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전돼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영혼의 속성, 육체와 영혼 속에 나라는 영혼은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는다 입으로만 얘기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연구가 거의 끝났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세상은 깜깜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주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체 안에가 아니라 영혼 안에 거주하신다. 또 우리의 영혼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또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종교심,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심의 씨앗과 양심을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감각을 느낍니다. 또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설명할 수도 있는 능력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 말고 또 하나의 요소,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돼요? 죽어도 돼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또한 의지를 갖고 오성, 모든 감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오성과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하나 되게 해서 이동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우리 본적이 있죠. 원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현 주소가 있죠. 인간, 죄와 영혼으로 구성된 나에게도 본적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현 주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본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본적지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적지라고 이력서에 써야 돼.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에게 접근해 오면서 죄의 오물바구니를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깨져버렸어요. 탄산조각이 났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 호적지가 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떠돌이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회복되어 살아갑니다. 그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그곳까지 도착 못한 인생은 여전히 방황 중인 거예요. 또 돌고 있는 거예요. 본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출생이 어딘지 몰라요. 내 근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본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황하던 자리에서 내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신발 신은 거예요. 새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맛있게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10년이든 30년이든 있었지만 지금은 돌아온 아들이 돼서 아버지가 마련해 주시는 밥상을 받으며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 주소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렇게 돌아온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 내가 이 집 아들이었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막 종놈들 부리고 막 이렇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 근데 성경에도 없는 기록을 교회에서 막 살아가더라고요. 이 집사 막 미워하더라고요. 박 집사 막 째려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감사로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 여러분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인간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따져가는 그 인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원래 아름다웠는데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로 회복돼서 아들의 자리 송아지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 안에서 새 신발 신고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가 오늘 나의 현 주소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본적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아처럼 살아가던 버림받았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너의 본적이 여기라고 너의 출생지가 여기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완전하게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는 완벽한 회복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회복된 인간인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고는 시커먼 것도 예수 만나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요?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잖아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착함은 그냥 성격이 착하다 또 바보같이 얻어맞고선도 희 웃고만인 아주 착한 애다가 아니라 관대한 정신 맞아요. 그러나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착함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착함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의로움 이건 뭐예요?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 위에 진실함 세 번째 열매가 진실함입니다. 알레테이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진리 진실화되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날 때, 분이 터질 때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덧붙여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열매를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더 높아지는 일, 더 많아지는 일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아까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사라지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육체가 관 속에 누웠어요.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끝나요. 예수 믿어도 끝나고 예수 안 믿어도 끝나고 육체는 끝나요. 어느 날 거기가 끝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다고 그 영생을 죽는 것 같은 육체의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라는 영혼이 그 영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삶의 기준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영생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육체의 문을 닫으셨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국 십자가 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니네. 예수 믿으면 결국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갈 분 가셔도 돼요. 나는 뭐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작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믿을게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거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갖고 살면 예수 믿고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욕 안 한 것처럼 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다 뭐 가서 우리 차례로 자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박읍시다 갖고 조장로님 제일 먼저 세워놓고 못 박아 그다음에 성장님 나오세요 못 박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희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3: 예,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최신덕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행복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좋은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활동하셨고요. 11대에서는 잠시 의회를 떠나 계셨다가 이번에 12대에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복귀하신 소감 어떠세요?
3: 일단 이제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0대 때는 아무래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배우고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의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서 현장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느꼈던 거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현장 가까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행복감이 커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입니다.
2: 네. 이번엔 의정활동에 복귀하신 걸 넘어서서 문화재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셨어요. 아, 이번에 임기 동안 문체위 운영하면서 아,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3: 예,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각각의 분야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과 행복지수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것을 절약하고 어떤 것을 또 지켜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이럴수록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정책이 도민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제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15명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 함께 나가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 네. 의원님이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도민의 행복까지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건 그럼 뭡니까?
3: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에 이제 포진할 만큼 이렇게 급성장했고 이렇게 실제 의식주 생활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타 나라보다 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행복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 가까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화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된다. 결국에는 도민들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조금 즐거워졌네, 행복해졌네 라고 느끼는 것이 좋은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리고 계세요?
3: 제가 이번 이제 12대 의회에서 1번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경기예술축제라는 건데 뭐 얼핏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거창한 건 아니고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분야는 종목별로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전문 체육인들이 모이는 도민체전 그리고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이는 생활체육 대축전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예술 분야는 이런 게 없어갖고 예술 분야도 각 종목별로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연 경연의 장을 펼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2: 엄청 거창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의 각 종목별로 와 예술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3: 그렇죠. 예.
2: 그러면 경기 예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정책 지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경기도 뭐 현안 같은 것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실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 재정이 지금 비상상황으로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의회 추경예산 심사도 이슈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억 넘게 감액이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함까지 느낄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전체 예산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최소한 전체 예산의 2%는 우리가 이렇게 책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감액을 할 때 보면 감액 추경에서는 전체의 10% 정도의 감액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만 해봐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명한 절약인가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체육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이건 투자라고 이제 저희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손대기 쉬운 이런 항목으로 지금 문화체육 관광 예산을 삭감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2: 네.
3: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제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술인 기회소득, 또 장애인 생활체육, 문화예술 관광 관련 사업들이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절감 대상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정책 뭐라고 보세요?
3: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10대 그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이제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도 보면 진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네.
3: 이런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을 해줬던 건데,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결정이 너무나 아쉽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 네.
3: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어쨌든 이것을 다시 그 생태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2: 네.
3: 그 단비 같은 지원금으로도 창작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또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연결되는 이런 생태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걸 복원시키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번에 500억 원 넘게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될 예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3: 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의 예결위 기간이고 오늘까지 대략 이제 설명을 집행부에게 듣고 내일 경우에는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텐데, 지금 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

0: 동의를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을 다 정해서 오는 거는 의회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인 처사였고, 보통 제가 의정활동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번은 그랬다 치더라도 내년도 이제 본예산도 곧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 향후 경기도가 예산 편성하거나 주요 정책들 추진할 때 잘 소통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에 10대 때 보면 굉장히 수시 이렇게 굉장히 자주
1: 수시로 자주 만나셨어요.
0: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2대 다시 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집행부는 왜 이럴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 추미애 지사님의 기조 속에 집행부가 너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1: 네.
0: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렇게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적 결정이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좀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지사 둘러싸고 도민 사퇴 청원에 의해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예, 물론 이제 얼마나 속상하시면 도민들께서 그런 청원까지, 흔히 보통 이제 시작한 지 뭐 3개월이 채 안 됐잖아요.
1: 네.
0: 임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보통들 이제 정치적 용어로 허니문 기간이라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분야만 보더라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만 명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한 수천 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 분야에 걸치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황당함이 커져갖고,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청원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제 뭐 사퇴 청원이라는 건 이제 꼭 사퇴해라 이런 것보다는 속상함의 표현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걸 대처하는 우리 도 집행부도 그걸 이제 청원을 이제 일방적으로 종결시켰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러한 대응도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0: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물론 뭐 지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민들이 수긍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1: 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경기예술축제, 이제 문화예술정책의 아주 큰 축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짧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다른 기존의 지역축제들과 어떤 차별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분야에서 좀 흥미 내지는 창작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경연 방식을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 31개 시군의 시립 합창단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그분들이 한 개최지에 모여서 경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티우스상, 우수상, 뭐 장려상 이렇게 상도 주고, 또 미술 분야로 가면 미술 분야가 8개 분야가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 뭐 분야별로 3점 내지 5점씩 출품을 하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 예술 축제에 참여하는 그 예술인들에게 이제

0: 동기부여도 시키고 좀 권위도 이게 좀 축적이 되면 이 상위 권위가 있어서 예술인들에게 아, 나 거기를 꼭 참여하고 싶어 참여해서 좀 좋은 성과도 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이런 문화축제 그러니까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산하기관들도 많잖아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뭐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0: 그래서 경기문화재단과 예. 지속적으로 지금 예,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1: 네. 아,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 김포신데요. 이것도 짧게 현안 여쭙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뭐가 있으세요?
0: 예, 김포는 아무래도 이제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거에 비해서 광역교통망이 너무 부족해서 예,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가 다 주변에 있는 광역 인천시라든가 이렇게 진출입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에도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김포에 이제 두량짜리 경전철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광역철도망이 하루빨리 예, 건설돼야 되는데 이제 5선 연결이 이제 예타 통과가 돼서 실시 계획 용역을 이제 실시했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타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문제도 모든 신도시가 비슷한 상황인데 과밀학급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 부분에서는 과밀학급과 동시에 이제 중학교의 통학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예,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네, 교통 현안을 가장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도민들께 네.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하나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0: 저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1: 김광석 씨의 노래예요?
0: 네.
1: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왜 좋아하세요?
0: 오래전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경쾌한 뭐 리듬도 좋고 뭐 가사말도 노랫말도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뒤로 이렇게 어때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그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경기도민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경쾌하고 이 즐거운 노랫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1부 클로징하면서 노래 전해드릴 거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전반기 2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민들 삶에 우리 경기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좀 더 일상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저희들이 더욱 노력할 거고요. 특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유아체육도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예,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유아들의 적절한 신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고 있는 듯한 이렇게 현실이어서
1: 네.
0: 유아체육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양성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그런 유아체육 지도자 양성 활성화 방안도 되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면서 증시, 투자, 경제적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Y10 라디오 해 봅시다 공식 특파원은 아니고요. 비공식 특파원입니다. 지금 어디 나가 계신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진석 네버슬립 팀장 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고문입니다.
2: 어디 계세요?
3: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2: 네, 저희는 서울 서쪽 끝에 있으니까 서울 중심 특파원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뉴욕 가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3: 네, 다음 주에 뉴욕에 이제 회사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마도 또 YTN 청취자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좀 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2: 예, 노력해보고요. 뭐 안 되면 저희는 또 다른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오를 거예요. 증시 올라서 충격인데 오를 겁니다라고 제작진하고 소통을 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3: 사실 오를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아, 저희만 네, 몰랐네요. 네.
3: 예, 뉴욕 증시를 좀 잠깐 돌아보면 네. 나스닥이 1.7% 올랐고 다우가 0.6%, S&P 500이 한 1.2% 정도 올랐는데
2: 네.
3: 이게 6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올랐냐, 그거 어떻게 봤냐라고 말씀 주시면 금리 올린 이유를 제가 봤어요.
2: 예.
3: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는 악재가 되죠. 근데 케빈 허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2: 예.
3: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
2: 예.
3: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AI 투자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고 특히 이제 강한 그 이 자본 투자가 이 인상을 야기한 게 경기가 무너져서 이제 생긴 이벤트가 아니고 물가를 AI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었고요.
2: 성장 엔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 좀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잘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3: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보다는 AI 투자 계속 될 거구나. 연준도 AI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 볼 거라고 저는 본 게 좀 있습니다.
2: 예. 자, 이 흐름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올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른 게 아니라 상승세, 그러니까 워시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세의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네요. 다만 정부가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그걸 악재로 보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이어지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지속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2: 예.
3: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연준의 시그널이 있었고 실제로 점도표에도 같은 전망치가 좀 나와 있죠.
2: 네.
3: 10년물부터 봐야 되는데 5%를 다시 뚫을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고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2: 네.
3: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 예.
3: 이게 이제 주말 이슈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무부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9일에 60억 달러 장기채 재매입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적다고 시장이 밀렸거든요.
2: 그렇죠.
3: 주식시장, 채권시장 보면서 바이백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유가 채권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거고 중동 정세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363.39, 무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속도 조절론, 여의도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밀렸다가 반등했어요.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3: 사실 속도 조절론이 조금 뜬금없죠. 시장에는 뭐 알려진 바가 있었긴 했는데.
2: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3: 그러니까요. 오를만 하면 반도체가 악재 뉴스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당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것처럼 막 시장이 동요했지만 실제로 어디를 봐도 그런 변화나 주문치가 바뀐 것은 없었거든요.
2: 예.
3: 그래서 연준마저 AI 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가 국채 좀 내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매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되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예, 젠슨 황, 그다음에 뭐 저커버그, 머스크 이렇게 정말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이 이야기, 즉 AI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막아서면서 계속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도 전달된 건가요?
3: 뭐 전반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젠슨 황의 컨퍼런스에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 않겠습니까?
2: 네.
3: 그래서 정책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거 카르텔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너무 많이 팔았다는 부분으로 튀어오른 것 같습니다.
2: 예, 뭐 완전한 해소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정도 처음 제기된 속도 조절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 예, 지금 뭐 삼전 닉스 쪽에는 뭐 어젯밤의 상황도 봤을 때도
2: 네.
3: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 제대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능력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누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위에 덮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혹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그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닿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수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반면 백부장의 하인처럼 직접 말씀만 하셨는데도 병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때에는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어떤 때에는 특별한 행동이나 물질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단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손수건이나 기름, 안수와 같은 행위를 흉내내면서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수건을 특별한 물건으로 만들거나 어떤 지도자가 만진 물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건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위 자체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물건을 찾아다니기보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 마지막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며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2: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1: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172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파벳이 22개예요 몇 개라고?
2: 22개.
1: 그러니까 22개를 한 글자에 8문장씩. 그래서 기억의 8문장, 니은의 8문장. 그게 알파벳 기억이,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은 알렙이에요, 알렙. 알렙이 있고, 그 제일 마지막이 타브거든요. 그래서, 22개가 8문장씩 되니까 176개인데, 정말 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기억으로 8문장이 쫙 시작되고, 니온으로 8개가 또 시작되고, 근데 영어나 한국말은 그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볼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장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의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거, 시편 119편 8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1: 오늘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2: 하나님의 말씀,
1: 하나님의 계명,
2: 하나님의 계명,
1: 하나님의 법,
2: 하나님의 법,
1: 하나님의 법도,
2: 하나님의 법도,
1: 하나님의 증거,
2: 하나님의 증거.
1: 뭐 다 말은 바뀌지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 뜻이.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대요.
2: 아멘.
1: 근데 여기 하늘이 영어로 보니까 heavens 복수야. 하늘들이에요.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2: 세 개.
1: 세 개.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날아가도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은 안 보여 우리한테. 그래도 거기도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늘나라 하늘이에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 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런데 온 우주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늘 나라에서도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말씀이 굳게 섰대요. 정말 신기한 게 이 하나님 말씀이 3500년 전 말씀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2: 3500년.
1: 3500년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를 옛날 고려짝이라고 그래. 진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
2: 아멘.
1: 야, 옛날 거야. 고쳐.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해.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 개도 없다. 그 말.
2: 아멘.
1: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성경은 미국서도 진리야.
2: 아멘.
1: 근데 저 끝에 칠레, 아르헨티나 가도 거기도 진리야.
2: 아멘.
1: 아프리카에 가도 진리예요.
2: 아멘.
1: 아시아를 가도 진리예요.
2: 아멘.
1: 유럽을 가도 진리예요.
2: 아멘.
1: 배운 사람도 진리고 못 배운 사람도 진리야.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문화에 상관없어요.
2: 아멘.
1: 역사에 상관없어요.
2: 아멘.
1: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
2: 아멘.
1: 다시 주의 말씀은
2: 주의 말씀.
1: 영원히
2: 영원히
1: 하늘에
2: 하늘에
1: 굳게 섰사오며
2: 굳게 섰사오며
1: 틀리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1: 세상이 얼마나 흔들려요. 세상은 변해요. 혼란스러워. 정치도 변해요.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너무 좋았었어요. 팔레비 왕 때는 너무 좋았어요. 미국이 제일 믿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아니 더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은 2500년 친구예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막 그냥 뭐 이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란의 원자탄 대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이 원수야. 서로 죽이려고 그래. 세상이 바뀌는 거야. 정치가 바뀌고 혼란스러워. 기후가 바뀌고. 네팔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AI가 나오고 어떤 나라에서는 AI를 규제해야 된다. 그냥 두면 인류가 망한다. 그래서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안 하고 뭐 어떻게 될 건지 복잡해요. 어제와 오늘이 기준이 달라요. 옛날에는 계란 노른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우리 딸이 계란 노른자 다 버리고 하얀 것만 애들 줬어. 근데 요즘엔 또 그 노른자를 먹이래. 또 다 먹어요 요새는. 플라스틱은 이거는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라 그랬어요. 비닐과 플라스틱.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고 난리예요. 맨날 바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2: 아멘.
1: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안정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삶이 이게 맞았다가 이게 맞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10대에 했던 생각들이 20대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군대 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제대하고 복학하니까 생각이 바뀌어. 결혼하니까 생각이 바뀌어. 한국 살다 미국 살니까 생각이 바뀌어. 종업원을 하다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애를 낳으니까 생각이 바뀌어. 그러다가 애가 결혼하니까 생각이 바뀌어. 예수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어.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60 넘으니까 생각이 바뀌어. 맨날 바뀌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2: 아멘.
1: 어제까지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또 이거 붙잡고 사는 거고. 뭐 어제 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 오메가3가 몸에 안 좋대요. 이게 좋다고 먹었는데. 응? 아, 그러면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헷갈려. 코로나 때도 우리 다 주사 맞았는데 그게 맞는 게 안 좋은 거라고 또 한쪽에서 난리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누가 맞는 거야. 정말 헷갈리는 게 많은데 어떻게 말씀은 바뀌는 게 없고.
2: 아멘.
1: 모든 사람에게 다 적응이 되고.
2: 아멘.
1: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92절 시작.
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 말씀은 맨 처음에는 즐겁지가 않고 졸리기만 해. 어떤 사람이 그래. 구약은 2분, 신약은 3분. 보면은 잠이 온대. 그래,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본대. 그러면 성경은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대. 그냥 졸려가지고 잔대. 성경은 졸리는데 저도 졸렸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졸리지가 않고 재밌어요. 정말 즐거워. 나는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진짜 말씀이 즐거워요.
2: 아멘.
1: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한국 살 때 얼만큼 좋아했냐면은 극장을 다 가서 갈 데가 없었어. 다 봐가지고 영화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보러 가라 그래도 안 가.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
2: 아멘.
1: 이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말씀이 즐거워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2: 아멘.
1: 나를 복을 주시려고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2: 아멘.
1: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2: 아멘.
1: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래가지고 아이 다 때려쳐.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2: 아멘.
1: 말씀이 즐거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2: 아멘.
1: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2: 아멘.
1: 딴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2: 아멘. 네?
1: 할렐루야.
2: 아멘.
1: 93절 시작.
2: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대요. 살게 해.
2: 아멘.
1: 요즘에 한국말 그런 말 있잖아요. 살맛 난다고. 살맛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2: 아멘.
1: 아멘. 아멘.
2: 아멘.
1: 나를 살게 하신다.
2: 아멘.
1: 살게 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오늘도 살맛 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잊지를 말아야 돼.
2: 아멘.
1: 다 까먹으면 뭐해. 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98절 시작.
2: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 다시 지혜.
2: 지혜.
1: 지혜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2: 아,
1: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말씀이 함께 하니까 지혜로워진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말씀과 더불어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데 원수보다 지혜로워지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아멘. 주시는 말씀. 근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2: 아멘.
1: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2: 아멘.
1: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99절 시작.
2: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 아멘. 아멘. 명철은 깨닫는 거예요. 명철은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명철을 얻어서 스승보다 낫대요. 스승은 배워서 지금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든 안 딱 들으면 알아. 보면 알아. 스승보다 많이 안 돼요. 말씀 때문에 내 명철이 노인보다 낫대요. 노인은 경험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배우는 것도 뭐 알게 되겠지만 경험으로 배운 건 중요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 노인이 깨달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노인보다도 더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1: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선생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선생보다 많이 아는데, 노인보다 더 잘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읊조림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은 깨달음이고, 생각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야. 말씀을 지킨다. 또 하나는 보호한다 그 말이야. 말씀을 내가 보호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지키는 거지만 또 말씀을 보호해야 돼. 왜 말씀을 보호해야 되느냐? 가져가려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야.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2: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왜 깨닫지 못해요? 딴 생각하고 있어.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 생각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 들은 것을 뺏어간대요. 마귀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채가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채간다 그 말.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뺏어간대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북한, 중국, 티벳, 중동의 많은 나라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가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미국은 테레비를 재밌게 만들어, 유튜브를 재밌게 만들어서 그딴 거 보게 만들고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 봐도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들어도 딴 생각을 하게 해서 마귀가 들은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실 때 말씀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마귀가 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호해야 돼요. 105절 말씀 시작.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1: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어떨 때는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하라고 크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작게 인도하셔. 작게. 오늘 요거 해라, 오늘 요거 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크게 이 길로 나가라, 이거를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크게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래서 작게 필요할 때는 작게 인도하시고,
2: 아멘.
1: 크게 인도가 필요할 때는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발등은 그건 뭐 이렇게 조금씩 인도하는 거고, 길의 빛은 큰 거죠. 116절 시작.
2: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와요. 언제 부끄러워지느냐? 어떨 때는 소망을 이루었어, 이루었어. 소망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 허무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청춘을 불살렀냐? 내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소망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부끄러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겠지만 그거 해서 벌어보면은, 내가 이거 벌려고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 난리를 쳤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권력도 그래요. 잡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잡고 나서 보면은 별것도 아니라 그 말. 쾌락도 그래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거 후회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소망이 언제 부끄러워지느냐? 내가 나이 먹어서 힘이 없을 때,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거 소망 삼아 살았네. 죽을 때도 마찬가지. 죽을 때가 딱 되면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살 걸. 내가 쓸데없는 소망 붙잡고 살았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생각대로 내 뜻 따라 사니까 내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 이러고 난 다음에 부끄럽고 뭐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게 없다 그 말이야. 내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들으면 그러면 바른 소망을 갖게 되고,
2: 아멘.
1: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2: 아멘.
1: 나이 먹어서도 나는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아멘.
1: 주님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2: 아멘.
1: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안 그러면 인생 헛살았네. 쓸데없는 거에 인생 투자하고 살았네. 헛인생 살았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 바른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136절 시작.
2: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저렇게 살지? 지옥 갈 텐데, 저러다가 망할 텐데,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야. 158절에 시작.
2: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슬픈 거야. 왜 저렇게 살지? 저 힘들게 살지? 저러다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2: 아멘.
1: 말씀을 붙잡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151절에 시작.
2: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요.
2: 아멘.
1: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2: 가까이.
1: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어디? 어디? 가까이 어디? 어디? 주의 모든 계명.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말씀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2: 아멘.
1: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2: 아멘.
1: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2: 아멘.
1: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니까 주님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2: 아멘.
1: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2: 아멘.
1: 아멘. 아멘. 164절 시작.
2: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부족한 내가 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2: 아멘.
1: 일곱 번은 완전 숫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2: 아멘.
1: 저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있어요. 오병이어 행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구약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자가 오셨나 보다, 능력 많은 분이 오셨나 보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사역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천의 몸에서 탄생하고 사역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죽을 때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한대.
2: 아멘.
1: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 아멘.
1: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2: 아멘.
1: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2: 아멘.
1: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2: 아멘.
1: 165절 시작.
2: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넘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할렐루야.
2: 아멘.
1: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2: 아멘.
1: 말씀을 사랑하면 이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해 내일 근데 오늘 자는 거야. 얼마나 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어. 일어나! 왜 자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 아멘.
1: 천국 간다. 할렐루야.
2: 아멘.
1: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2: 아멘.
1: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2: 아멘.
1: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고. 할렐루야.
2: 아멘.
1: 평안한 거예요.
2: 아멘.
1: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래요.
2: 아멘.
1: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
2: 아멘.
1: 할렐루야.
2: 아멘.
1: 바울은 진짜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평강이 넘치게 되고.
2: 아멘.
1: 하나님이 장애물도 걷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신대요. 아멘.
2: 아멘.
1: 176절 시작.
2: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 아멘. 어떨 때는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가 있는데 주의 종을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2: 아멘.
1: 그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 아멘.
1: 말씀이 그냥 부른 듯이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고.
2: 아멘.
1: 말씀이 인격체.
2: 아멘.
1: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123절 시작.
2: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리이다.
1: 말씀을 사모했더니 눈이 피곤하대.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옛날에는 이런 전기불이 없었어요. 옛날에 호롱불이야. 호롱불. 호롱불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호롱불이 뭔지도 몰라. 호롱불. 근데 옛날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양 가죽에다가 썼어. 그러니까 양 가죽에 써가지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낮에 봐도 안 보여. 근데 그거가 저녁에 호롱불에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옛날에 안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경도 없지. 불도 흐리지. 글자도 흐리지. 큰 글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글자가 대문짝만 해, 그냥.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보려면은 눈에 진물이 나는 거. 그래서 성경 보려고 내 눈이 피곤하대.
2: 아멘.
1: 정말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불 들어오지. 지금부터 소리까지 나. 내가 전화기를 켜보니까 소리가 또 비비비비 나. 할렐루야. 소리도 또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거, 또 뭐 뒤에 배경음 막 깔리는 거, 안 깔리는 거, 종류도 많아. 하여튼 그냥 공짜로 다 다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 아멘.
1: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127절 시작.
2: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1: 말씀을 순금보다 사랑하니.
2: 아멘.
1: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2: 아멘.
1: 순금 정도가 아니라 순금 플러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들이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 어떨 때는 말씀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을 평생을 끌고 가요.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을 5년, 10년을 끌고 가요. 저를 평생 동안 끌고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가 있다고요?
2: 세 나라.
1: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라요. 내 나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하는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세상에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의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그게 의예요. 의가 아멘. 뭐라고요?
2: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1: 아멘.
2: 하지 말고.
1: 아멘. 불의가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그게 불의예요. 불의가 뭐라고?
2: 하라는 걸 안

0: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이게 좋은 거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삶에 모든 것 더해주신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2: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0: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이거 해서 영광 되면 하는 거고.
1: 아멘.
0: 이거 해서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1: 아멘.
0: 영광 돌리려고 살 때 아버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시 무엇을 하든지
2: 무엇을 하든지
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0: 아멘.
1: 아멘. 아멘.
0: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교회 이름도 주님의 영광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은 다윗이. 부모님이 다윗을 버리고 나라가 임금이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은 먹고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던 사람. 근데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고 고백했더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됐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저도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더니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양은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 아멘.
0: 양은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쓰려면 쓰고 먹으려면 먹고 자려면 자고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계시록 1장 3절 시작.
2: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0: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이 말은 다른 말로 읽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간단해요. 마귀는 말씀을 못 읽게 악장같이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읽을 때 가급적이면 소리 내서 읽으시면 효과가 10배로 커져요.
1: 아멘.
0: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설교를 와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1: 아멘.
0: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읽는 게 복이고 듣는 게 복이고 지키는 것은 지킨다는 말은 이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야.
1: 아멘.
0: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이 지킨다는 말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려고 암송도 하고 자꾸 묵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복이래요.
1: 아멘.
0: 왜냐하면 때가 가깝대요.
1: 아멘.
0: 때가 가깝다는 말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1: 아멘.
0: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1: 아멘.
0: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살고 나서 보면은 정말 짧은 게 인생이.
1: 아멘.
0: 여러분이 75세 이상 넘어가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습니까? 아니면 깁니까? 그럼 다 짧다고 얘기해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우리 잠깐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1: 아멘.
0: 때가 가까워요.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때가 가까워요. 할렐루야.
1: 아멘.
0: 가까워. 그게 아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까워. 가까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때가 가깝다고.
1: 아멘.
0: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읽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 아멘.
0: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헤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암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1: 아멘.
0: 하나님 말씀은 3500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다.
1: 아멘.
0: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안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삶이 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0: 되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1: 아멘.
0: 왜 즐거움이 되느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1: 아멘.
0: 나 같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1: 아멘.
0: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1: 아멘.
0: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1: 아멘.
0: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1: 아멘.
0: 우리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지혜를 주시고
1: 지혜를 주시고
0: 깨달음을 주시고
1: 깨달음을 주시고
0: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
1: 아멘.
0: 사람은 미모에만 신경 써. 미모 뭐 신경 안 쓸 건 없지만 지혜가 100번도 중요한 거예요.
1: 아멘.
0: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1: 아멘.
0: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를 인도하세요.
1: 아멘.
0: 작게도 인도하시고 크게 인도하시고
1: 아멘.
0: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1년 10년 50년을 인도하시고 아멘.
1: 아멘.
0: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갖게 하세요.
1: 아멘.
0: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부끄러운 소망을 가지면 늙어서 힘없을 때 부끄러운 거고 죽기 전에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소망을 가지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1: 아멘.
0: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1: 아멘.
0: 미워하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죽는 거예요. 미워하면 위장병 생기고 관절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 아멘.
0: 말씀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1: 아멘.
0: 얼만큼 가까이 계시느냐? 펴서 읽기만 하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듣기만 하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셨다.
1: 아멘.
0: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멘.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아멘.
1: 아멘.
0: 중요한 건 어떨 때는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말씀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1: 아멘.
0: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결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1: 아멘.
0: 하나님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1: 아멘.
0: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1: 아멘.
0: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1: 아멘.
0: 듣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1: 아.
0: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 말씀을 내 말로 바꾸어 보고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1: 아멘.
0: 입술로 계속 내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1: 아멘.
0: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수요일에 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들은 거를 또 생각해보고 계속 잊지 말고 들으면 뭐해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잊지 말려고 이렇게 아멘. 살면 정말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할지, 그리고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말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따뜻한 쉼표 하나를 건네는 방송,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기억은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해주지만 때로는 익숙한 이름과 약속, 소중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분자 이사장님의 칼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마음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언젠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던 중 저도 모르게 다른 한 손으로 책상 위를 더듬으며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라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임상심리학 박사에게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중력 검사인 토바를 받은 결과 점수가 154나 나왔습니다. 45, 50대 수준의 점수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초기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건강 문제입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과 위축에서 비롯되지만 건망증은 뇌를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 기억 용량이 초과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곧 기억해내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모임에 세인트 조셉 병원의 치매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한인이 치매를 정신질환이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인은 80%, 일본인은 40%, 미국인은 10%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의심한다는 지적에도 수긍이 갔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사소한 건망증에도 크게 놀라 이를 확대 해석하고 스스로에게 치매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환자 본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달리 치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뇌의 기능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거꾸로 내가 돌봐드려야 할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가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성과 사랑이 아이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듯 치매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보살핌일 것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치매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도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내게 스며들었지요. 나는 당신처럼 웃고 당신처럼 울고 또 당신의 냄새를 풍겨요. 당신의 손길은 그대로 내 육체에 새겨져 있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치매를 앓는 주인공이 잠시 기억을 되찾았을 때 전한 이 말이 치매 환자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앞서 유분자 이사장님의 칼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통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치매의 주요 증상과 뇌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찾거나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안경을 찾았던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덜컥 겁부터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깜빡했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청력 저하, 약물의 부작용,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결핍처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깜빡했지만 나중에 기억해내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가 차근차근 되짚어 찾아낸다면 일반적인 건망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돈을 관리하거나 약을 챙겨 먹는 일이 어려워지고 평소 잘하던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자주 떠오르지 않거나 날짜와 장소를 혼동하고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성격과 행동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변화입니다. 치매는 하나의 특정한 병 이름이라기보다 기억력과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시니어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치매를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뇌 건강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심장에 좋은 생활 습관은 뇌에도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을 그대로 방치하면 뇌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과 견과류를 골고루 드십시오. 특정 음식이나 건강보조제 하나가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여러 가지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영양제나 보조제를 광고만 믿고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담배는 끊고 술은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과 뇌 건강에 해롭고 과도한 음주는 기억력과 판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연이나 절주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료진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력과 시력을 관리하십시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TV 소리를 전보다 크게 듣거나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교회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며 노래나 미술, 독서와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활동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충분히 자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거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십시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의 미끄러운 매트와 전선을 정리하고 계단과 욕실은 밝게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나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억력의 변화가 걱정된다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스스로 치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무조건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기억력 문제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가족도 변화를 느낀다면 주치의나 기억력 전문기관을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에 검사를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고 치매가 확인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돌봄 계획을 더 일찍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검사 점수만으로 치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력 검사와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부러 가족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거나 억지로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짧고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과 돌봄만으로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해와 따뜻한 보살핌은 환자의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간병하는 가족 역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이 조금 흐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과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잊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목소리와 익숙한 손길,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무료 메모리 스크리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기억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와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멀고도 험한 여정, 무엇을 들고 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데이빗 제레마야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장을 가볍게 하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Travel light. Take only what you need.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인이 평생을 살던 마을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손에 들고 가시려고 합니까? 돈입니까? 지도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그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등불 하나만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되물었어요. 등불 하나로 충분하겠습니까? 길은 멀고 짐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노인이 답을 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손에 이것저것 들고 가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등불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등불은 길을 다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발 앞 한 걸음을 비추어줍니다. 먼 길은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 길을 떠날 때 손에는 빛을 들고 마음에는 가벼움을 품고 곁에는 동행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준비물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작은 빛과 함께 갈 동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혼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달릴 수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달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 탐욕의 짐, 근심의 짐, 과하게 받았던 상처의 짐까지 지고 가려고 하니 힘에 겹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리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행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조지 뮬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 했던 분이시죠. 근데 조지 뮬러가 젊은 시절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825년도 토요일 저녁인데요. 자기 친구의 권유로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게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본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회심을 하고 그는 그 이후에 잡히면 죽는다에서 주님께 잡혀야 산다는 모습으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시편 68편 5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2천여 명의 고아를 먹이는 큰 사역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은행의 잔고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부나 부자들이나 후원자들에게 단 한 번도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재정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는 6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길고도 모나먼 사역의 여정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으며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허슨 테일러 같은 페이트 미션 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2개국을 순회하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까지도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 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 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프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이 9월 23에서 24, 29에서 30일에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내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에서 있습니다.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우리의 기억은 때로 희미해질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까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꾸준히 돌보고 작은 변화가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말을 천천히 들어주고 자주 안부를 나누며 함께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시간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들이 이젠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 가까이까지 번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직접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립니다. 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영화제인데요. 2026 미래치안 국제청소년 짤막 영화제입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궁금증이 생기시죠? 오늘 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두 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서지현 전 검사, 그리고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직접 자기소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장님부터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치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입니다.
4: 어서 오세요. 네, 우리
6: 아, 네, 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사장님, 잠깐 제 쪽으로만 살짝 의자를, 네네, 마이크가 약간, 예, 청취자분들이 목소리를 더 잘 들으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 두 분을 모셨습니다. 2026 미래치안 국제 청소년 짤막 영화제,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저희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는요,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 치안,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이제 무척 편리해졌지만 딥페이크나 사이버 범죄처럼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저희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한 미래를 90초 안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온라인 도박, AI 문제 등 주제는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화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냐 보다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서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화는 90초지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어요.
4: 1분 30초 영상 만들기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이사장님 경찰이세요?
5: 아, 제가 경찰에서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 전략센터 이사장 맡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회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서지현 위원장님과도 같이 네. 더 밝은 미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4: 이미 두 분 다 지금 이 영화제 전부터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은 심사위원장님은 검사셨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갑게 지금 얼굴을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나와주신 거거든요.
6: 네, 맞습니다.
4: 어떻게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6: 아, 영화제를 경찰청이 주최하고요. 제가 검사 경력이 있고 또 범죄나 인권, 사이버폭력, 청소년 등의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게 됐습니다.
4: 그러면 그 쫙 1분 30초짜리 그 작품들 쫙 보면서 이제 심사하시는 거예요?
6: 그렇죠.
4: 아, 제일 힘센 분인데 우리 이사장님보다 더 힘센
5: 네,
4: 분이네요.
5: 굉장히
6: 네. 제가 실세입니다.
4: 실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영화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궁금합니다. 네. 짤막 영화제거든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인 건가요?
5: 네,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hort라고 쉽게 표현되지만 우리 이제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한국 언어에는 그 이제 영어나 이런 다른 국가 언어들이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오묘하고 매력적인 다층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짤막이라는 용어에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순수 한국말이고요. 그 안에는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 강인하고 단단하고 재미있고 부담 없고 누구나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게 복합돼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밍 관련돼서 작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짤막이라는 우리 순수 한국말을 이제 브랜드로 내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 짤막이라는 표현을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더 고민을 하고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님께도 한번 말씀드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해요. 네.
4: 그렇죠. 한글을 창제하신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짤막 하긴 쇼트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은 또 그 짤막에 들어간 또 다른 의미도 사실은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6: 네네. 우리가 쉽게 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 맞아요.
6: 짧은 영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짤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이름입니다. 짤막 영화제 기억하기도 쉽고요. 올해는 청소년뿐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까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국내 청소년들만 참여를 했었나 봐요.
5: 네, 작년에는 이제 국내만 참석을 했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외국인도 참여해서 왠가면 이게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 우리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고 모든 학생들 전 세계의 글로벌한 청소년들이 같이 연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냥 국제영화제로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6: 저희가 베니스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4: 아, 진짜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베니스 심사위원도 좋을 것 같아요. 막 네. 두세 시간짜리 보다가
6: 그렇죠.
4: 네. 1분 30초짜리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평가를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번 영화제 내용적인 부분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미래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본인들이 표현하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
6: 네,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지를요. 이번 영화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4: 네, 하긴 어른들이 직접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또 작품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5: 작년에는 이제 그 학생들 작품이 보면요, 좀 좀 제 이제 주관적이지만은 특별한 면이 많은 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소박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안전 문제는 굉장히 뭐 시리어스하고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그렇죠,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고민하는 의미였는데,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풀어가기도 하고, 아, 야, 어른들이 보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또 보는구나 해서 굉장히 어른인 저도 이제 그런 창작의 힘이라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코요테의 팬이에요.
4: 네.
5: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코요테 노래 보면 그 코요테 노래가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슬픈데 리듬은 굉장히 맞아요, 경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기에 나왔던 뭐 순정이나 뭐 시련이나 또는 뭐 다른 비몽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까 여기 입장하다 보니까 코요테 님들이 다녀가셨다고 얼마 전인가 그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사회에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쉽게 다가가게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주제를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언어의 힘, 그런 생각의 힘,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영화제가 처음 열렸고 당시에 청소년 교사 경찰 1500여 명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로 다루어야 된 내용 중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6: 네,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이런 인터넷상의 범죄를 실체가 없는 가상의 범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오프라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세상의 비중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 세상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큰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AI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4: 그러니까요.
6: 발전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지 상상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이런 AI를 활용한 범죄들도 매우 급속히 발전할 것이 너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4: 딥페이크라는 게 그러니까 가짜인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존하는 얼굴을 넣고 영상은 가짜로 만들어서
4: 그러니까요.
6: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4: 원래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딥페이크는 문제가 됐었었죠.
6: 그렇죠.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어떤 사진으로 처음에 발전을
4: 맞아요.
6: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체 사진에 뭐 여성의 얼굴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이런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 영상에 사람을 넣어서 요즘은 정말 실제와 구분조차
4: 진짜 같아요.
6: 네.
4: 진짜로.
6: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연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4: 작년에도 심사위원장
6: 아니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4: 올해부터 심사위원을 하고 네. 되신 거고 심사위원장. 작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가. 올해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에 작년에 없던 게 생긴 게 있나요?
5: 최근에는 이제 그 AI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이슈가

0: 해골이를 줘서 이제 너무 그거를 조각을 내면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사유에 그런 그 우물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깨트려서 그냥 큰 카테고리로 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1: 아,
0: 단지 주제의 연관성은
1: 그렇군요.
0: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카테고리만, 큰 범주의 카테고리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만들라고 했을 때에 생각지 못한 주제들도 있었겠네요.
0: 네,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드와이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1: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시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0: 그죠,
1: 것
0: 예.
1: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전에 이제 법무부 계실 때도 디지털 성범죄 전문 TF 팀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전해
0: 네,
1: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을 했는데 법제화된 게 없나요?
0: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그때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0: 아,
1: 답답하셨겠어요.
0: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뭐 미투 검사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미투를 했을 때만 해도 어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TF를 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점검을 해서 한 60여 개 법조문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뭐몇 항,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쓰면 된다고 완성형으로 법조문을 작성을 해서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5년이 돼가도록 거의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범죄는 젠더나 남녀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다. 이것은 범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 더큰 변화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인식이 너무 낮다. 성범죄에 대해서
0: 네.
1: 특히 이제 입법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법제화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TF 팀장이 되셔서 지금 제안하면
0: 네.
1: 몇개 제안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어떤 비율이 아직도 여전히 비슷하고, 국회의원
1: 그러니까 남녀 성
0: 남녀 성비뿐만
1: 응.
0: 아니라 뭐 여야 비율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1: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0: 여야나,
1: 않았다.
0: 그렇죠. 네.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0: 매우
1: 아쉬우시겠어요. 이게
0: 답답합니다.
1: 왜 이렇게 사회가 바뀌기가 힘든가. 역시 기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걸어야 되나 봐요. 이사장님,
0: 맞습니다.
1: 어떻게 하면
0: 네.
1: 좋아요? 센터 입장에서 보실 때 진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성범죄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0: 뭐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어른들도 또뭐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이제 기술에 대한 거는 보면 오늘 보니까 그 MIT 이제 테크놀로지 리뷰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그 AI가 학생들의 이렇게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되지만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AI가 보니까 지금 이제 양면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문 적답하고 너무 편하고 우리가 지식의 전달력도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지금까지 좀 지적인 그런 정보가 부족했던 계층도 충분히 이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면에서는 좋지만은 우리 그뭐저저 클로드의 CEO라든지 우리 저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우리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분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AI 미래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AI 미래에 대해서 혹시 특이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서 그 우리 인류가 빨리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좀 표준화도 하고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청소년 문제도 쌓

0: 사이버 범죄도 보면요,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마이너스 측면에서는 그 AI를 활용해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경찰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AI와 AI의 전쟁이 될수 있는 이제 미래 사회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현실을 앞두고 우리는 좀 교육에 대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AI 리터러시라든지 우리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안전 교육,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에 우리가 매진하도록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뭐 정부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나 모든 분들이 합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도 우리가 고민하고 솔루션을 청소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또이 국제 청소년
1: 그렇죠.
0: 짤막영화제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번에 AI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뭐 이제 권리검증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생성형 AI 활용한 거 출품할 수 있는데 이제 원칙이 있겠죠.
2: 네, 맞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제안하진 않아요. AI도 이제는 창작을 돕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창작자의 책임까지 AI가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품할 때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미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거나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드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얼마나 능숙히 사용했냐보다는 어떤 책임과 생각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어떤 새로운 창작 윤리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AI에게 뭐를 만들어줘라고 부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담겨있는 작품이니까요.
1: 이번 영화제가 단순히 좋은 영상, 잘 만든 것만 뽑고 상 주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청소년들이 고민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접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받고 있죠? 좀 안내 좀 해주세요.
0: 네, 지금 받고 있고요.
2: 접수는 좀 되고 있나요?
0: 네, 지금 이제 문의가 오고 접수가 이제
2: 제가 접수상
0: 조금씩 되고
2: 당이
0: 있고,
2: 아니어가지고.
1: 그렇죠,
0: 이제
1: 그렇죠. 심사하셔야 되니까.
0: 원래 이제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이제 막판에 다 접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열심히
1: 만들고
0: 아마
1: 있겠죠.
0: 제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추석 연휴로 이제 29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성묘도 하시면서 이런 작품도 제작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제 관심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오늘 좀 많은 이 내용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상금도 주나요?
0: 네.
1: 많이 주나요?
2: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예정돼
1: 자, 여러분,
2: 있습니다.
1: 2천만 원입니다. 9월 29일까지 영화제 출품 관심 있는 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심사위원장께서 청소년들에게 심사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2: 네, 90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그려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90초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공동주관하는 2016 미래치안국제청소년 짤막영화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맡고 계신 서지현 전 검사,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김희석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먹잖아요. 그중에서 전이나 부침개 정말 온 가족이 나누어서 부치는데요. 이때 프라이팬이나 뒤집개 같은 조리 도구부터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평소보다 다양한 조리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보다 안전하게 조리하고 즐기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기구 용기 사용법 살펴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기준과 정지훈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기준 과장 정지윤입니다.
1: 네, 과장님도 추석 때전 부치셔야 되나요?
3: 아, 그럼요. 저도 며느린걸요.
1: 많이 부치세요? 우리 과장님
3: 네.
1: 댁에서?
3: 네, 많이 붙입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1: 전담하시겠네요, 전 부치는 거.
3: 네,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프라이팬 쓰시나요, 과장님도?
3: 그럼요. 저희 집에서도 명절에는 프라이팬을 많이 씁니다.
1: 네, 프라이팬을 사실은 이제 평소에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명절에는 더 이게 사용할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3: 네, 맞습니다. 명절에는 전을 부치거나 나무를 볶는다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가 많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 중에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프라이팬은 무엇보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조리하게 되면 납과 같은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날카로운 금속 조리 도구보다는 목재나 합성 수지재처럼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나 그 집게와 같은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하실 때도 철수세미처럼 거친 재질보다는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이 코팅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이게 코팅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그 안에 납과 같은 중금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새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3: 네,
1: 세척할 때,
3: 맞습니다.
1: 그쵸? 뭐 철수세미 같은 건 당연히 긁힐 테니까요. 코팅이. 그리고 보통 음식을 이거는 이제 전 부칠 때 아니어도 일반 그 계란 프라이, 달걀 이렇게 프라이 할 때도 프라이팬 달구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달굴 때 그냥 기름 넣기 전에 그냥 빈 프라이팬을 계속 달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괜찮나요?
3: 아니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래 달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달구더라도 기름을 좀 넣고 나서 잠깐 달구는 게 좋겠네요.
3: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명절에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3: 네,
1: 이거는
3: 그렇죠.
1: 그렇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 가스버너 야외에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집안에서
3: 근데 이제,
1: 쓰려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3: 네, 아무래도 명절에는 또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앉아서 또 조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버너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는 버너의 화구 크기에 맞는 불판이나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구보다 지나치게 큰 불판을 사용하면 불판에서
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서 썩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즉 먼저 우리 인생의 의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연약함과 그 모든 영광의 허무함을 다윗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꽃과 같아래요. 여기 봅니다.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표현은 성경 구약에서도 이제 다윗 이후에도 이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이에요. 다윗이 죽고 한 300년이 지난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즉 우리 육체가 풀이라는 것은 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뛰어나고 쬐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풀은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말라 죽을 때가 있는 그러한 풀이에요. 그리고 이 풀이 살아있는 동안에 꽃을 핍니다. 그 모든 영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0장 계속 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 위에 서진다면 또 우리 인생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국 시들고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를 갖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이 연약하고 그 영광의 허무함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은 것을 넘어서서 16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간 자리를 언급을 해요. 16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 풀과 꽃이에요. 우리 인생 학기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없어요. 빨리 잊혀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 한 12년 동안 장례식만 거의 200 환송 예배는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으신 분도 있었고 또 연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남기고 가는 것이 별로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빨리빨리 절차를 마쳤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만큼 그 인생이 자리가 흔적이 별로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떠나감이 아쉽고 이제 우리 어떡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날마다 기억 안 나요. 무슨 뜻이 무슨 경우가 되고 있을 때는 생각이 나지만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 두 달 기억이 안 나요. 1년 내내 아마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잊혀진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도 떠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울고 뭐 이제 뭐 어떡할까 혹은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흔적은 그리 강하게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풍요롭게 가지고 누려보려고 지혜, 지식, 재주를 다 해서 수고했어요. 그가 얻은 것을 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즉 세상 떠날 때에 그 모든 것 이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뭐 자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니면 다른 삶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수고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즉 우리 인생이, 즉 하나님의 구원, 어떠한 영생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관점에서 인생만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헛된 거예요. 의미가 뭐냐. 살다 보면은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때로는 그거를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가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다투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허무한 것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것 잠시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이제는 천국 영생을 얻게 하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제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그 영광이 험한 것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 16절에서는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름에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거슬러 올라 보세요. 지난주에 봤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그 위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3절도 보십시오.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에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경배하고 예배해도 차지 못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 진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경외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 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여기 경외라는 것이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 악인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기에서 느끼는 위압적인 두려움이에요. 천둥이 치는 날 하늘이 캄캄합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번개가 내려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이거는 그런 자연의 그 파워 힘 아래서 우리는 압도를 당하여서 무서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할 때는 인자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이 솔로몬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말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에게서 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 전체가 다 이게 바로 지혜의 잠언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안다 한다는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또한 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1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즉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헤세드, 이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받을 인간은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히 대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여기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17절에서 보니 그의 의는 즉 하나님이 지키시는 행하시는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경외하는 자의 그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18절에 곧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 또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받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기억하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 자,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이 있어요. 신용 점수를 하죠.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크레딧 카드를 쓰든지 렌트를 하든지 이 계약을 해가지고 리스에서 렌트를 하든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약속을 얼만큼 잘 지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용 점수예요. 약속을 잘 안 지키고 한 사람은 신용 점수가 낮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그리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크레딧 스코어가 800점 넘으면은 이 사람은 믿어도 될 사람이야. 이 크레딧 스코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는데 우리는 그때만 말할 뿐이고 돌아서서는 약속을 어기는 삶이라면 하나 앞에 믿음의 신용 등급이 뭘까요?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약에 와서 은혜라는 개념과 같이 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 사랑은 은혜예요. 세상에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바로 융자를 받을 때에 혜택이 있어요. 이자율이 낮아요. 안 되는 것도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페이버가 있잖아요. 이 페이버라는 것, 혜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영, 이 은혜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이 신용, 크레딧이 있는 자,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법도를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레귤레이션을 지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지키고 세상에서는 정직하다, 믿을만하다는 그 소리 듣는 것은 좋아하되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영생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언약은 지키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임박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출발점과 기초는 바로 이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 지키는 것 여기에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도 그랬고 그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솔로몬 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법을 내립니다. 그가 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이제는 법 위에 있고 본인은 가장 높은 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심판하실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이 그겁니다. 너 왕이라 해서 깝죽거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모든 왕 위에 진정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자 우리 연약 인생의 연약함 모든 자랑도 헛됨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이것을 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언약을 기억하며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9절에 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자 1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린 자랑하고 송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생뿐인가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니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영물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윗이 부르짖으며 이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19절에 바로 우리가 아침고 저녁이고 오늘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송축해야 될 그 하나님 여기 19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가 앉은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예요. 이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십니까?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즉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뭐 나의 주관,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내가 그에게 인도함 받습니다. 생각도 선택도 가는 길도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하겠다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상관이야? 내 시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신이 왜 상관이야? 하시는 분은 아직도 주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즉 만유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고 믿음이고 그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입속에서 하루를 지나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말하며 이런 말 전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꽉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한다면 송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천하를 지배하고는 너무 좋아서 이 도성을 봐라. 이건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누구 거냐? 내 것 아니야?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위에 있는 진정한 통치를 네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네 인생, 너 몸 자체도 네가 컨트롤 못할 거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5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이 일곱 대는 그가 온전히 깨닫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짐승처럼 낮아져봐. 그리고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아시리니. 그때가 되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강,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아는 거예요. 사용사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 기간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걸 지나서 이제서 여호와 하나님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34절에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총명이에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게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송축하는 입장이지 하나님을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할 당시 우리 개혁자들,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루터와 함께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중에는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필립 멜랑크톤과 마틴 루터와의 그 대화가 있는데 이 멜랑크톤이 그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럴 때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Let not Philip make himself any longer governor of the world. 즉 빌립으로 하여금 이 멜랑크톤으로 하여금 본인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라. 즉 우리가 교회가 이거 아프고 이거 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뭐 사람들 보니까 한심하고 뭐 다 한심해 보이고 뭐 교회 당회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참 너무 쉽게 하시죠.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멜랑크톤이 그렇게 염려하니까 하는 얘기가 Do not make yourself any longer. 너 자신 더 이상 그렇게 만들지 마. The governor of the world. 즉 세상의 통치자. 네가 세상의 통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 같고 하는 이 생각도 또 주의 몸된 교회도 그런 생각이 앞설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마치기 전에 우리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벌써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토록 산다는데 뭐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지? 낚시하고 글쎄 놀고 먹고 자고 또 뭐 할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없고 분명히 한다는 게 있어요. 천국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찬송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성취가 이유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난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의 여기 기록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즉 천국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 경외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왔고 그 진정한 믿음에서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상적으로 큰 자 작은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여기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A multitude, 즉 이거는 하나의 큰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거기 천국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도 있을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에,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 그 이 믿음의 행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을, 여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는 우리는 신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천국에서 오히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계속 영원토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천국에서도 송축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이고 위대한 말이고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말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송하며 내가 받은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매듭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처음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 천승은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나서는 그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 가지고 탐하지 마세요. 더러운 단어나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기에 우리 입이 너무 거룩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가정에 넘치고 교회 넘치고 일터에 넘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따라갈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이 교회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축복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레미야와 같은 당시 상황과 그 시대는 달라도 그 신앙의 그 중심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 위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런 은혜를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정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오늘은 신약에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평신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 하는 그 귀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귀한 평신도의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할 수 없이 이들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에 굉장한 그런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철학 사상에 확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때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이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아무리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끼고 또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에게 반응이 별로 없고 정말 그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게 될 때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이 같은 업을 가지고 한 직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선교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감동과 그 다음에 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너무 귀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생활에 그런 참 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힘껏 물질로 섬기고 모든 것으로 같이 동역해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후원하고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늘 이 마음 한쪽 구석에 참으로 귀한 동역자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했던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의 그 사역을 돕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 사역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귀하게 섬겨온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또 지금까지 많은 사역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신약 교회 안에 그 삶의 터전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내던 그 로마 지역에서 추방되어서 온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니까요, 뭐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새로운 도시에 와서 낯선 땅에서 적응해 간다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낯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물질주의 방탕한 문화가 극성을 부렸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결단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1년 반 동안 천막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핍박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아,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증언한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그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던 이 부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 곁에 만나게 해주셨고,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줬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변호자, 이렇게 보호자처럼 자신의 그 사역에 참 힘이 되어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진정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대단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직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의 입장에서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진정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 깊은 감사와 그리고 이 우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동역한 그 성도를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상으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잖아요. 이번에도 또 한국에 집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선교대회를 하러 가게 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면 저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물질로 그렇게 힘껏 지원하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동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동역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양 산정형교회 목회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이때에 그 교회 오윤선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용히 그 가족들을 다 섬겼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정말 귀한 평신도들의 그 섬김, 그 동역 때문에 참으로 그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동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마를 보면 동역자 이렇게 써있어요. 동역자 이렇게 써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 일부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삼 내가 이게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가야 돼. 내 나갔다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좋은 동역자.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하여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도 아주 초대교회의 귀한 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주 귀한 목회자예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을 잘 알아요. 또 학문이 많은 자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성령 충만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도 깊이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말씀을 안 해.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

0: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만 돕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할 때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리더로 섬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무렵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시점입니다. 당시에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내렸던 이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효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내어서 항상 교회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을 늘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인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자신의 집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표현대로면 우리 교회 같으면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도 물론 그 사역이 귀하지만 이름도 빚도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냥 자신들의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섬긴 것이 이렇게 위대한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귀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섬기고 이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서 그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역자였어요. 저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되었어요. 이 성전이 텅텅 비어진 가운데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제 머릿속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권사님은 잘 지내시나? 그 장로님은 잘 지내고 계시겠지? 텅 텅 빈 비는 이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성도님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느 권사님 마스크를 쓰시고 이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에다 넣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참 아름답게 헌신한 귀한 성도님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소중하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저의 통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잖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해서 귀한 통역자로 이렇게 섬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역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일요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글쎄요 오늘 하루쯤은 다 귀찮아서 푹 주무시고 늦잠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밀려왔던 어떤 집안일을 하시려고 아침부터 일찍 부랴부랴 뭐 서두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니까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 모임이나 미팅이나 또 뭐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글쎄요 또 어떤 분들은 전날 토요일날 주말에 뭐 일을 하셨거나 또는 뭐 어떤 모임을 가셨거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여독을 푸지 못하고 뭐 술에 취한 덜이 깨졌거나 아니면 피곤함이 남아서 해롱해롱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천 개 수만 가지의 다른 모습들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간 일요일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언제나 눈을 뜨면 일요일이 햇살이 나를 맞이해주고 여러분 또 오늘이 지나면 힘찬 월요일이 다시 온다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훈이 함께하는 여러분 일요일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일요일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고요. 1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탐정 훈이의 인물 수사대가 여러분과 함께 한 인물을 추적 수사해보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로 노틀담의 꼽추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원제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노틀담의 꼽추 한 하루에 듣는 문학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든 지금 훈이의 훈훈한 카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한 배를 타셨습니다. 오늘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명탐정 훈이의 인물 수사대. 자, 오늘의 용의자는요, 음악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음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나나나나나나 바로 귀죠. 귀. 눈, 코 아닙니다. 귀.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음이 희미했었고요. 사람들이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대화를 위해 상대방이 글로 써줘야 할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너무너무 유명한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같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인물, 루트비 반 베토벤. 자, 오늘 여러분 함께할 인물 수사들은요, 바로 천재적인 작곡가이자 천재 피아니스트,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베토벤. 빠밤. 자, 여러분, 베토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본이요? 어, 그러면 where are you born? 그러면 I was born in Bonn. 이거야? Bonn, Bonn? 그래, 진짜네? 어, I was born in Bonn. 오, yeah, where are you born? I was born in Bonn, Bonn, Bonn, Bonn. 1770년입니다. 정확한 생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1770년 12월 17일 날 세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생은 맞으십니다. 70년생이니까 너무 가볍게 보이네요. 1770년생이십니다. 아버지였던 요한은요, 궁정에서 활동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음악과 상관이 없는 집안에서 갑자기 빠밤 태어난 천재가 아니죠. 네, 음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 그렇게 평온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 알아봤고 당시 최고의 신동이었던 모차르트처럼 베토벤도 어린 천재로 성공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음악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후대 기록에는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와 강압적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베토벤에게 음악은 글쎄요, 처음부터 그냥 아름답기만 한 취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젊은 베토벤이 빈으로 가서 모차르트 앞에서 연주를 촥 했고 모차르트가 사람들 향해 이 젊은이를 잘 봐두시오, 언젠간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있죠. 근데 이거를, 이 장면을 확실히 증명해 줄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베토벤이 1787년 빈을 방문한 것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가 모차르트 앞에서 연주를 했는지 또 어떤 둘이 대화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판정,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예언을 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긴 하지만 결과 확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모차르트는요, 179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이듬해 빈으로 가는데요, 아예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그를 빈으로 떠납니다. 그때 베토벤이 배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제프 하이든. 하이든 너무 유명하죠. 당시 유럽 음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하이든에게 작곡을 배우고 또 다른 여러 스승들에게 배웁니다. 근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토벤이 워낙에 강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강했대요. 자기 음악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뭡니까? 남의 말을 안 듣죠. 네.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스승이라도 안 들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성향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베토벤 하면 여러분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으로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요, 사실 이 젊은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먼저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본 이런 연주가 아니라 즉흥 연주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뭐 악보를 보고 하는 그런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즉석에서 음악을 퍽퍽 만들어내고 하는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연주자였던 겁니다. 야, 이게 피아노로 프리스타일이 되네요. 네. 보통 우리는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랩 배틀 해가지고 뭐 네가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1999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피아노로 프리스타일 연주를 했다. 대단합니다. 그 귀족들의 살롱에서는 심지어 다른 피아니스트하고 즉흥 연주 대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점점 명성이 올라가는데 1795년에 빈에서 공개적으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활동을 했고요. 이후 작곡가자 피아니스트로 입지를 넓혀갑니다.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에게 문제가 옵니다. 20대 후반부터 베토벤은 귀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는 음악가이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곡가죠.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귀가 안 들리고 가요? 귀가 잘 안 들리고 갈랑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음악가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연주자로서 더 이상 자리가 없을까 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1802년 베토벤은요 두 동생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그 빈 근교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쓴 편지를 지금 우리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뭐 이게 유서라고 하긴 하는데 유언장은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삶에 대해 적어놓은 편지에 가깝습니다. 베토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사람들을 좀 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청력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멀리서 누가 막 플루트를 부르고 있는데 난 안 들려. 사람들이 노래를 막 듣고 있는데 난 안 들려.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람들을 멀리 하겠죠. 숨기고 싶겠죠. 네. 이 지금 유명한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보면요, 베토벤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입니다. 본인은 아직 내가 만들어야 할 음악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음악 때문에, 사실 음악가가 아니었더라면 귀가 좀 안 들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절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농부였거나 뭐 대장장이었더라면 뭐 귀가 안 들려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을 텐데,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는데 동시에 음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설적이죠. 이 시기를 전후로 베토벤의 음악이 점점 거대하고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향곡 3번. 뭐죠?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팝퀴즈. 베토벤 교향곡 3번의 이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정답 외쳐주세요. 영웅이죠. 영웅. 당시 교향곡의 규모와 표현을 크게 확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따다다다. 네 글자로 표현할게요. 따다다다. 교향곡 5번. 이거 맞춰보세요. 교향곡 5번. 베토벤의 교향곡 5번. 굉장히 유명합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네. 운명 교향곡. 이 따다다단. 이 첫 내음이죠. 빠바바밤. 이것을 두고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직접 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여기서 탐정훈이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한 인물은 베토벤의 초기 정기 작가였던 안톤 쉰들러입니다. 이분이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 아닙니다. 그냥 작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쉰들러의 기록에는 약간 실력이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토벤 하우스에서 이 유명한 발언도 사실 조금 의심이 간다. 실제로 그가 베토벤이 한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베토벤이 5번 교향곡 첫 부분 빠바바밤을 가리키면서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멋지게 말한 것은 멋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가 정설입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도 우리 누구나 빠바밤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베토벤의 청력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악화가 된 거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몇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 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만큼 안 들립니다. 1815년에는 피아니스트로서의 공개 활동은 사실 끝이 나고요. 1818년부터는 상대가 글을 수첩에 적어서 대화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작곡을 계속하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점, 아니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을 작곡을 해? 그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작곡을 할까요? 근데 베토벤은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하고 매일 연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음의 높이, 낮이, 뭐 높낮이, 화음, 악기의 소리, 구조를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글자를 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제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촥 그릴 수 있잖아요. 베토벤은요,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내부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로 계속 스케치하고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사람이 우리처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와. 자, 이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베토벤은요, 정리해보면 젊은 시절 빈의 스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막 즉흥 연주도 하고 배틀도 하고 명성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면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고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음악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청력보다 이제 그에게는 사람, 그리고 사랑, 가족, 성격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1부 잠시 노래 하나, 음악 하나를 감상하심과 동시에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은 제 5악장 이 노래 잊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1악장 운명입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방송 훈훈한 카페. 어떠십니까? 고품격 음악 방송 맞죠? 야, 제가 이 얼마 만에 그 진짜 클래식을 다 틀어드리고, 네,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셨고요. 아, 이제서야 조금 뭔가 이 훈훈한 카페에 딱 맞는 이런 품격 있는 아우라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토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베토벤 얘기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베토벤님, 이 참 청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작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베토벤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그 베토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초상화라고 그러나요, 그 인물화를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리십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단정하지가 않죠. 막 헝클어져 있죠. 옷도 좀 막 헝클어져 있고 막 화내고, 그죠? 툭하면 화내고 막 막말하고 막 아무한테나 혼자 막 괴팍한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좀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격도 강하고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셌다고 합니다. 뭐 본인을 후원하는 후원자, 뭐 스폰서나 후원자, 출판업자로도 많이 다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또 애정을 보이고 가정을 걱정하고 뭐 또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력이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보면 스스로도 자신을 비사교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강하기도 했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분들이 청력을 잃어가면서 조금 더 사람들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토벤 우리께서는 결혼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랑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여러 여성에게 강한 감정을 느낀 그런 흔적들은 있습니다. 하나,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었네요. 베토벤이 사랑한 여성들 가운데는 유독 귀족 계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귀족들과 어울리고 귀족들과 음악을 나누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음악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족 신분은 아니었죠. 천재적인 작곡가라는 명성은 있지만 결혼 상대로의 신분은 당시 사회적에서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이 돌아가신 사후에 그의 개인 물품에 아주 유명한 편지가 나타납니다. 수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편지에는 상대를 불멸의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굴까? 라며 궁금증이 나오고요. 후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안토니 브렌타노냐, 요제핀의 브론스 비크냐, 뭐 다들 아시죠, 이런 분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귀족분이었나 봐요. 이런 인물들이 후보로 논의가 됐는데 누구도 그 누가 정확하게 누구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토벤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 영상 중에 막 화내면서 피아노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걸 떠오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불멸의 연인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아,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대요. 보고 싶다. 멀리 있어서 괴롭다. 함께하고 싶다.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베토벤도 역시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인 남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혼을 이루어지진 못했죠. 네. 베토벤 인생 후반에 굉장히 복잡한 가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동생인 카스파르 카를이 세상을 떠난 뒤에 조카인 카를의 양육권을 놓고 제수였던 제수씨죠, 동생의 와이프였던 제수씨인 요한나와 법적 다툼을 오랫동안 벌입니다. 조카 카를의 양육권 때문에요. 1815년 이후에 이 양육권 분쟁은 베토벤의 생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베토벤은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강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조카인 카를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생활, 교육, 그냥 모든 것에 너무 깊게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토벤은 조카 카르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과 통제가 섞여있던 거죠. 카르는 너무 큰 압박을 받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눈 떠보니 우리 삼촌이, 그쵸, 우리 큰아빠죠, 우리 아버지의 형이니까 큰아빠가 베토벤이야. 와, 어마어마한 작곡가이자 어마어마한 음악가야. 근데 그분이 나를 음악가로서 압박을 줘요. 와,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26년에 이 조카였던 카를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만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압박이 강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베토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씁쓸하죠. 베토벤 자신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상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었던 거죠. 음악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자유로웠던 그런 베토벤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통제적인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아, 좀 그래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 어떤 한 분야의 최고 정점을 찍은 분이 나의 가족이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압박을 가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베토벤 인생의 유명한 장면, 또 하나의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824년 베토벤은 이미 청각을 거의 다 손실한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퀴즈 나갑니다. 거대한 작품 바로 교향곡 9번. 교향곡 9번 마지막 악장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합창이죠. 그때 교향곡에 성악을 결합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유명한 어떤 곡일까요? 땡땡땡 송가. 땡땡땡 송가.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 자, 1824년 5월 7일 날 빈에서 교향곡 9번이 초연이 됩니다. 베토벤도 무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설적인 장면이 나오죠. 연주가 촥 끝이 납니다. 관객들이 난리가 납니다. 크게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죠. 박수를 치고 막 브라보 뭐 마마미야 브라보 뭐 마스파라 비스타 뭐 다 하겠죠. 근데 베토벤은 관객의 반응을 듣지를 못해요. 못 듣습니다. 당시 연주자 요제프 뱀의 증언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휘는 다른 사람이 맡았고요. 베토벤도 무대에서 동작을 했지만 박수와 환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누군가가 관객에게 손짓하고 막 쳐서 관객에게 답례를 하라고 해줘야 그때서야 베토벤이 아, 노래가 끝나서 관객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평생 음악을 만든 사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생 음악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작품을 중에 하나를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치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 굉장히 슬프죠. 네. 세상은 그의 음악을 듣고 환호를 하는데 정작 음악을 만든 그는 세상의 환호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멀어져 갔던 그 사람이 인류 전체가 함께 노래하는 음악을 만드는 참 묘한 부분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묶으려 했던 그의 노력이 보입니다. 자, 1827년 베토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됩니다. 3월 26일 빈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베토벤의 죽음에 아주 극적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사망할 때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콱콱 치고 베토벤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하늘로 촥 치켜들었다가 억 하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딱 사망 직전에 밖에서 천둥이 빵 치면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주먹을 하늘로 딱 치켜 들고는 허! 하고 돌아가셨다. 완전 영화죠, 영화. 근데 이게 그 약간의 묘사들은 후대에 전승을 하면서 극적으로 다듬어진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정확한 사실인지는 글쎄요. 근데 뭐 워낙 한 정말 이 시대를 풍미했던 베토벤 다운 그런 장면이라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청력을 잃게 됐는지 아직도 지금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가설들이 제기는 되어 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의 머리카락으로 표본을 해서 DNA 연구도 해봤지만 청력 상실의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뿅뿅뿅 때문에 베토벤이 귀가 멀어졌다라고는 아직도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 베토벤을 운명과 싸운 천재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근데 베토벤은요, 운명을 한 번 이긴 게 아니라요. 자, 귀가 나빠졌을 때 그는 버텼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도 그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도 힘들었죠. 성격도 그는 강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혼자서 힘든데 계속 혼자 음악을 꾸준히 꾹 천재 만드는 정말 천재적인 음악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토벤은 문제가 사라지면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채로 계속 꾸준히 나갔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베토벤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결국 여러분, 베토벤은 청력을 되찾지도 못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음악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고요, 교향곡 5번의 첫 네 음을 듣고 딱 알아차죠. 아까 우리 함께 들었던 빠바바밤 다 알죠. 교향곡 9번에서 함께 노래를 합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 정도의 설명은 부족합니다. 자신에게서는 소리가 사라져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음악은 끝까지 만들었던 사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가장 잘하는 어떠한 일을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계속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제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명탐정 후니 인물수사대 오늘 후보는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와, 끝에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지만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냥 빵 터지는 게 환희의 송가 교향곡 9번 4악장이었습니다. 아, 전율적입니다. 정말 정말 아, 이 뭐랄까 이 럭셔리 네 고급 음악 방송 네 우리 훈훈 카페에 너무나 쫙 맞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베토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베토벤의 일화나 좀 그런 걸좀 알려드릴게요. 그 베토벤의 약간 제가 성격도 굉장히 좀 강하고 불같고 그 고집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을 때 이제 오만한 귀족이 베토벤의 음악을 두고 아니 뭐 귀도 안 들리는 인간이 뭐 무슨 노래 음악을 써봤지 얼마나 썼겠어? 뭐 별로네,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렸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베토벤은 귀족에게 편지 한 통을 짧게 보냈다고 하네요. 공작, 당신이 공작인 것은 우연히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요. 하지만 내가 베토벤인 것은 내 스스로 이뤄낸 것이요. 세상의 공작은 수천 명이 넘지만 베토벤은 오직 나 하나뿐이요. 라고 귀족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 베토벤의 운명 공황곡 교향곡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눈 게그 빠바바밤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독한 커피 마니아일 정도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음악을 항상 막 밤새 작곡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러면 계속 카페인을 뭔가 넣어줄 것 같아요. 그죠? 뭐 술을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카페인을 막 커피를 드셨을 것 같은데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커피를 끓이는 방식이 매우 유별나서 맛을 일관성 있게 갖추기 위해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정확하게 원두를 60알을 직접 세어서 썼다고 합니다. 원두 60알 매번. 야, 그 옛날에 그 뭐죠?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재벌 뭐 나오는 그 숙련된 그 초밥 일본의 스시 그 장인이 할 때 몇 알 밥알을 몇 알인 줄 아나? 그때 뭐 232알. 뭐 평소에는 뭐 저녁 먹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점심이나 이 술자리 할 때는 200열나만 써라. 배 안 부를까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현실도 있는 거예요. 정확히 원두를 60알을 세서 커피를 내려 먹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손님이 오면 손님 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60의 배수로 원두를 세느라 주방에서는 한참 원두를 세고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3명이 오면은 63, 18, 180알을 넣어야 되고 5명이 오면은 65, 30, 300알을 넣어서 딱 끓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커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강박하게 딱 60알을 고집했으면 60알씩 세갖고 어디 따로 이렇게 병 같은 데 넣거나 칸칸칸 이렇게 종이로 싸서 넣거나 뭐 분할을 해놨겠네. 그러면은 매번 안 세도 되잖아요. 그쵸? 대충 이렇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토벤이 이사를 한 80번 정도 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평생 한 80회가 넘는 이사를 했다는데 이게 뭘 어떤 뭐 스폰이나 이런 후원사를 따라간 게 아니라요. 주된 이유가 괴팍한 소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피아노를 막 쾅쾅 치고 영감이 떠오르면 갑자기 머리를 막 식히려고 세수대에 머리에 막 물을 막 들다 붓고 막 이러니까 물이 막 바닥으로 넘쳐서 막 아랫집 천장을 적시고 막 시끄럽고 밤에 막 꽝꽝 쫓겨나고 이웃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런 일화가 있는 우리 베토벤. 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베토벤 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토벤에서만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인물을 계속 한번 따져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셨으니까 또 우리 한국 가요의 운명을 들어보셔야겠죠. 쿨의 운명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끝

0: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첫 장을 열어볼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은 아주 유명한 성당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 성당. 높은 탑, 거대한 종,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그 높은 종탑 위에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던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콰지모도. 그런데 이 문학을 쭉 보다 보면요, 과연 누가 괴물일까? 누가 과연 나쁜 괴물일까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 아 뭔가 좀 긴장하게 하려고 했더니 좀 오버한 것 같죠? 오늘 만나볼 작품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 자,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180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잘 아시죠 여러분?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이 원어로 노트르담 드 파리 뭐 이렇게 하는, 우리한테는 이제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읽혀지죠. 근데 이 위고는요, 단순히 소설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그는 시인이자 정치인이었고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요, 중세 건축물들이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되거나 함부로 개조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 위고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를 이 소설의 중요한 주인공처럼 등장시켜버립니다. 즉,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중세 파리와 노트르담을 살려내기 위한 작품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15세기 말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우리 날라다니는 파리 아니고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드 파리, 파리, 파리입니다. 파리. 그날 파리는요,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하호호호. 네, 축제 중에 아주 이상한 대회가 열리는데요, 누가 가장 이상한 얼굴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글리 페이스 만드는, 웃긴 얼굴, 기괴한 얼굴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막 구겨가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우승이네! 예, 저 사람이 우승이야! 근데 문제가요, 그 사람은 얼굴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콰지모도. 이 콰지모도는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입니다. 어릴 때 버려졌는데 노트르담의 성직자였던 클로드 프롤로가 그를 거둬서 키우게 됐죠. 콰지모도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죠, 몸이 크게 뒤틀려서 곱추가 돼 있고 성당의 거대한 종을 하도 울려대는 탓에 귀도 거의 안 들립니다. 이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요, 평생을 성당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돌도 던지고요, 비웃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콰지모도에게 노트르담은, 노트르담 성당은 집이자 이 세상 모두 전부입니다. 그딸 광장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끄는 젊은 미모의 여성, 바로 에스메랄다. 죄송합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이게 에스메랄다 이름입니다. 춤을 추고 탬버린 치면서 막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환호를 합니다. 이야, 최고다, 브라보, 이뻐요, 언니 이뻐요. 콰지모도는 반대죠. 콰지모도는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는데, 에스메랄다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를 합니다. 한 명은 외모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한 명은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이 두 사람 곧 깊은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직자였던 크롤드 프롤로, 노트르담의 고위 성직자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엄격하고요. 이분이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거둬들였죠. 버려져 있던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걸어서 같이 키웠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직자 인물이죠. 그런데 이 프롤로가요, 에스메랄다, 공연을 하는 에스메랄다를 보는 순간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로서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뒤틀립니다. 잠깐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 됩니다. 어떡할까요? 프롤로는, 성직자 프롤로는 콰지모도에게 그 여성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라고 시킵니다. 밤에 에스메랄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콰지모도가 나타나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여자의 비밀을 두고 나타나죠. 그 중심에 젊은 장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비스. 그가 에스메랄다를 구하죠. 콰지모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에스메랄다는요, 자기를 구해준 그 잘생긴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한눈에 뿅 마음을 뺏깁니다. 크, 드라마 같네 진짜. 이 얽히고 설킵니다. 이 페비스. 자, 여기서 페비스는요, 젊은 장교예요.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구해준 영웅이죠. 근데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에스메랄다에게 진지한 사랑을 느끼긴,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거를 모르죠. 그냥 첫눈에, 그냥 눈에 뿅 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자, 외모가 훌륭한 사람 이꼴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보통은 외모가 좀 깔끔하고 잘생기고 뭐 그러면 조금 좋은 사람으로 나와게 마련이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납치 혐의로 현장범으로 잡힌 우리 콰지모도 공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앞에, 만인들 앞에 묶여서 채찍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구경거리하고. 너무 채찍을 맞고 힘들다 콰지모도가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물 한 모금 주세요. 뽀빠나이지. 하여튼 근데 귀도 잘 안 들리죠. 얼굴도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 하도 많이 맞고 해서 말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탁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스메랄다. 사실은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이 남자 콰지모도가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남자거든요. 그런데도 그녀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콰지모도는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콰지모도는요, 평생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당하고 괴물 취급받고 그래서 성당에 숨어 살고 있는데 에스메랄다는 그에게 물을 한 모금 준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지만 콰지모도에게는 처음 받아본 인간적인 그런 친절이었죠. 그때부터 우리 콰지모도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도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아, 얽히고 설킵니다 정말. 근데 그의 사랑은 그 성직자인 프롤로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프롤로는 내가 너를 가져야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납치하라고 했죠. 하지만 콰지모도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사랑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요, 그게 작품을 관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한편 에스메랄다는 누구를 사랑하죠? 젊은 장교 페비스를 사랑하죠. 드디어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페비스는 가볍게 그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둘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직자인 프롤로입니다. 그가 질투와 집착에 폭발합니다. 우와, 이게 나를, 응?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디 딴 남자를 만나? 이성을 잃어버리죠. 프롤로가 페비스를 공격합니다. 뭐 습격을 한 거죠.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은 에스메랄다밖에 없죠. 페비스는 칼에 맞아 쓰러져 있고 프롤로는 도망가서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공격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또 참 사회적인 게 문제가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공연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녀를 집시 여인으로 떠돌이 집시 여인으로 보고 편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녀 사냥같이 저 여자는 마법을 쓰는 마녀다라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진짜 그 자기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녀가 페비스를 몰래 공격했다고 사람들이 또 우우 모여가지고 집시 여인 저걸 어떻게 믿냐 저 마법 쓴다더라 그러면서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물들이 막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죠? 콰지모도 모두에게 괴물로 취급받던 그 아이가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를 성직자인 프롤로가 결국 안아들여서 성당에서 키웠죠. 근데 그 광장에서 놀림받고 쫓김받던 콰지모도에게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 에스메랄다. 누구나 보면 반할 만큼 미모의 그런 여성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를 매력에 빠진 이 프롤로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착을 보이면서 그녀를 납치하려고 하죠. 납치하려고 콰지모도를 썼지만 실패하고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뺏기면서 페비스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우리 콰지모도. 그러면서 이제 채찍으로 맞으면서 물 한 모금 준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녀는 또 페비스를 사랑하고 막 얽히설켰습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가 질투해서 그냥 장교를 찌르고 도망가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다가 여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제가 1부 마무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콰지모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직자인 그 프롤로의 명령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죠. 어쨌든 납치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메랄다의 친절 물 한 장을 준 것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덕망 이게 정말 머독에 덕망받던 이런 성직자인 프롤로의 실제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네, 뭐 사람의 에스메랄다의 마음도 모르고요. 그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무슨 노래를 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배경이 프랑스 파리 아니겠습니까? 샹송 한 곡 듣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말 유명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브 몽땅 고엽이죠? 이 노래 듣고
1: des jours heureux nous étions amis.
0: 다시 돌아올게요.
1: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0: 프랑스의 정취를 느껴보십시오.
1: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0: 네, 이브 몽땅의 고엽 들으셨고요. 아, 참 노래가 멋지죠. 이런 노래 들으시면은 정말 그런 노틀담 드 파리, 파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작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이었다고요. 근데 그만큼 또 바람둥이였다고 이름이 자자하시고요. 그 시대에서 또 워낙 장수를 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 나이를 뭐 80일 먹었어도 그런 메이들이나 여러 여성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유명하고요. 동갑내기 친구인 알렉산드로 듀미나 아니면 명탐정 비독도 비슷하게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분이 사망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서 파리의 모든 사창가가 하루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야, 이 정도까지 대단한 분이셨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당시로서 굉장히 장수란 거잖아요. 80, 83살까지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막내를 빼고는 모든 자식과 아내, 뭐 연인 다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인이었던 드루에가 죽기 전에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저는 뭐 곁에 두고 보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안 되니 먼저 가서 우리 먼저 간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장수하고 있는 위고에게 썼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좀 그래요. 자녀들이 워낙 좀 사망한 게 비극이 많습니다. 막 얘기해 보면은 첫째 큰아들이 태어난 지만 석달 만에 죽고요. 뭐 둘째 이제 뭐 큰딸인 레오폴딘도 19살에 남편과 함께 보트에 탔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를 했고요. 그게 또 이제 임신했을 때참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나머지 다녀인 애들도 뭐 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좀 가정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책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작가가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데 큰 종이에 물음표 하나만 딱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대단해. 출판사에서도 가장 짧은 답장을 보냅니다. 느낌표 하나만 딸랑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 작가가 물음표 하나 띵 보낸 거야. 잘 팔려요? 이거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느낌표 하나 띵 써서 네, 잘 팔립니다. 엄청 잘 팔려요. 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이게 뭐 기네스 기록이라 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도 찾아봐야 돼. 근데 그 질문에 나오는 작품이 무엇이냐? 부르의 명작인 레미제라블. 와, 레미제라블. 이게 가장 서로 짧은 편지.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를 쓴 사람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가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 이게 뭐냐? 이 편지는요, 1,500페이지. 와. 교도소 안에서 1,500장짜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긴 거고요. 물음표 하나 잘 팔려요? 느낌표 하나 잘 팔립니다. 요게 가장 짧은 편지를 우리 빅토르 위고가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마저 우리 소설 노틀담의 꼽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노틀담의 곱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굉장히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저희가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에스메랄다가 이제 사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 사형을 이제 구형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촥, 예전에는 광장에서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촥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여자 저럴 때 알아봤어. 노래하고 좀, 사람들 꼬실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곧 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노틀담 쪽에서 한 남자가 막 달려옵니다. 콰지모도죠. 콰지모도, 우리 그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도가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에스메랄다를 들어올립니다.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요 장면 여러분, 뭐 그 만화, 뭐 디즈니나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이 장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성역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나요? 그런 성당, 이런 성역 안에 들어가면 체포하거나 어떤 법정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콰지모도는 높은 곳에 사람들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기는 성역이다. 우리 성당은 성역이야.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콰지모도, 정말 모두가 놀리고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피하고 놀렸던,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도시를 상대로 홀로이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메랄다는 성당 안에 들어왔죠. 성당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콰지모도가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쨌든 티 안 나게 조용히 도와주는데요.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자신이 너무 또 가까이 가면 또 에스메랄다가 약간 무서워하는 걸도 자기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도와만 줍니다. 콰지모도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주죠. 왜? 그게 바로 콰지모도의 사랑이니까요. 그의 사랑은 이런 그냥 멀리서 혼자 헌신하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여자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이런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메랄다, 정말 자기가 뛰어들어서 구해줬던 그 콰지모도를 놔두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스메랄다가 기다리는 사람은 콰지모도가 아니죠. 바로 젊은 장교 페비스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페비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해드린 게, 페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페비스는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과 명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약혼녀도 있고, 이 그녀를 위해서 뭐 자기가 에스메랄다를 뭐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콰지모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페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메랄다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란 걸 그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바보 같은 순정적인, 헌신적인, 그냥 지켜주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남자들의 이런 순수한 사랑,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남자들, 아무리 잘난 남자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바보 같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죠. 네, 글쎄요, 그게 꼭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 성직자 나쁜 놈 프롤로. 프롤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어쩌다 결국 칼로 찌른 나쁜 놈. 그 프롤로가 아직도 에스메랄다를 잊지 못해요.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욕망을, 기본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성당에 와 있잖아요, 에스메랄다가. 그래서 에스메랄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 에스메랄다, 너 잘 들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살 수 있어.
받아들인다는 게 아무래도 자기를 남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너 나를 받아들이면 너 살 수 있어. 하지만 너 거부하잖아? 그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넌 갈 수 있을 걸 생각했어. 넌 내 자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야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춘향전? 춘향전에서도 그 저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저걸 들라고 하잖아요. 응? 뭐랍니까? 그 수청을 들라고 하죠. 수청을 들면 살고 거부하면 그냥 감옥 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이죠. 소유욕. 우리의 에스메랄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페비스죠. 네. 참 엮이고 섞이고 진짜 이 남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파리의 거리의 사람들 특히 우리 에스메랄다의 친구들 에스메랄다와 가까운 집단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은 그녀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노트르담 성당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콰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해치러 오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콰지모도는 성당을 지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싸웁니다. 돌도 떨어뜨리고요. 성당의 구조물을 이것저것 이용해서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이게요. 즉 에스메랄다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랑 에스메랄다를 지키려는 콰지모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오해입니까? 그죠? 사실은 둘 다 에스메랄다를 지켜주고 구하려는 것일 뿐인데 서로의 오해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나고 있는 틈을 타서 이 나쁜 놈 프롤로 이 나쁜 놈이 대충 얼굴이 생각 그림 그려집니다. 이 프롤로가요 에스메랄다를 살짝 빼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리고는 또 그 와중에 또 얘기하죠. 잘 생각해. 너 지금 나를 선택해야 돼. 너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 이제는 그만 나를 선택해. 너한테는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이 또한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나쁜 프롤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결국 그녀를 당국에 넘겨버립니다. 당국에 넘겨요. 그 원래 사형하기로 했던 그 당국에다가 아주 나쁜 놈이죠. 어?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은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보내는 거죠. 야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응? 어? 사랑을 쟁취하려고 가지려고 억지로 자기를 받아들이려고 막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그냥 에 그래 너 죽어라. 그리고 당국에 갔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놈이 쪼자는 놈. 에이 진짜 이 프롤로 나쁜 놈아. 결국 에스메랄다는 다시 체포가 됐죠. 그리고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콰지모도가 그를 살릴 수가 없었죠. 콰지모도는 노틀담 높은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쁜 놈 프롤로가 있습니다. 프롤로도 에스메랄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콰지모도는 이때 모든 걸 깨닫습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 평생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 그 프롤로가 에스메랄다를 파멸시킨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프롤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애초에 뭐 납치할 일도 없잖아. 납치할 일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에스메랄다가 그 군인들을 만날 일도 없고 또 프롤로가 질투해서 칼로 찌를 일도 없고 뭐 모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형되고 이 모든 게 이 프롤로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콰지모도가 모든 걸 알게 된 콰지모도가 프롤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걷어들이고 평생 자기를 키워준 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예라이 푹 나빠놔. 프롤로는 으아 추락해서 죽습니다. 콰지모도는 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쪽에는 자기를 키워줬던 프롤로의 시체, 다른 쪽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에스메랄다의 시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구나. 그쵸? 그에게는 그게 전부죠. 다른 거는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메랄다의 시신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묻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이상한 두 개의 해골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젊은 여성의 해골이고요. 그리고 그 해골을 꽉 끌어안고 있는 또 하나의 뒤틀려 있는 해골. 사람들이 그 해골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그 해골은 바샤샥 부서져 버립니다. 두 번째 해골은 바로 콰지모도였죠. 에스메랄다가 죽은 뒤에 그는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꽉 붙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제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보고 모두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몸이 뒤틀려 곱주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안 들리니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그녀에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줍니다. 반면에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프롤로는 어떻습니까? 지식도 많고 외모도 괜찮죠. 그런 그가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대해 욕망을 거절당하자 상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과연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인물들은 좀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봐봐요. 이 에스메랄다라는 그 여러분 여성 인물도 사실 그렇게 뭐 현명하거나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현명하지도 않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녀가 가장 재밌는 부분이 페비스의 그냥 외모, 잘생긴 젊은 군인 외모와 영웅적인 이미지에 그냥 끌려버리는 겁니다. 뭐 콰지모도가 보여주는 진심은 사실 못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가볍게 보는 페비스만을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즉 에스메랄다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나쁜 놈 프롤로는 왜 그의 사랑은 또 다를까? 분명히 에스메랄다를 보고 강렬한 감정을 느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프롤로는 그게 없습니다. 너도 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소유욕 그리고 집착이죠. 반대로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킵니다. 가장 외모와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콰지모도였죠. 자,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원래 작품이요. 파리의 노틀담인데요. 사실 콰지모도 개인만을 위한 제목이 아니죠. 그냥 노틀담 성당 자체가 작품의 큰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로 숨어들고 거기서 싸우고 구원도 찾고 거기서 파멸하고, 이 빅토르 위거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오래된 건축물을 함부로 없애지 말아라 제발 좀, 음? 라는 메시지도 던진 겁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인기로 인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바라보고 인기를 몰이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디즈니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고요. 근데 원작이 당연히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원작에서는 에스메랄다가 죽죠. 프롤로도 죽고요. 콰지모도도 죽고요. 단 페비스만 살아남고 그냥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가볍게 사랑을 받던 사람은 살아남고 가장 깊게 했던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요즘 원작이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노트르담의 곱추 원작은
The Notre Dame de Paris. 네,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팝송을 듣고 가겠습니다. 아다모의 Fast Detour. 지난 여름에 왈츠. 아, 제가 사실 프랑스 말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참 까먹네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난 왈여름에 왈츠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을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바토르 아다모. 네. 뭐 어마어마한 또 향송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그 어릴 때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그 이런 추억의 팝 향송이라고 그러죠. 좀 흘러가는 향송들을 좀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뭐못 모르고 그냥 막 샹송 샹송 이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제 프랑스 이름은 기예요. 기 주마벨 기 주마벨 기알뭐 사파비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봉주. 근데 제가 그 프랑스를 가서 실제로 현지 분들과 프랑스 말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뭐책 보면서 책 찾아갖고 막 했는데 와 확실히 언어는 안 쓰니까 다 까먹네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 혼잣말이었고요. 아무튼 그 노트르담의 성당 이참 지금 뭐 한국 표현으로는 노트르담의 꼽슈라는 제목이지만 한편에 정말 참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소설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참 재밌는 그런 서사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접하셨던 분들은 뭐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소설로 접하시거나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고 지지난 시간에도 하루에 듣는 문학을 조금 무섭다고 표현한 게 맞나요? 조금 공포? 약간 스릴러, 약간 뭐 우리 프랑켄슈타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호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서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후회가 되긴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더 밝은 문학을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듣는 문학, 훈이와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같이 그냥 훈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흘러가서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억지로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내 여자랑 말을 못해? 왜이 남자가 내 남자랑 말을 못해? 왜이 남자가 내 남자랑 말을 못해? 넌내 여자라고 말하시면 되잖아. 조성모가 부르는 파리의 연인의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이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이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카페 한훈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입니다.

0: 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이 만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43년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친히 새로운 글자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는 그 문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한문과 이두가 있는데 또 다른 문자가 필요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문명 질서 속에서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 가지 반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조선 사람들이 모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양반들이 한문책을 덮어버리고 훈민정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에서 한문의 지위는 여전히 매우 강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문 중심이었습니다. 학문도 한문 중심이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국가의 중요한 기록도 한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국가의 공식 문자도 아니고 지식인 사회의 중심 문자도 아니었다면 이 새로운 글자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더 놀라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문자가 어떻게 500여 년 뒤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자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을 하나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합니다. 사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술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은 글자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작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죠.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초기의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불교 관련 번역과 여러 언해 사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정리하기 위한 동국청운 같은 작업에도 새 문자가 활용됩니다. 즉,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단순히 백성들이 편지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물자를 실제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로 책을 만들고 그 글자를 사용할 영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만든 글자가 왕이 처음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가 왕실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훈민정음은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왕실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주고받고 왕실 내부에서 한글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한글은 여자들만 쓰는 글자였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필요에 따라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왕과 왕족, 양반 남성들이 한글로 편지를 쓰거나 한글이 포함된 문헌을 이용한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학문과 행정에서는 한문이 강력한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글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영역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자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0: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양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문을 해야 했습니다. 관리가 되려면 한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한문 교육 기회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니 한글은 여성들에게 매우 유용한 문자가 됩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멀리 시집간 딸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일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문헌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훈민정음은 왕이 만든 문자에서 사람들의 생활 문자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문자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이 그 문자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이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권력자가 관심을 덜 가져도 살아남습니다. 한글이 바로 그랬습니다. 쉬웠습니다. 우리말을 적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자는 살아남습니다. 처음에는 궁궐과 관청의 특정한 용도에서 사용되었던 글자가 점점 편지로 들어가고 번역서로 들어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언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에는 훈민정음을 흔히 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반들이 한글을 천한글이라고 무시해서 언문이라고 불렀다. 이 설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반드시 모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의 공식 기록에서도 언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단순히 천한글이라는 욕설처럼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문이 지식인과 공식 영역의 중심 문화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언문은 한문보다 낮은 위상의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파워볼 잭팟알라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글을 계속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배우기가 쉬웠기 때문이고 이것이 한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이 되고 단종과 세조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의 정치도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죽은 지 반세기 정도가 지난 뒤 한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왕이 한글 사용을 문제 삼는 사건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한글을 없애려고 했다. 혹은 연산군이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연산군은 왜 한글을 싫어했을까요? 정말 한글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글로 쓰인 어떤 내용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 답은 1504년 한양에서 벌어진 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한글을 금지한 왕 연산군은 정말 훈민정음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1504년에 한양을 한번 상상해보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리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이미 언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언문으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연산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폭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연산군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언문 문서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언문으로 투서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언문 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서적을 거두게 하는 조치까지 취합니다. 여기에서 후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연산군이 한글을 금지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문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산군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실어서 조선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언문으로 작성된 비방 문서였습니다. 즉, 문자 그 자체보다 그 문자가 권력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딱 60년 뒤, 다른 왕은 바로 그 문자로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문자입니다. 한 왕에게는 백성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였고, 다른 왕에게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된 생각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문자는 언제나 권력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억압에도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도 사용하고, 여성들도 사용하고, 번역서에도 사용하고, 불교 문헌에도 사용됩니다. 의학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도 한글이 활용됩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간 문자를 왕의 명령 하나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파워볼 잭팟 알롯.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살아남게 한 것은 세종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자를 계속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어머니, 소식을 전한 딸, 한글로 책을 읽은 사람, 한문책을 우리말로 풀어 읽은 사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글자를 배운 사람, 그 사람과 역사를 바꾸는 또 하나의 순간입니다. 왕조실록에는 국가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사람의 마음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글의 역사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손을 떠납니다. 여성의 손으로 갑니다. 평범한 사람의 손으로 갑니다. 소설가의 손으로 가고 편지를 쓰는 사람의 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점점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세종이 만든 것은 28개의 글자였지만 그 글자에 수백 년 동안 내용을 채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이 끝나갈 무렵 세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신문이 등장하고 근대적인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보를 읽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수백 년 동안 공식적인 영역에서 한문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한글이 전혀 새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쉽다는 것, 우리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훈민정음, 언문, 정음, 암클,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이 문자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시경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하고 문자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편지를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자가 되고 신문의 문자가 되고 근대 사회의 지식을 전달하는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시대가 오면서 한글과 우리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자가 민족과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한글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왕이 만든 문자에서 여러 사람의 문자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1446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과연 오늘날의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한글로 검색을 하고 한국 노래의 가사를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 자판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역사에서 어떤 발명의 진짜 가치는 만든 순간에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의 업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이 모든 백성을 하루아침에 글을 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조선의 문맹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문 중심의 국가 운영이 곧바로 한글 중심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역사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훨씬 느렸습니다. 한문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매우 중요한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인 영역 사이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의 선택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문을 오랫동안 배우지 않아도 우리말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충녕대군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고 충녕이 왕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22살의 젊은 왕이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태종은 곧바로 모든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은 그렇게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왕의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정치를 만들어갑니다. 장영실과 같은 기술 인재를 활용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하늘을 관찰합니다. 농업 지식을 모으고 농사 직서를 만듭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고민하고 17만 명이 넘는 관민의 의견을 조사합니다. 집현전을 키웁니다. 학자들을 공부시키고 마침내 문자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세종도 15세기의 군주였고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자도 아니었고 신분제를 없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특징은 있습니다. 문제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조사하고 사람을 쓰고 지식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도 제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종이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문자를 만든 이유도 각기 다른 배경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백성들의 실제 삶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대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또 하나의 세종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국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군대를 움직입니다. 김종서를 북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조선의 북쪽 국경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외웠던 바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군, 육진. 그리고 남쪽 바다에서는 외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 즉위 초기에는 이종무가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로 향합니다. 기해 동정, 흔히 대마도 정벌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세종이 책을 읽고 학자를 키우고 글자를 만들고 농업과 과학을 발전시킨 왕이었다면 이제부터 만날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 국경을 넓히고 군대를 움직이고
북방의 여진과 대치하고 일본과 외교와 군사적 압박을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연 백성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했던 세종은 왜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4근 6진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순히 영토를 개척한 위대한 업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은 그 지역을 어떻게 실제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갔을까요? 다음 히스토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다른 세종, 과학자와 학자의 왕이 아니라 국경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던 군주 세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북방 정책과 4군 6진, 그리고 김종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Powerball Jackpot Alert.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Powerball Jackpot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계신가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2: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1: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1: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0: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1: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0: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2: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0: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3: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식품의약 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이 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6: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7: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5: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8: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5: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0: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로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씨의 주장에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3: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고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러는 거지.
2: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올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총장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 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가수인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부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서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방송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보면서 경제가 참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9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75에서 4%가 됐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다시 올린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결정에는 12명의 FOMC 위원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비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고용도 버티고 있고요. 경제성장도 예상보다 견조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95%, 다시 7%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은 왜 3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 두 번째는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높은데 미국 소비자는 왜 계속 돈을 쓸까? 세 번째는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비용을 바꾸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30년 모기지 6.95%, 이제 집을 살 때 집값보다 돈의 가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오늘 복잡한 숫자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우리 생활과 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각장 켈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9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존 3.5에서 3.75였던 금리를 3.75에서 4포인트로 올렸습니다. 2023년 이후 첫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12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0.2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4년 이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추가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가 멈췄고 이번 주에는 방향을 반대로 틀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준의 공식 발표문을 보면 이유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도 강합니다. 기업 투자도 활발합니다.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비슷하고 실업률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 물가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4%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2.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3% 상승했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1년 전보다 27.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모든 물가가 다시 폭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적인 물가 압력은 상당히 내려왔지만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전체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연준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원 CPI가 2.4%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유와 운송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자 물가 PPI는 8월에 전년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1년 전보다 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만약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비가 올라가고 항공료가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로자는 높은 생활비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올라간 임금을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시적인 에너지 충격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은 바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6월 전망은 2.2%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높였습니다. 실업률 전망은 4.1%입니다. 6월에는 4.3%였습니다. 즉, 고용시장 전망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PCE 물가 전망은 3.7%입니다. 6월 전망 3.6%보다 올라갔습니다. 근원 PCE 전망도 3.4%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예상보다 강하고 고용도 예상보다 좋고 그런데 물가도 예상보다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 실업률이 7%이고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면 물가가 조금 높아도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견딜 수 있을 때 물가를 확실히 잡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 왜 물가가 내려갈까요?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을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자동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3%라면 새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8%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타자. 사업자가 새로운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내년에 하자 라고 미룹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모기지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집을 덜 삽니다. 이렇게 경제 전체의 수요를 조금 낮추는 것이 금리 인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도표, dot plot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앞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리를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전망에서 올해 말 정책 금리의 중간값은 4.1%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은 3.875%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 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안에 0.2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올리는 그림과 대체로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거나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면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현재 연준은 이번 한 번 올리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용카드 이자가 높은 수준에 머무릅니다. 자동차 대출도 비쌉니다. 사업자 대출도 부담이 됩니다. 희락처럼 단기 금리에 민감한 대출은 영향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자에게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CD, 머니마켓, 단기 국채에서 높은 이자를 조금 더 오래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비용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를 계속 봐야 합니다.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가 높고 고용까지 강하면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0.2% 올랐다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금리 인상 국면으로 들어간 것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물가도 비쌉니다. 휘발유도 비싸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9월 16일 미국 센서스 뷰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미국 소매 및 음식 서비스 판매액은 약 7,739억 달러였습니다. 7월보다 1.2% 증가했고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가 상승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물건 20개를 샀는데 100달러가 들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물건을 20개 샀는데 110달러가 들었습니다. 통계상 소비 금액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물건을 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을 더 비싸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 증가를 미국 소비자들이 갑자기 1.2% 더 많은 물건을 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비도 강하지만 가격 상승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입 물가가 눈에 띕니다. 8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0.2%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 상승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월 수입 물가 상승은 단순히 가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BLS는 비연료 수입 가격 상승이 연료 가격 하락을 상쇄하면서 전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연료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자본재, 산업용 원자재, 소비재, 식품, 자동차와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 압력이 에너지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품 전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가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소비가 가장 큰 엔진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면 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직원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 다시 소비를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소비자의 지갑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모습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고용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미국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2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4.1%였습니다. 직장이 있고 월급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지표가 강하다고 해서 모든 미국 가정이 여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즘 미국 소비 경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행을 갑니다. 좋은 식당을 가고 콘서트 티켓을 삽니다. 다른 쪽에서는 식료품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매장을 찾고 신용카드 최소 금액을 걱정합니다. 전체 통계에서는 양쪽이 하나의 숫자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평균만 보면 실제 생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소비는 연준에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 위험을 낮춥니다.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 돈을 쓰면 기업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식당이 메뉴 가격을 5%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다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pricing power, 가격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강하면 물가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준의 금리 결정과 연결됩니다. 경제가 강하고 소비도 강하고 고용도 버팁니다. 그런데 물가는 목표보다 높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비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월급이 늘어서 소비하는 것인지, 저축을 꺼내 쓰는 것인지, 신용카드와 대출을 늘려 소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건강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빚으로 소비를 유지한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뉴스를 볼 때 소매 판매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고용, 임금, 가계 저축, 신용카드 연체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8월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아주 재미있는 역설도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는데 그 강한 소비가 연준에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좋은 뉴스가 때로는 금리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되는 이유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음일 9월 17일 오늘 기준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103달러, 미국 WTI는 약 101달러 수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2%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2%가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1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조금 내려왔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만을 이용해 추가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원유 운송 상황 자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중동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공급망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주들이 초대형 유조선을 엄청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입니다. 한 척에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선박 분석 업체 시그널 그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문된 VLCC는 217척입니다. 지난해 전체는 93척이었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투자 금액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적어도 25년 만에 가장 큰 발주 붐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조선을 더 주문할까요? 원유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바로 가져오던 원유를 미국이나 브라질,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대서양 지역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죠. 항해 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배 한 척이 한 번 운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양의 원유를 운반하려면 더 많은 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운에서는 톤 마일 디맨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몇 톤을 운반했느냐가 아니라 그 화물을 얼마나 멀리 운반했느냐까지 보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이 똑같아도 운송거리가 두 배가 되면 선박 수요는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형 유조선의 현물 운임은 최근 하루 5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 전인 2월에는 약 13만 2천 달러였습니다. 배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비용이 몇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 VLCC 선단의 약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선입니다. 오랫동안 세 배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교체 수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유조선 발주 붐은 전쟁, 원유 무역 경로의 변화, 노후선 교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경제 뉴스가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호르무즈 운항이 줄어듭니다. 정유회사가 다른 나라의 원유를 찾습니다. 운송 거리가 길어집니다. 유조선 운임이 올라갑니다. 선주가 새 배를 주문합니다. 조선소의 일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 일부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의 사건이 전혀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에게 유가가 특히 골치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원유가 더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5%로 올려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서플라이 샥, 공급 충격이라고 하죠. 중앙은행은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수요를 너무 많이 낮추면 경제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현재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강하고 실업률도 4.1%입니다. 다만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몇 달씩 머문다면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를 보실 때 하루 가격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호르무즈를 비롯한 중동의 원유 운송이 언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며칠 안에 정상화된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몇 달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가스, 항공료, 운송비, 기업 원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결국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 호르무즈는 작은 해협이지만 결코 작은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9월 17일에 발표된 6.95% 프레디 맥이 발표한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입니다. 지난주는 6.76%였습니다. 1년 전에는 6.26%였습니다. 이번 주 6.95%는 2025년 1월 이후에 약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5년 고정 모기지도 6.2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오늘 17일 모기지가 6.95%가 됐다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연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금리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장기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금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기대, 경제 전망, 모기지 증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의 전쟁과 100달러 이상의 유가 때문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금리 정책은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지만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원인을 연준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6.95%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만 달러를 30년 고정으로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3%라면 원금과 이자만 계산한 월 페이먼은 약 2,108달러입니다. 6.95%라면 약 3,310달러입니다. 한 달에 약 1,200달러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4,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roperty tax, 주택보험, HOA를 넣기도 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에서는 일반 보험을 구하기 어렵거나 페어플랜과 추가 보험을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모기지만 보면 안 됩니다. 모기지, property tax, insurance, HOA, maintenance 이것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택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구매 가능성입니다. 집값이 조금 내려갔다고 반드시 집 사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이 90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10만 달러가 싸졌습니다. 그런데 모기지가 3%에서 7% 가까이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페이머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이 집이 얼마인가 보다 이 집을 사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발표된 주택건설 자료를 보면 현재 주택시장의 복잡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8월 미국 단독주택 착공은 전월보다 7.6% 증가해서 연율 91만 8천 채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을 얼마나 지을지를 보여주는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오히려 1.8% 감소했습니다. 전체 주택 착공도 2.6% 감소했습니다. 즉 8월에 실제 공사는 조금 늘었지만 건설업체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모기지, 건축 자재 비용, 인건비, 금융 비용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모기지가 주택시장에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모기지 잠금 효과, 모기지 lock-in effect입니다. 2021년에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가 3%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거의 7%의 모기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현재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 높은 금리는 구매자만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도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줄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매물도 부족하니 집값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집을 사야지.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매자들이 동시에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미리 금리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인가? 다운페이먼이 충분한가? 현재 금리에서도 월페이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이 집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무리해서 사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 금리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네 가지 경제 뉴스가 바로 여기에서 만납니다. 미국 소비가 강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팁니다. 중동의 충격으로 유가는 100달러를 넘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3.4%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6.95%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숫자들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하나로 만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결국 금리는 단순한 월스트리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가 오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돈의 가격이 다시 비싸지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김승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2: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1: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1: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총력 업무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환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0: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1: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2: 이른바 김생용 사람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식품의약 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4: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6: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4: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7: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4: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

0: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로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씨의 주장에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3: 나도 눈깔짝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고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래 된 거지.
2: 이미 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받고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올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전 총장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 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가수인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서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됩니다.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 너무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1: 그럼요.
0: 네, 이번 9월에 재정쌤이나 이런 멋진 주제로 함께하는 재정 전문가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문선영 대표님 오늘 아주 화사하게 시선을 네. 사로잡는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자켓을 입고 하셨습니다.
0: 오렌지, 상큼한 네. 오렌지.
2: 잘 어울리나요?
1: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2: 괜찮나요?
1: 대표님을 뵌 지가 언제 오렌지, 얼마나 오렌지.
0: 아, 그래서 오렌지야.
1: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확 잡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대표님이 네. 시선만 확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확 잡을 수 있는 오늘 네.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한인사회에 재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1: 그럼요.
0: 우리 문선영 대표님은 바로 저희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죠? 문선영의
2: 네, 요즘은 사실 좀 네. 소홀하긴 한데 네. 너무 죄송하게도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시는 방송이 좀 나가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좀 몸 상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요. 네. 이게 재방송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네. 새로운 또 코너 구성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0: 9월의 세미나가 아주 알찹니다.
2: 네. 어제 저희 세미나 있어요. LA에서.
1: 어제도 성공적으로 끝나셨죠?
2: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녁 7시에 네. LA 오피스에서 저희 롱텀 케어에 대해서 네. 요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게 롱텀
0: 그렇죠.
2: 케어잖아요. 네. 장수하는데 이제 아프니까 걱정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나도 네. 좋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꼭 롱텀 네. 케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어제 소개해드리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아,
1: 네.
2: 네, 반응도 네. 너무 좋으셨고 좀 약속도 많이 잡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이번 또 목요일에는 네. 샌디에고에서
2: 네.
0: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1: 너무
2: 가능합니다.
1: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0: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 일단은
1: 세미나 들어오셔요.
2: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세미나 들어오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1: 조금만.
2: 이게 네.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정관하고 똑같아요. 일단 부모의 재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재정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행동하는 것, 살아오는 것,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사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먼저 재정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시간의 복리예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이라도 그게 뭐 단돈 10불이든 아니면 50불이든 100불이건 간에 저축해주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먼저 씨앗을 좀 심어주시면 네. 그 나무가 이제 크게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사과를 매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또 네. 그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1: 네.
2: 뭐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 저축 같은 경우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네.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이 딱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주는 그런 유태인들의 습관들 그리고 지혜들을 이제 이날 세미나에서 하는데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해요.
1: 네.
2: 그러니까 LA 계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거기까지 네. 내려오라고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0: 네.
2: 대신에 네. 9월 30일이죠.
1: 수요일.
2: 네. 네, 수요일에 저희가 또 줌으로 네. 전국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네. 저 이제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세미나 일정들이 나오니까
1: 네.
2: 조금 보시고요.
0: 네.
2: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주제나 나한테 맞는 그 장소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인지 LA 오피스인지 샌디에고 오피스인지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 616-827-9599 네. 되겠습니다.
1: 지금 네. 말씀한 17일 날 지금 아침 10시 반에 그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이제 세미나 있으시고 21일 날은 또 쪽 나팔마 오셔갖고 4% CD에 묶여 계시나 이런 것도 있고요.
2: 네, 맞아요.
1: 지금
2: 네.
1: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좋은 토픽들이 21일, 24일, 26일, 30일 날은 그 말씀하신 백만장자 가능하기 만들기 프로젝트.
2: 네.
1: 그게 이제 8시 저녁 때 줌에서 그러니까 하니까
2: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워낙에 한 달에 세미나를 6번씩 돌리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오피스도 많고 또 지역별로 실제로 그냥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1: 예.
2: 그 지역의 손님들에게 맞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세미나가 많으니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이제 흘려나가기 쉽죠. 신문을 한번 보시거나 어쨌든 문선영의 유튜브, 문선영의 네. 머니토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스케줄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1: 아, 네.
2: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리시거든요.
1: 예, 예.
2: 네.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여러분 네. 조사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일단 주제 토픽이 그 401K, 401K라고 하죠.
2: 네.
1: 401K 이제 이거를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 요 얘기가 있거든요.
2: 네.
1: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 부모님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부모님이 이제 생각보다 뭐 장수하실 길을 바랬는데
1: 네.
2: 401k를 조금 쓰시다가 네. 혹은 쓰시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1: 네네.
2: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베네피셜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돼요. 이제 이런
1: 그렇죠.
2: 401k를 인헤리티드 401k 혹은 IRA 마찬가지예요.
1: 네.
2: IRA도 자녀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 써야 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1: 네.
2: 그리고 혹시라도 안 찾아 쓰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모님의 401k에 뭐 예를 들어 50만 정도 달러 갖고 계시다가
2: 네.
1: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2: 네.
1: 이제 아들분에게 자녀분에게 세금을 자연스럽게 쭉 남아요. 그 세금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1: 이게 상속세로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 상속세가 아니고 네. 소득세예요.
1: 소득세요?
2: 오, 네. 네. 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401k가 워낙에 부모님들 401k나 IRA를
1: 네.
2: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소득에서 떼어서 낸 돈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이 401k나 IRA가 탄생 자체가 어떤 돈이냐면 부모님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소득이죠.
1: 소득이죠.
2: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3: 네.
2: 세금을 미루어서 이제
3: 네.
2: 나중에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시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1: 네네.
2: 이게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잡혀서 자녀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소득세를 네. 내게 되시는 거예요.
3: 이게 세금 유예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러면은
3: 내야지 이거.
2: 네네, 소득세 네. 내셔야 되고.
1: 상속세가 아니구나. 난 상속이니까 당연히 상속세 받았어요.
2: 네, 상속세도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부모당 지금은 이제
1: 네, 500만 분인가요?
2: 더 하시는 넘죠.
1: 500만 원이요?
2: 네,
1: 뭐.
2: 그렇게 되기 때문에
1: 네.
2: 실제로 그 상속세 이제 401k 조금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상속세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 네, 소득세다.
2: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2: 네.
1: 자녀분이 이거를 안 찾으면은요?
2: 안 찾으면
1: 네.
2: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죠.
1: 네.
2: 그걸 찾아 썼을 때 그 해에 그 자녀의 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1: 예.
2: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유예 네. 기간이 있어요.
3: 언제죠?
2: 부모로부터 이전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안 찾으셔도 돼요.
1: 10년 동안.
2: 네. 하지만 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1: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네. 찾아 쓰셔야 되거나
3: 네.
2: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당장에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돈을 401k를 내가 쓸
1: 네.
2: 목적이 없다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 돈을 좀 이제 굴려 놓으시면 좋겠죠.
1: 그렇죠.
2: 그런데 10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네네.
3: 연봉이 6만 달러인 자녀가 50만 달러에서 상속받았어요. 그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1: 네.
2: 당연히 옮겨놓기만 하는 거죠. 어카운트를.
1: 그렇죠.
2: 그럼 그 어카운트 이름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름에서 이 자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라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50만 달러를 그에 만약에 다 전체를 찾아버리시면
1: 예.
2: 부모님이 남겨주신 401k를 그러면 자녀가 연봉이 만약에 6만 달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6만 달러 플러스 부모님한테 받은 50만 달러가 56만 달러가 전체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3: 네.
2: 그러면 그해 소득세를 얼마를 내셔야겠어요?
1: 어마어마할 텐데.
3: 네.
2: 거의 21만 불 정도를 내게 돼요.
1: 와.
2: 근데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지 50만 불 받았으니까 그 정도 낸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1: 네.
2: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지는 않죠.
3: 아, 좀 나눠서 하면 좀
2: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10년 동안
1: 10년 동안 네, 5만 불씩 나눴다.
2: 현명한 방법.
1: 네.
2: 이제 이 방법이 좀 더 현명하겠죠.
3: 네.
2: 5만 불씩을 찾게 되면
1: 예.
2: 이 6만 불의 연봉에 이제 5만 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1: 11만, 불.
2: 11만 네. 불이 되겠네요.
3: 네.
2: 자녀가 세금 보고할 때
1: 그렇죠.
2: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요.
1: 5만 6 정도는 아니다.
2: 제가 지금 넘버를 말로 막 드리니까 제가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1: 네. 네.
2: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지금 조금 네. 아우 넘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50만 불을 한 번에 찾아서 56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느니 네. 네. 5만 불씩 나눠 내는 게 그러면은 11만 불에 대한 그의 소득세를 내니까 좀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50만 불을 그만 그대로 놔두고 예. 5만 불씩 이자를 안 받고 그냥 꺼내서 10년이면 다 꺼낸다라고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이 50만 불이 이자를 받는 곳에다가 넣어서
3: 이자죠 당연히
2: 5만 불씩 꺼내 쓰면서도 이자 남는 돈에 이자가 더 받아서 늘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당연히
1: 아니,
3: 이자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2: 그런데 너무 놀랍게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서 네. 이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너는 그냥 이자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게 네. 바로 우리의 재정관이라면 네. 우리 자녀들의 재정관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무조건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1: 그럼요.
2: 이자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네. 세금을 물론 더 낼 수밖에 없죠. 자라는 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넘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로 네네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1: 오,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네네. 다만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401k를 받았다거나 IRA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걸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가셔서 오늘 네. 올라간 비디오하고 쇼츠가 바로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50만 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
3: 네.
2: 세금도 다 내야 되니까요.
3: 그러니까.
2: 이자도 못 받고. 네. 두 번째 네.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5만 불씩 꺼내 쓰는 방법도 두 번째 어리석은 방법.
3: 진짜.
2: 네, 그런데 네. 이자를 받는 곳에 옮기면서 당연히 그런 걸 저희가 네. 도와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이자를 받는 곳에 옮겨드리면서 5만 불씩 조금씩 빼서 쓰시더라도 네. 나중에 불어난 돈에 대해서 전체를 합산해 보면 네.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고 세금은 덜 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넘버로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찾아보니까 오늘 네. 3시간 전에 올리신 게 있네요.
2: 3시간 전에.
1: 5분 57절이 제가 영상이 있는데.
3: 지러내세요.
1: 그런데 네. 전문가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면 그거를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딱 보여주실 거
2: 맞아요.
1: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2: 네. 이제 뭐 예를 네. 50만 불을 예를 들었지만 손님들에 따라 30만 불 그리고 또 그 손님의 소득이 네네네. 지금은 6만 불인 경우 있지만 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다. 네네네. 15만 불이다. 그럼 또 계산은 달라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또 CPA님도 도와드리지만 원칙만 말씀드리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돈을 안 불립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3: 아, 네, 진짜. 네. 그런 분이 계세요?
2: 그런 분이 계세요.
3: 내 소득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세금도 그만큼 더 내면 공공재산으로 좋고.
2: 그런데 그렇지가 네. 않으시더라고요.
3: 그래요.
2: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돈 많이 벌어봤자 세금 많이 벌니까 돈 조금 벌지.
3: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2: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1: 이해는 갑니다 또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2: 저는 네. 심정은 이해가 네, 심정은 이해가 하지만 네. 논리적으로는 네. 절대로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돈에 네.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고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보면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린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재정 세미나가 좀 필요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네. 이번에 그 영락교회에서 네. 네. 또 세미나를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오전 네. 10시에요.
3: 네.
2: 그 부모님의 재정관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재정관과 자녀의 재정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하는데
1: 네.
2: 영락교회 혹시라도 뭐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네.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또 오시면은 네. 그 가족들의 그런 재정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니까 또 그게 와. 있고
3: 네.
2: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망거가 21일 날이죠. 네.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라팔마 오피스에서
3: 네.
2: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택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3: 네.
2: 지금도 아직도 CD에 돈을 맡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3: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2: 그렇죠.
3: 분 계세요.
2: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전화 오신 어떤 손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오셨는데 연준의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오늘 뉴스페이퍼 신문에 그게 났대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CD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올라봤자 여러분 네. 아무리 올라봤자 그쵸.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의 이자만큼은 오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네.
2: 은행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CD와 그리고 또 어뉴이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돈이 자라는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희가 저녁 7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와서 좀 들어보시면 또 단리하고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아. CD는 무조건 단리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찾고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네. 반면에 어뉴이티는 복리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그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와.
3: 이게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로 네. 계속 어뉴이티나 투자 네. 상품에 넣어서
2: 그럼요.
3: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로 늘리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돈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머전시 상황 같은 경우 있잖아요. 1년 네네. 있다가 돈을 써야 되거나 네. 아니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좀 넉넉하게 이제 좀 재정이 네.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 이자는 그 돈은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돈은 이자를 받고 굴리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내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나의 공궁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네. 되겠죠. 반면에 1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이거나 혹은 내가 저축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돈들은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면 네. 이제 그 돈은 자라지 않겠죠. 그렇죠. 요즘 은행에서 문선영을 잡아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런 소문도 있다라고 저희 손님이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한국의 한인타운의 모 은행에서 네. 이제 저희 손님들이 이제 저쪽에서 많이 돈을 네. 옮겨 오시니까 그런 얘기도
1: 빼시니까.
2: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네. 소개 소리도 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은행 이용하십시오. 당연히 네, 네. 당장에 쓰셔야 될 돈들 그리고 당장에 이용해야 될 돈들은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네. 이자를 받는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반면에 내가 쓰지 않는 돈 이런 돈들은 당연히 이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은 어뉴이티 그리고 또 어뉴이티도 그냥 광고만 보시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의 재정 플랜과 계획 목표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1: 그렇죠.
2: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기 네. 바랍니다.
3: 네. 네. 문선영의 모니터 그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 전화번호 616-827-9599 네. 너무 유익한 세미나를 자주 하시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어가 보셔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9월의 세미나 아주 알찹니다. 한번 네. 자녀분들과 또 함께 가서 네.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1: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알짜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일단 동그라미 치기 30일 날 줌 세미나 이거 네. 샌디에고까지 제가 가기 좀 힘드니까 네. 30일 날 줌 세미나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우리 아들 백만장자 가능합니다. 이런 거 꼭 네. 8시 저녁 때 듣고 싶은데 네. 지금 럭키비키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댓글에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아래쪽 동네 샌디에고에 너무 열일하시는 바람에 LA 쪽이 좀 서울하시나 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되게 처음 최고라고 엄지척을
2: 네.
1: 해주셨습니다.
2: 10월에는 네. 좀 더 그 이제 LA 쪽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 세미나가 또 벌써 6개 기획 나왔거든요. 네. 10월에는 이제 또 LA 쪽에 네. 이제 손님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샌디에고 오피스 문 연기 5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5월 전까지는 샌디에고 분들 많이 못 도와드리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네. 주시고요. 네. 저희 또 9월에 10월에 또 초에 왜 네. 장터 있잖아요. 한인 장터. 네. 네. 네. 저희 그때도 부스 만들어서 항상 해마다 나가는데 저희 에이전트분들 진짜 막강한 팀들 왕창 나가서 손님들을 네. 또 도와드리고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혹시 네. 장터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 장터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스를 좀 방문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3: 네.
1: 그 부스 방문하면 미리 좀 이렇게 세미나 달력 같은 거 주시나요?
2: 그런 것도 드리고요. 일정도 네. 드리고 일정,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념의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굴 뵙고 네.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죠.
1: 은행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2: 은행분들 많이 오세요.
3: 뭐든 전문가랑 상의해야 돼요.
1: 맞아요.
3: 네. 자, 셀렌디온이 굉장히 아픔을 딛고 최근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파워 오브 러브 준비했어요. 네. 이 파워 오브 복리.
2: 네, 좋습니다.
3: 본인의 파워를 느끼면서 네.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1: 네, 전화번호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616-827-9599번 616-827-95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백만장자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도착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문선영 선생님,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이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만 월급은 남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저희가 워낙에 부모 도움 없이 미국에 와서 맨땅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은 절대적으로 잘 시키자 하면서 이 세 아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엄마들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저희에게 은퇴 걱정 없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직장에서 해주는 401k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따로 뭔가를 준비할 엄두는 못 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정말 현명해 보이는 엄마가 한 분 있는데 애들 교육비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과 저희 집이 아이들과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희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남편과 돈으로 따져보니 그 집이 저희와 비슷한 인컴을 벌어들인다 할 때 그 집은 매년 3만 불 정도를 저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난 여름에 그 집 큰 아들이 아빠 회사에서 일을 도와서 두 달 동안 3,000불을 벌었다고 하고 그 돈으로 본인의 구좌에 얼마를 넣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또 그 집 작은 애가 용돈으로 모으고 부모가 도와준 금액으로 이미 저축 구좌에 꽤나 돈이 모은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이번 겨울 형이랑 함께 한국 가는 비용의 절반을 내게 할 거라도 하는데 아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의 일패를 맛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자존심이 상해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애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 돈을 모르는 우리 아이는 또 괜찮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아이 돈 교육은 그냥 완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2: 문선영의 머니톡! 네, 반갑습니다. 미래의 대학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지금도 구직난이 문제인데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꼭 이 AI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니 꼭 좋은 대학을 가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뭘 제공하라는 것일까?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교육관은 각자가 다르겠으니 뭐 저는 재정 전문가로서 재정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돈을 쓰기 전에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재정관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모님의 재정관을 보고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부모의 재정관을 점검하고 올바로 세우는 게 더 급선무가 되겠죠. 아이들은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복사합니다. 아이에게 저축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지출에 대한 통제가 없이 카드 빚을 계속 늘린다면 아이가 배우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한 1,000불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할 때 부모의 생각이 와 TV가 좀 더 컸으면 했는데 잘 됐다. TV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은 1,000불 보너스가 들어왔으니 한 200불은 가족을 위해서 쓰고 300불은 비상금으로 두고 500불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 이자를 받아볼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이 배우는 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겠죠. 둘째, 우리는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아이가 150불짜리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 전략하는 부모라서 안 돼, 우리 돈이 없어,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자는 아이에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부모는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개념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소비가 아니라 소유를 가르쳐줬으면 합니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 재산에서 그 물건을 산 만큼 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그 회사 물건을 갖고 싶니? 아니면 그런 회사를 갖고 싶니?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 돈을 활용해서 결국은 자산을 굴리고 운영하는 사람의 큰 관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아껴 써라는 어떤 소극적인 돈의 운영이 아니고 크고도 강력한 돈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그래서 이 150불의 운동화보다 150불의 투자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가령 아이가 15살일 때 부모가 1000불을 미래를 위해서 7에서 8% 복리의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이가 25세가 되면 2150이 되고요. 35세에는 4660일, 45세에서는 1063불, 그리고 55세는 21752불, 65세는 약 46902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시간이 돈을 키우는 복리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투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저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부터 재정에 대한 교육과 재정관도 필요하겠죠.
5: 문선영의 머니톡.
2: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그리고 9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이 100만 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부모의 재정관과 아이의 저축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5: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1세인데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한 직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 일찍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앞으로 4년은 그냥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65세가 되면 소셜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원일케이가 50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가 혹시라도 당장에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아들에게 남겨줘야 하는데 그럼 이 아이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사원일케이는 제가 세금을 안 낸 돈이 들어간 건데 받게 되는 아이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세금을 많이 안 내게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제 생각이죠. 문선영 씨, 유튜브를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다 봤는데 사원일케이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선생님, 그게 궁금하시군요.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거나 접하지 못한 내용인데 오늘 그럼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401k를 다 쓰지 못하고 자녀에게 남겨주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 옮겨가면서 inherited IRA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코드는 똑같이 세금 내지 않은 돈을 찾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이때 inherited IRA로 옮겨지면서 실제로 자녀가 돈을 받게 될 때 당연히 상속세가 아닌 일반 그해 일반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이 401k 남겨주게 되면 자녀는 그에 찾아 쓰게 되면 소득에 50만 불이 추가가 되게 되고 찾아 쓰지 않으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평생 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이 10년 안에는 현재로서는 무조건 전액을 다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RMD로 돈을 찾아 쓰시기 시작한 후에 사망을 하셔서 물려주게 되면 그 10년 동안의 자녀도 매년 RMD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 2026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원래 자녀가 1년 인컴이 한 6만 불이다 할 때 상속된 401k인 50만 불을 전액 다 자녀가 물려받아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의 자녀의 소득은 56만이 되겠죠. 자녀가 싱글인 경우에 연방 스탠다드 디덕션이 한 16,100불 정도이고요. 연방 세율은 한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소득이 한 35% 텍스 브라켓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401k를 자녀가 받아서 그에 인출하지 않으면 6만 불 버는 자녀는 연방소득세가 한 5,020 정도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약 1,793불 정도여서 총 소득세가 약 6,813불이 되겠죠. 반면에 만약 50만 불을 받아서 그에 인출을 하게 되면 연봉 6만 불에 50만 불이 애드가 되어서 연방소득세는 약 159,134불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약 5만 901불이 되어서 총 소득세가 약 21만 35불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현재 캘리포니아 2026년 텍스 적용률에 따라서 계산한 근사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가 그의 텍스 보고를 할 때 뭐 최종 수치라든지 또 자녀가 왜 크레딧 받는 금액 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반면에 만약 자녀분이 5만 불씩 10년에 나눠서 받게 된다면 그때 계산은 또 달라지게 되죠. 연 인컴이 6만 불인데 세율을 그냥 비슷하게 현재 것으로 적용해보면 한 해 연방 수입이 6만 불에 이 401k에서 5만 불씩이 더해져서 11만 불이 되겠죠. 이 2026년 기준 현재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연방세는 1만 350에 캘리포니아 소득세 약 4,345불을 합쳐서 1년에 약 14,695불을 내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인출하면 추가 세금으로 약 20만 3,000불을 내야 되는데 10년을 나누어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으로 10년 동안 총 14만 7,000불이 되니까 한 번에 찾지 않고 10년에 거쳐서 찾는 것이 약 5만 6,000불 이익을 보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만약 그 10년 동안 매년 찾아 쓰시면서도 그 돈이 이자를 하나도 안 받는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저런 결과가 되겠지만 만약 이 inherited IRA를 annuity 같은 곳에 넣어서 1년씩 찾아 쓰시고 남는 돈에 3분의 2 이자를 받아서 더 불리게 된다면, 그것도 매 떨어지지 않고 평균 약 8%씩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액수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놀랍도록 또 달라지겠죠? 문선영의 머니톡. 아, 이래서 돈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 거고, 돈은 반드시 이자를 받고 분류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아쉽지만, 만약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10년 동안 부모의 401k를 Inherited IRA 어카운트로 이자를 안 받는 곳에 두느냐,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비교는 다음 유튜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이렇게 불려야 하고, 상담은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과 하셔야 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그리고 네. 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너무
0: 알도
1: 대단하세요.
0: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1: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도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네.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0: 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네.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1: 네.
0: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1: 네.
0: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1: 네. 나
0: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1: 네.
0: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시장에.
0: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1: 예.
0: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1: 네.
0: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1: 네.
0: 그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1: 네.
0: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1: 네.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1: 네.
0: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1: 네.
0: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1: 네.
0: 8월에 저희가
1: 네.
0: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1: 네.
0: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1: 네.
0: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

0: 그래서 에키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이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0: 예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예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0: 효녀가 언니. 있으면 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어, 그거 진짜 마음에 네. 드는데요. 네.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아,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와우.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네.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네, 와우.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1: 매일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할지, 그리고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말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따뜻한 쉼표 하나를 건네는 방송,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